0: 자, CBS 극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20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짹짹. 월요일 방송이고요. 첫 곡으로 마이클 부블레의 It's a Beautiful Day 띄워드렸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지만 가끔은 너무 나른하고 눈이 부실 때도 있고요. 한여름 소나기가 후련할 때도 있지만 또 느닷없이 찾아올 때는 번거롭고 또 살짝 당황스럽기도 하죠. 사람을 계절에 비유를 한다면 저는 어떤 계절과 비슷할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스콜이 떨어지는 아열대 기후? 사계절이 비슷하게 온화한 지중해 날씨쯤이면 좋겠는데. 근데 사계절이 비슷해서 온화하다라고 해석되는 것보다 사계절이 다 있어서 너무 들쭉날쭉하다라고 해야 되나? 뭐 다양하다라고 표현하죠. 어쨌든 그런 사계절의 표정들이 다채로워서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요일마다 느끼는 감정이 제각기 다른 덕분에 그때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거고 또 매번 새로운 다짐도 가능한 거다. 이렇게 좋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다짐하기에 아주 좋은 요일 월요일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광고 듣고 오시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가오의 시작,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두고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2430님, 알디, 저희 회사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해서 지난주부터 7 to 5가 되어서 너무 피곤해졌습니다. 그래도 일찍 퇴근

아니 그리고 이게 세븐트파이브가 너무 피곤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세븐트파이브 너무 너무 찬성인데요. 저는 8-6 9-7 어우 너무 싫을 것 같은데 7-5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와서 네 5시에 퇴근하면 좀 그래도 하루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근데 8-6, 9-7은 그 뒤에 하루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좀 별로일 것 같아요. 7-5가 딱 좋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이죠. 357 하나님 알디 꿀잠 주무셨어요? 저는 밤새 에어컨 틀고 자다가 새벽에 너무 추워서 끄면 남편이 다시 켜고 그렇게 껐다 켜기를 반복. 덕분에 잠을 설쳤더니 눈은 퀭하고 머리는 멍하고 우와 저 잠 좀 깨워주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름아 얼렁 지나가시길. 머리는 멍하시고 잠이 좀 안 깨시는구나. 그 밤에 하셨던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다가 월 말에 날라오는 전기세를 보시면 네 잠도 깨고 화도 치밀어 오르실 겁니다. 그렇게 에어컨 자꾸 껐다 켰다 하시면 안 돼요. 그 옆에 조그만한 그 선풍기 네 이렇게 날개 안 달린 거 그거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네 그냥 저냥 집 시원하고 좋던데요. 껐다 켰다 하는 거 전기세 정말 많이 나가요. 자, 잠 깨시라고 좋은 음악도 두 곡 띄워드립니다. 태연의 만찬과 유나의 계절 범죄.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장마가 지났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여름 내내 가방에 넣고 다니던 작은 우산을 집에 두고 나왔다. 시내 우체국에 갔다가 다시 집 근처에서 몇 개 일을 더 보고 돌아오는 길, 보기 좋게 비를 만났다. 이런 사소한 불운쯤은 이제 내 생활의 일부라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을 타기에도 애매한 거리라 그냥 걷기로 했다. 빗줄기는 점점 드세졌다. 아니, 세상이 끝날 것처럼 내렸다. 처음에는 비를 조금이라도 덜 맞아볼까 비닐 소재의 가방을 머리에 이어보기도 하고 길가를 두리번거리며 어디 쓸 것 없나 찾아보았다. 하지만 금세 내 몸은 더 젖을 것도 없이 흠뻑 젖었고 결국 비를 피할 생각을 그만두고 그냥 걷기로 한다.

고민할 필요가 없을 만큼 비를 맞는 것이 차라리 후련했다. 그즈음 나에게는 온통 마음을 쓰며 고민해도 잘 풀리지 않았던 일이 하나 있었다. 일이 변모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면과 가장 아쉬운 장면 사이에서 나는 한없이 어지러웠다. 그러다 나는 가장 좋은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가장 아쉬울 장면만을 떠올리기로 했다. 한참을 그러다 보니 그것이 꼭 아쉬운 것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빗길을 걸으며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도 잘 접어두었다. 어차피 우산으로 막을 수 있는 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비는 더 쏟아지는데 자꾸 웃음이 났다.

자, 아침에 읽는 편지. 오늘은 박준 시인의 에세이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 중에서 우산과 비라는 글 읽어드렸습니다. 짤막한 산문인데 한편의 시처럼 느껴지는 그런 글이었죠. 자, 이어서 들으신 곡은 클래식화의 젠틀메인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죠. 어차피, 그죠? 어차피라는 말.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거나 저렇거나 귀결되는 바라고 알쏭달쏭하게 좀 풀이가 되어 있지만, 그쵸? 말 그대로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결론은 같아진다라는 뜻이죠. 내리는 비를 피하려고 애쓰거나 아예 단념하고 내리는 비에 몸을 맡기거나 어차피 비에 젖는 건 매한가지니까요. 중요한 건 비는 언제든 그치게 돼 있다는 사실이겠죠. 오히려 흔히 우리가 그 흔히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을 달래는 말로 뭐 오히려 좋아, 차라리 잘 됐어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차피 할 거면 웃으면서 즐겁게 하자. 이 문장이 필요한 순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박준 시인의 에세이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 읽어드린 글은 요즘 저에게도 좀 많이 필요한 그런 글이었기에 좀 기억하고 싶은 글이네요. 자, 아침에 읽는 편지 박준 시인의 에세이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Kansas, Dust in the Wind, Family of the Year, Hero, 9412님께서 신청하신 곡. 네, 이렇게 띄워드렸습니다. 핑크 공주님, 알디, 저 오늘 남편 위해서 헤드스파 예약해줬습니다. 가만 보니 그동안 소처럼 일만 했지 관리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괜히 내가 더 기다려지네요. 제발 본인도 만족하길. 아, 같이 이렇게 받으시는 건가요? 안 그래도 요즘 그 많더라고요.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마 헤어라인 있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다가 이렇게 좀 크다란 동그란 테두리 이렇게 감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물 쫄쫄쫄쫄 나오면서 네, 이렇게 머리 두피 마사지도 좀 받으시고 두피 케어 받으시고 네. 아예 그냥 코 골고 주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시던데 되게 편하대요. 근데 또 이런 것들도 받아 버릇해야 네, 또 즐길 줄 아는 건데 처음에 가기 전에 주변 환경이 너무 조용하고 처음 받는 거라서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긴장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받으시라고 네 말씀해 주시고 잘 받고 오십시오. 코골고 주무시는지 확인도 좀 하시고요. 아몰랑님께서 신청하신 코리 베일리레의 Put Your Records On, Stacy Ryan, Fall in Love Again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Earth, Wind and Fire, That's the Way of the World. 요거 띄워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 보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0: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경기도가 드릴게요.
2: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1: 당연히 드립니다.
3: 예술인 기회소득.
1: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3: 경기도 예술인 기회.
1: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무적함대 스페인이 피파 월드컵 역사상 최소 실점 우승이라는 사역사를 쓰면서 16년 만에 다시 세계 축구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결승전에서 경기 내내 강한 압박과 정교한 빌드업으로 주도권을 잡았던 스페인은 연장 후반 1분에 터진 페란토레스의 결승골로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던 아르헨티나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8경기에서 1실점만 하는 질식 수비를 펼쳤던 스페인은 월드컵 A매치 38경기 무패라는 신기록도 썼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의 9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3% 이상 급등해 지난 6월 11일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90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도 배럴당 $85를 웃돌아 3% 이상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4% 넘게 하락 출발해 장 초반 6,500대까지 밀렸습니다. 지수는 6,515.24까지 떨어졌다가 하락률이 다소 축소돼 6,800선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 766.33까지 하락했던 코스닥 지수도 770선을 회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연장된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늘리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을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까지 넓히고 파견 공무원 수를 15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소유지 전문 변호사를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전 규탄대회를 연 뒤 개정안이 상정되는 대로 오선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한 저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9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6: CBS
7: 1분 기상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충남 일부 지역과 강원도 원주는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중부지방은 앞으로도 강하고 많은 비가 더 내릴 수 있어서 계속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반면 남부지방은 오늘과 내일 사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릴 비의 양을 보면 서울과 경기 충청도 지역은 30에서 80mm, 그 밖에 강원도와 남부지방은 5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최대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0: 예상되는데요. 이번 주는 비가 잦아서 대부분 지역은 토요일까지 길게 장맛비 예보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 한낮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낮 기온 28도, 광주와 대구는 33도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3: 우리 서로 만날 때 언제나 미소를 띠며 만납시다. 미소는 사랑의 시작이니까요.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의 말입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SBS 라디오 그대 작가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김동률의 출발. 4280님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렸습니다.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 군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도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짹짹 쿠폰 가맹점.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되어 있고요.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대표님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용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녀오실 때 인증문자 까먹으시면 안 되죠. 감사의 커피 쿠폰 꼭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요. 많이 이용하시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죠.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5: 슈가버블,
4: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2: 콜레

0: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벨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벨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웨스트라이프의 Uptown Girl 그리고 보이존의 Picture of You 듣고 오셨습니다. 3455님 새싹이시네요. 안녕하세요. 19개월 아기 집에서 키우다가 드디어 지난주부터 어린이집 가요. 아직은 적은 기간이라 1시간 만에 다시 데리러 가지만 이 시간 덕분에 라디오도 듣게 되고 너무 좋네요. 오늘은 베이커리 맛집 오픈하자마자 가서 빵 골랐어요. 아기들 돌봐주시는 어린이집 선생님께 무한 존경심을 담아 선물로 드리려고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참 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이고, 어머니, 그래도 또 내 아이를 또 시간 내서 이렇게 봐주시는, 뭐 물론 그걸로 이제 그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지급을 받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뭐 저희 아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뭐 우리 아이가 성격이 참 이런데 뭐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고, 그죠? 빵 좀 사다 드린다고 해서 뭐 잘라지는 거 없어요. 네, 여러분, 빵이나 커피 같은 거는 요즘 시대에는 약간 부탁하러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기본적으로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러면서 내 것도 좀 먹고 그럼 좋잖아요. 그죠? 잘하셨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Cruel Summer 그리고 케이티 페리의 Roar 듣고 옵니다.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브루노 마스의 차차차, 이거는 공주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김영표님, 어제 저녁에 배송된 침대를 저 혼자 조립했습니다. 조립하고 난 완성품을 보니 야 이걸 내가 했다고 싶고 혼자만의 쾌감에 취해서 잠깐 감동했었네요. 아닙니다. 이거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웨덴에서 오는 그 조립형 가구 있잖아요. 예, 되게 큰 매장 있는. 네, 그런 데서 가구 사는 이유가 그거겠죠. 내가 손으로 직접 만들면서 구조를 알게 되면서 훨씬 재밌잖아요. 조립식. 침대는 생각보다 커서 네, 좀 힘들 뿐이지 복잡하지는 않을 텐데 그거를 혼자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죠. 얘네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붙이고 막 해야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밤에 이렇게 삐끄덕거리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후야마미님께서 신청하셨네요. 블락비의 Her, 빅뱅의 뱅뱅뱅 듣고 옵니다.

하석풍님, 알디가 시켜주는 운전 연수, 알디가 트레이닝하는 다이어트, 일단 잔소리들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버텨, 어제 먹은 라면을 기억해, 들어, 파이야, 이럴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라면이 넘어가? 라면이 넘어가요 지금?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먹고 있다가 걸리면 전 아무 말 없이 커다란 전신 거울을 여러분들 앞에 놔드릴 겁니다. 근데 이런 충격 요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또 움직이니까. 갓블레스님, 알디의 정신수양 캠프하면 장사 잘 되겠는데? 좀 될 것 같긴 해요. 네, 푸른 여름이 오면님, 보자보자 알디 캠프하면 반백살 다큰 아들과 11살 아들 같이 보내야겠다. 저는 아이들 이렇게 붓캠프 같은 거 하면 잘할 자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엄마 보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엄마 보고 싶었어요. 어머 얘가 왜 캠프 갔다 오더니 아들은 존댓말을 해. 엄마 죄송해요. 다시는 저 캠프 보내지 말아주세요. 약간 이렇게 만들 자신 있습니다. 안 보내시겠죠? 예.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 MSG 워너비의 난 너를 사랑해. 이거는 조이 557이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CBS 기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월요일 방송 마칠 시간이네요. 잠시 후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울랄라 세션의 러브 픽션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회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희박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페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0: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독일과 스웨덴 등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동행 사실이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 사례 외에도 지난 2022년부터 올 6월까지 몰디브와 방콕, 코타키나발루 등 휴양 내지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으로 모두 107차례에 걸쳐 직원 460여 명이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유죄가 확정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소환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오늘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 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 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윤 전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전주보다 0.5%포인트 하락한 48.4%로 집계됐다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내놨습니다. 리얼미터는 주 초중반에는 긍정평가가 50% 초반대를 유지했지만 주후반 금리 인상, 증시 급락 등 경제 악재와 여권 내 보안수사권 갈등, 유시민 작가의 필연적 실패 발언까지 겹치면서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진보층이 주로 이탈해 전체 긍정평가는 소폭 내림세로 마감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5일과 16일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조사 대비 1.7%포인트 떨어진 43.1%, 국민의힘은 1.9%포인트 오른 40%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에 이어 피파 월드컵에서도 스페인을 정상에 올려놓으며 무적 함대 시대를 연 루이스 데라푸엔테 스페인 감독이 뛰어난 선수들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습니다. 스페인 축구대표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대회 2연패를 노린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와 연장 승부 끝에 1-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스페인은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이후 16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에서 나온 불발탄 처리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이라크 북부에서 미군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다고 미국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간 19일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2월 28일 이란 전쟁을 개시한 이래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미군 사망자는 17일에 숨진 2명과 18일에 숨진 1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8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5: CBS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0: 메모 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선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1: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0: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1: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많이 창피해봐야 당당해진다. 출판사 편집자 김민경 씨가 이런 말을 했대요.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려면 우산을 써도 조금은 젖을 각오를 해야 하듯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조금은 창피하고 서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이죠. 실패할까봐 시작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흑역사 하나쯤 생겨도 괜찮습니다. 그 흑역사가 언젠가는 웃으며 꺼낼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오늘도 작은 것 하나 용기 내 시작해 볼까요? 그 시작이 신청곡 문자 한 통이어도 좋겠습니다. 비 오는 월요일에도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예요.

0: 박효신 좋은 사람으로 랄랄라 시작했습니다. 첫 노래부터 명곡이 리즈님 보내셨는데 그렇죠. 좋은 방송에 사연을 보냈다면 소개되지 않아도 슬픈 게 아니야. 언제 한번 사연 참여해봐야지 하셨다면 바로 오늘입니다. 청취율 조사 마지막 날, 선물 창고 활짝 열리는 날, 화장품 선물, 그리고 커피 많이 많이 준비하고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을 기다리겠습니다. 흑역사 나눠주셔도 좋겠어요. 똥강아지님께서 오늘이 바로 저의 흑역사네요. 원경님을 윤경님으로 보냈다는 거 용서를 바랍니다. 많아요 이런 분들. 백원경의 랄랄라입니다. 이제 한 달 하고도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우리 익숙해질 때도 듣죠. 오늘은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의 흑역사 나누다 보면 우리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부터 할까요? 저 랄랄라 시작하기 며칠 전인가 봐요. 백원경의 랄랄라 포스터 시안이 나왔다고 카톡을 받아서 유심히 막 살펴보면서 걷다가 저희 CBS 로비에서 턱을 못 보고 걸려 넘어져서 대자로 누웠잖아요. 무릎이 팍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너무 창피해서 그냥 바로 일어나서 달려 나갔다는. 예, 여러분 핸드폰 보면서 걸으면 절대 절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이렇게 비 오는 날 미끄러워요. 조심조심 걸으면서 사연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인은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원이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요즘 유산균?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잘 흐르네. 우리 집 공기는?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팀 사랑합니다. 리즈 그댄 행복에 살 텐데 나의 흑역사 이야기 하자마자 제일 먼저 보내주신 6714번님 동네 마트 첫 개업 행사 추첨에 당첨됐다고 해서 나갔더니 번호를 잘못 봐서 창피했던 추억. 이제는 추억이 되었긴 한데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었나 봐요. 이렇게 바로 보내셨네요. 이번엔 제대로 오셨습니다. 화장품 선물 보내드릴게요. 팔만 미인님. 시내 대형 백화점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 문 위로 B1, B2라고 보이는 것을 혼자만 81, 82로 보고 무슨 백화점 알림판이 엉망이네 하고 자그마하게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했다가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너무 창피했던 저의 흑역사 유유.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자세히 B1, B2 그러게요. 8182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창피하셨을 것도 같은. 그래서 이렇게 바로 보내셨겠죠? 커피 한 잔 전합니다. 3740번님 매일 아침 출근하는 길인데 딴 생각하다가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빠졌어요. 비가 와서 안전하게 가려고 여유 있게 출발했는데 10분이 더 걸렸습니다. 아이고 진땀 빼셨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날에는 꼭 차가 막히죠. 사고도 나고 그래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또 길을 잘못 들고 에휴 토닥토닥 해드립니다. 한숨 돌리면서 커피도 한잔하세요. 5901번님 아내한테 영어 잘한다고 큰 소리치고 살았는데 가게로 외국인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내가 등 떠밀면서 주문 좀 받아오라고 하는데 저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약국 갔다 온다고 나갔었죠. 그 후로는 제가 큰 소리만 치면 바로 잡아먹을 듯이

0: 때려봅니다.
1: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 맞나요? 확실한가요?
0: 커피 한 잔 드립니다. 5540번님, 백원경의 랄랄라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화상치료 잘 받고 퇴원했어요. 그냥 치료가 잘 되어서 기분 좋아서 문자 보냅니다. 짱 좋은 하루 되세요. 잘하셨어요. 이런 게 친구죠. 그냥 기분 좋아서,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이, 백원경의 랄랄라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5540번님께 화장품 선물 갑니다. 손디아 어른, 김필, 그때 그 아인.

하필 그때 그 아이인 4410번님 김필의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제주는 현재 폭염이 장난 아닙니다. 숨 쉬기가 힘드네요. 주로 외근 다니는데 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랄랄라 기대하겠습니다 하셨고요. 꼬마 마녀님, 대구 너무너무 덥습니다 하셨어요. 비가 와서 좀 괜찮은 지역이 있고 비가 와서 더 더운 곳도

있고 폭염으로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함께하는 음악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음악 듣다 보면 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5332번님, 운동 중에 듣다가 참을 수 없이 좋은 선곡에 가슴이 쿵. 힘든 운동 시간이 행복합니다. 운동도 하기 싫어지면 어쩌나 했는데, 운동하는 시간 행복하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하늘바다님, 랄랄라에 취해 비 내리는 월요일 출근하기 싫은 날, 방학이 없는 방과 후 강사라, 아휴, 이런 날은 음악 들으며 마음껏 뒹굴어야 하는데, 랄랄라 흥얼거리며 출근 준비합니다. 기운 내시라고 시원한 커피 한잔 전합니다. 1835번님, 이른 휴가 후 오늘 출근해서 일하는데 몸이 너무너무 무겁네요. 집에 가고 싶어요. 다들 화이팅.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조선 힙합의 노래 청하셨는데 이 곡으로 들을까요? 마음의 숲.

샤이니 초록비 같이 들었습니다. 몸도 무겁고 비가 내려서 배송하기도 힘든데 잠시 짐을 내려놓고 한숨 쉽니다. 좋은 노래 들으며 재충전 중이에요. 뽕마레님 잘 오셨습니다. 시원한 커피도 한 잔 전할게요. 한 시간 랄랄라와 함께 음악 들으면서 푹 쉬어가시면 오후에는 조금 가볍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님, 서산인데 비가 많이 와요. 더운 것보단 낫네요. 그런데 밭에 곡식이 걱정입니다. 고추가 익어가는데 어쩌나. 비가 와서 걱정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행복님께도 커피 한 잔 전할게요. 8667번님, 여기는 두바이입니다. 호텔의 와이파이가 시스템이 좋아서 레인보우 음질이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컨설팅 업무로 왔는데 금요일에 갈 거예요. 어느 분 사연 폭염이라고 하는데 두바이는 45도입니다. 밖에 나가면 쪄 죽을 듯 덥네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상상이 안 가네요. 45도라고 하시니 왠지 여기 더위가 조금 견딜만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2838번님, 많은 문자 중에 제가 소개될까요? 그래도 해볼게요. 스카이 영원.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 재료를 사용하는 산들바람 김치에서 김치 드리고요.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 모바일 음료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 조금만 더 나눌게요. 4850번님. 어머니가 큰 수술하시고 집에서 회복하시다가 내일 치료 수술 결과 들으러 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가 며칠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저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비까지 오니까 더 울적해요. 내일 병원 잘 다녀올게요 하셨어요. 오늘을 일단 잘 보내셔야겠네요. 커피 한 잔 전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녀가 동행하시니까 어머니가 든든하시겠어요. 4105번님, 목소리가 참 따뜻합니다. 종로에도 비가 내려요. 바느질하면서 듣습니다 하셨고요. 8854번님, 여긴 부산입니다. 햇살이 쨍하고 많이 더워요. 비 소식이 있어서 더위가 조금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폭염주의보네요. 건강하게 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비 소식 있던데 내일도 좋은 곡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제이님, 주중에 치이면 주말이 기다려지고 주말에 치이면 월요일이 기다려진다고 하죠. 기다렸던 월요일 애창곡 체념 신청합니다. 빅마마의 체념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6: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9: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반도체주 투심 약화와 중동 지역의 정세 악화 영향에 장중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2.6% 내린 6,643.58로 출발한 뒤 한때 6,800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다시 낙폭을 확대하며 6,40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 넘는 하락세에 장중 750선마저 내줬습니다. 급락세로 인해 코스닥에 이어 코스피 시장에서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 19일 이란을 겨냥해 9일 연속 공습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사망한 미군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해 이란을 강하게 타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에 주둔 중이던 미군 2명이 사망한 데 이어 전날에는 이라크에서 이란의 드론 불발탄을 통제 폭파하는 과정에서 미군 1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지난 2021년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소방안전 투자와 대응 체계를 강화해온 쿠팡에서 5년 만에 또다시 대형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해 사흘째 진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인천 서구 성남동 쿠팡 인천 32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사흘째 이어지는 진화작업에도 불길이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쿠팡이 덕평 화재를 계기로 마련했다는 안전대책이 이번 화재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 여부가 향후 점검에 초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중소인쇄업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제조 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대규모로 면제 감액한 결정에 대해 반복 담합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중소인쇄업계는 오늘 공동성명을 통해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대기업 제지사들이 담합기간인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쇄용지 판매 가격을 평균 71% 인상하며 중소업체들은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 악화와 고용 불안 등 경영난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비전과 공약을 듣는 첫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소강 상태이나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7도, 습도는 90%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10: CBS
11: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12: 보이스 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4: AI는 무엇?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인공공과 달의 공통점 어떤 걸까요? 초록색 잔디 위를 구르는 축구공과 밤하늘에 떠있는 달. 이 둘의 공통점은 일단은 둘 다 둥글고요. 전 세계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끝에 닿으면 역사가 되죠.

장마철에 한가운데를 지나는 평범한 월요일 같지만 오늘은 왠지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오늘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57년 되는 날이고요. 무적함대 스페인이 16년 만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날이죠. 이쯤 되면 오늘은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주적으로 기념할 일이 많은 아주 특별한 날인데요. 새벽부터 결승전 보느라 잠 설친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무거운 몸 이끌고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모여서 오늘이라는 인생의 소중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셔널보이님. 비 오는 오늘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선곡이네요. 영화 코네어에서 마지막에 딸하고의 상봉 때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딸을 향한 아빠의 마음이 아 저도 8살 딸 아빠로서 공감이 가는 그림이라고. 아, 저 코네어도 봤고 그 아마게돈도 봤는데 딸하고 상봉하는 거 코네어 맞죠?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어쨌든 누구와의 상봉이면 어떻습니까? 비 오는 날 음악이 좋았다 그런 거죠 뭐.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리앤 라임스의 How Do I Live 였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딘 날이 바로 1969년 7월 20일이었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을 국제 달의 날로 지정했고요. 오늘은 마침 새벽에 북중미 월드컵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 날이기도 합니다. 무적함대 스페인이 16년 만에 들어올린 우승컵에 둥근 그 공 모양이 마치 달처럼 보이던데요. 우주선 기장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인류의 역사가 다시 쓰였고요. 연장 후반까지 0-0이던 결승전 경기는 스페인 토레스 선수의 발끝에서 새로운 우승의 역사를 쓰게 됐죠. 어쩌면 우리의 하루하루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의 첫날을 시작하는 발걸음이 모여서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은 발끝에서 시작된다는 걸 떠올려 봐야겠습니다. 자, 월요일이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다.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7: 콜레

찰선 브라워스님, 비 오는 거리가 시원하면서도 깨끗하게 보이는데요. 우리 햇님이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빗속에서 우중에서 일하는 분들은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겠죠. 아유. 자, 월요일 비도 내리고 아마 바빴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마음 좀, 좀 한숨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하총님이 청하신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이었고요. 옌슬리스달의 A Matter of Time이었습니다. 8356님은 휴가 첫날이라고 일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념비적인 2026년 휴가 첫날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거지만요. 2006년에도 있었을 날이지만 천지 차이로 다른 느낌입니다. 비오일 비 맞으며 출근 안 하고 쉬면서 해피송 듣는 것도 휴가네요. 와, 무슨 헨리 해석 이런 것처럼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그런 휴가일까요? 어쨌든 별 계획이 없는 휴가인데 마침 나갈 일도 없는데 비가 내리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1748님은 딸아이가 어제 생일이었는데요. 생일 케이크를 주문해놓고는 주말에 쉬는 빵집인 걸 깜빡해서 케이크 없는 생일을 보내 엄청 미안했습니다. 아이고야, 빵집에서 안 알려주신 깜빡하신 그런 일일까요? 보통 주문 받을 때 언제 찾으러 가겠습니다 하면은 다 알려주실 텐데. 그냥 아직 생일이 끝난 게 아니다. 아니, 우리 케이크 커팅식도 안 했는데 이건 생일이 끝났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까지 생일 맞은 공주님 대접해 주시고 뭐 그럼 대접 축하드립니다. 꿈꾸는 먼지님이 먼지가 해피송에 왔네요. 먼지도 잠깐 수다 떨다 가도 될까요? 하셨는데 비 오는 날 먼지님이 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자주 또 내일도 매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또 좋은 곡도 함께 들으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 레인보우로 오셨는데 레인보우로 우리 보이는 라디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들어와 보셔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피라와 요나님은 어머 오늘 보라 지수님 쥐색 티셔츠 하셨는데 쥐색.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쥐색. 준호맘님. 오늘 의상은 그레이 블라우스네요. 날씨는 흐리고 비가 오는 그레이한 날이지만 이번 한 주도 해피송과 함께 마음을 화창하게 시작해봅니다. 이번 주 진짜 내내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막바지 장마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그래서 오늘 그래 이 색이야 그레이색 셔츠 날씨 따라 입어봤습니다.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보라 퀴즈, 넌센스 아재 퀴즈 준비했습니다.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풀어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머라이어 캐리, 트레이 로렌츠가 함께 노래해요. I'll be there.

백고은님 노래가 너무 좋네요 하셨고 로코홀릭님도 좋은 곡들이 줄줄이 감성이 촉촉해집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어포원의 I Swear 그리고 머라이어 캐리 트레이 로렌츠의 I'll Be There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피슨 보이는 라디오 오늘 월요일 월요병을 잊게 하는 넌센스 아재 퀴즈입니다. 먼저 몸풀기 퀴즈. 아버지가 힘이 세면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힘이 세면 꼭 그렇죠. 10% 붙습니다. 부가세. 아버지가 힘이 세면 부가세. 발로 유명한 사람은 누구죠? 발로 유명한 사람 아시죠? 바리스타. 도둑들이 싫어하는 과자는 눈에 띄네.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벌은 재벌. 스님이 절에 안 계신다. 이것은 부재중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진짜 고수의 자세. 이것을 네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진짜 고수의 자세. 고수의 자세. 자, 네 글자로. 고수의 반대말은 아마추어일 테니까 아마추어의 반대말을 넣으셔서 자세를 적으시면 되겠네요. 설명이 더 복잡한데. 진짜 고수의 자세. 네 글자로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결혼을 앞두고 꼭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뭐 누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자, 진짜 고수의 자세 네 글자로 무엇일까요? 신청곡과 함께 알려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진짜 고수의 자세. 결혼 전에 이거 다 하고 다 웨딩 하신 거죠? 자, 오늘 정답 궁금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샨 캐시디예요. 헤이 디니.

메리 와이트의 You a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보라 퀴즈 넌센스 아재 퀴즈고요. 진짜 고수의 자세를 네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아유 하윤이님 결혼 30년이 넘은 저는 아직도 못 받았어요. 빅토리님 제대로 된 걸 못 받은 것 같은데 일단 받긴 받으신 거고요. 이거 무효다!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고 라떼는 그런 게 어디 있었냐? 튤립님 다시 받고 싶다고 오바베님 제가 이걸 못해서 아직까지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평생 마님으로 모시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딸기님은 저는 이거 못 받았다고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이 응? 한 것 같은데? 이건 뭘까요? 아 이거 해석하기에 따라 상당히 위험하네요. 아이언비님은 예전에 드라마에서 아이스크림에 반지 넣는 거 따라했다가 마눌님한테 먹는 걸로 장난친다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아시죠? 저 예전에 어느 빵집 같은 데 갔는데 케이크 안에 이물질을 넣지 마시오 이런 거 서브친데 저 봤었어요. 잘못해서 진짜 이거 꿀떡 삼키기라도 하면 바로 응급실 행입니다. 자 오늘의 아재 퀴즈 문제 진짜 고수의 자세 네 글자로 무엇일까요? 결혼 전에 한 번쯤은 이거를 요즘은 다 한다고는 하는데 우리 햇님이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받으셨는지 어쩐지 궁금합니다. 네 글자의 이 정답 신청곡과 함께 알려주시죠.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신청곡 가운데 8356님 락시트예요. The Look.

베로닌 브라이언 아담스의 Summer of 69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제 1부 닫는데요. 캔디핑님, 스티브 마카라스 연주곡 레인보우 브릿지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4: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0: 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 위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특검을 시간을 이유로 멈춰 세울 수는 없다며 국민의 요구는 정해진 날짜에 맞춰 특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본회의도 보이콧하고 상임위도 불참하고 특검도 반대하고 재검표도 미루겠다면 세비라도 반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27억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종합특검법 개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파견 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20명 늘리고 수사기간을 8월까지 30일 연장하면 27억 900만 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8억 900만 원, 운영비가 13억 7,700만 원, 사무실 임차료 4억 5,700만 원, 시설비 6,600만 원 등입니다. 종합특검팀은 지금까지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 11건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수사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세금 낭비 비판도 나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 및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됐고 피의자로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적시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나 그간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보고서 등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가 46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의 지원 요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관위나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지원 요청이 있으면 경찰이나 형사, 기동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선관위는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에 재검표를 위한 잠실개표소 내 투표함 이송 계획을 밝혔는데 경찰이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지난달 5일 시작된 잠실개표소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시위 현장에선 형사사건 등 불법 행위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하거나 이전하는 학교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습니다. 폐교하거나 이전한 학교 부지를 도서관과 체육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별도의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 대신 해당 용도 지역의 일반 건폐율,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 지난 5월 말 발표한 신축 매입 임대주택 민간사업자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의 지원 방안을 오늘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H가 사업자에게 선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이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지원도 강화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며 당분간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5도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8078님. 장염에 걸린 초등 아들이 수액을 맞고 집에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한 방에 알아챈 퀴즈인데요.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도와주세요 하셨어요. 아, 여름 초

0: 계절이고 이 온도 변화도 좀 있고 장염에 걸리기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한 학기 말쯤 되니까 아이들 좀 피로하기도 하고요. 우리 아들에게는 엄마의 사랑을 처방하고요. 엄마에게는 햇빛 속의 커피를 처방합니다. 얼른 낫기를요. 우리 8078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아, 이곡 들으면 설렌다. 아, 생각이 난다. 예전에 이거 TV 프로그램 중에 그딱그 뭐지? 남자 여자 그 선택의 순간? 그 연애 프로그램에 들렸던 거 아닌가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마이 퓨코지 론타노. 이제 헤어지지 말아요. 해피송 2부 첫 곡으로 띄웠습니다. 자, 오늘 넌센스 아재 퀴즈 함께 풀어봤습니다. 진짜 고수의 자세를 네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진짜 고수의 자세. 5531님, 진짜 고수의 자세는 네 글자로 일취월장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살수 있죠?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힌트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나오시는 거는 절대 온몸으로 거부하겠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네요.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6137님은 저는 이거 못 받고 결혼했습니다. 8963님은 창밖에 빗소리 들으니까 이거 봤던 때가 생각이 난다고. 6921님은 너무 아스라이 먼 세월 속에 있었던 단어네요. 이번에 제가 결혼 30주년인데요. 다시 가슴 뛰는 이벤트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셨는데, 아, 기대됩니다. 후일담도 예약해 둘게요. 자, 오늘의 정답. 진짜 고수의 자세는 네 글자로 프로포즈입니다. 프로포즈. 뭐 하신 분도 계시고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안한 분도 못 받은 분도 다양하게 계십니다. 자, 커피 쿠폰은 받을 분들이세요. 6137-8963-6921 꿈꾸는 먼지 9884-8078 7861-2341-4154또7814-2198 규식님 등등께 저희가 커피 쿠폰 전하도록 합니다. 자, 2부 주제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프로포즈입니다. 2부 주제는 프로포즈. 나는 이렇게 받아봤다. 나는 못 받았다. 이렇게 사실은 하고 싶었다. 아니면 이런 프로포즈를 꿈꿨었다. 등등등. 2부 주제 프로포즈니까 프로포즈 하면은 생각나는 이야기들 해피송에 알려주시고요.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자, 우리 햇님이들은 프로포즈 하면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는지 지금 바로 알려주세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우리 곰돌이 푸딩님이 궁금한 게 있는데 라디오 음악 틀어주실 때 CD로 틀어주시나요? 파일로 틀어주시나요?
1: 파일입니다. 파일.
0: 우리 프리메님은 Better in Time 너무 노래 좋다고 하셨고요. 세 곡이었고요. 로코홀릭님 제이슨 브라스의 I Won't Give Up. 또 4953님 레오나 루이스의 Better in Time. 바다로망스님 웨스트라이프의 If I Let You Go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2부 주제는 프로포즈입니다. 아, 이런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주제인데 사연은 먼저 뽕마레님은 프로포즈 진심을 다해 고수의 자세로 해야 하죠. 그래야지 저처럼 평생 아내한테 고박을 안 받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고수처럼 해도 이거 좀 수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수상한 거 아니에요? 5284님 라떼는요 약 33년 전 풍선 불고 길 양쪽에 촛불 켜놓고 프로포즈 하다가요 불이 날 뻔했습니다. 혹시 119에 신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저 여보세요 119죠? 저희 건너편 집 마당에서 불이 한가득 나는데 이거 수상합니다. 불 난 것 같아요 하고 삐보삐보 하고 온 거 아닙니까? 후리지아님, 옛날 사람인 저희 남편은 쑥스러움이 너무 많아서 프로포즈 같은 거는 아예 생각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흥의 어느 카페 테이블에 꽂혀있던 장미 한 송이를 뺏어주며 강제로 시켰습니다. 하셨는데 장흥의 장미, 이거 뭔가 라임도 딱딱 맞고.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콕 찔러서라도 저를 받기는 받아야죠. 그래도 센스 있으셨다. 장미 한 송이를 탁 뺏어주며 자기야 이걸로 나한테 할 말 없어? 별 해는 토끼님은 저는 당시 예비 남편이 정동진까지 기차 타고 같이 가서 아침회를 보고 결혼하자며 반지를 끼워줬는데 그해 여름에 바다에서 물놀이 하다가 반지를 잃어버린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약간 한 해를 시작할 때 정동진 가서 뭐 해 뜨는 거 해돋이 보고 막 이러신 거 아니에요? 이야, 반지야 진짜 지모입니다 지모미. 근데 제 주변에도 프로포즈 반지나 결혼 반지 중요한 반지 같은 거 잃어버린 경우가 꽤 계십니다. 뭐 여행 가서나 물놀이 할 때나 손 씻을 때 마음이 쓰라립니다 진짜. 에휴 그래도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 나으니까. 오후 날씨님은 저는 프로포즈를 종이 쪽지로 받았습니다. 내용이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점점점 결혼하자 이렇게요. 간결하네요. 고민의 흔적은 여실히 느껴지죠. 뭔가 말로 하자니 쑥스럽고 다른 방법은 잘 모르겠고 약간 돌직구 쪽지 같은 거. 그런데 저는 이 마음이 아마 당신은 약간 좀 뭐야 아셨을 수도 있지만 이게 뭐야 이게 다야? 마실 수도 있지만 두고두고 이런 약간 진한 진심이 느껴질 것 같아요. 오삼일호님 라떼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애쇼.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살집은 사놓으셨다는데요. 그렇게 해서 1988년 5월 21일 토요일 중구 저동의 영락교회에서 딴딴따단 딴딴따단 벌써 38년 전 일입니다 하셨는데 야 요즘 같은 때면 이거 최고의 풀포즈 아닙니까? 몸만 와 이런 거잖아요. 몸만 와.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 와 짱입니다. 3853님은 저 몇 주 전에 친구가 소개해 준 분을 만났는데요. 딱 일주일 정도 연락을 주고받다가 지금은 저 어떻게 됐냐고요? 차인 것 같습니다. 프로포즈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이야, 사랑은 돌아오는 겁니다. 인연은 나타날 겁니다. 노력하는 만큼. 자 유지수의

팝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2부 주제는 비도 내리는데 살랑살랑 프로포즈 이야기입니다. 우리 햇님이들은 프로포즈 하셨는지 받으셨는지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손오공님 뉴키즈 언더블럭이에요. 투나잇

준1072님, 와, 오늘 해피송 선곡이 너무 좋습니다 하셨고요. 꽃마리님, 오늘 월드컵의 하이라이트 방탄이 하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새벽 월드컵 무대를 빛낸 우리 방탄이들이죠. 아무 상관 없으신 거죠, 방탄소님. 방탄소님, 해피그님, 꽃마리님, BTS의 다이너마이트였고요. 또 토니킴, 4125, 8963님, 브로노마스, 메리유, 또 뉴키즈언더블럭의 투나잇이었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2부 주제 프로포즈잖아요. 도로시님은 프로포즈하면 아직도 부글부글합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요. 웨딩 잡지에 그 엽서 사연을 보내서 제가 박뿅뿅 두루마기에 당첨됐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오빠가 청혼했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려라 하는데 이 어이없는 프로포즈 아직도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와, 남편분이 살림을 되게 잘하실 분이고 아주 그냥 야무지시네요. 일석이조로 다 끝내버리시네요. 게다가 부모님한테까지 딱 도장을 딱 찍어놓는. 이야, 뭐든 하실 분인데요. 영표님은 결혼 전에 술이 취한 상태로 그녀와 통화한 다음 날부터 결혼이 급작스럽게 진행이 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로 그녀에게 이랬대요. 결혼 안 해주면 당장 죽을 거라고. 저는 기억이 없는데 이거 프로포즈 맞나요? 아, 제 생각에도 이거 프로포즈 같긴 한데 왜 취중진담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근데 약간 느낌은 취중진담보다는 대부업체와 모종의 위험한 거래를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유, 지금 뭐 손주까지 보셨는데 잘 사셨죠 뭐. 밀키웨이님은 저는요 하루 종일 쇼핑하고 럭셔리한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마지막에 평생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줄게 하면서 하는 프로포즈라면 당장이라도 결혼하겠습니다. 5학년 4반인데 이런 인연 만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8학년까지는 못 기다릴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이거 지금 공기청정기가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놀라서 좀 지어가지고 소음이 나는 거야. 제 주변에는 이런 프로포즈 받은 사람도 한 사람도 한 명도 있지 않습니다. 해줄 사람을 찾아, 그러니까 내가 해줄 사람, 나에게 해줄 사람 말고 내가 해줄 사람을 찾아보면 더 빨리 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비림은 아내에게 제대로 프로포즈를 못해서요. 결혼 5년 이내 멋진 여행지에 함께 가는 걸로 약속했는데 은혼식이 지난 지금도 그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사는 게 참 뭔지 임자 미안해요 하셨네요. 뭐 함께 가는 것이 함께 가는 그곳이 멋진 곳이잖아요. 일단 시작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아, 당일치기라도 밥이라도 함께 드시면 아주 여유롭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내는 꼭 이렇게 무언가를 딱 지정해서 남겨주거나 뭔가를 해줘야만 그게 받은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조금씩 나눠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 남편이 지켜줬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자, 모두 감사하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 오늘도 님 메이플 피카님 리오세이어 Raining in My Heart.

해피 초이님, 김포에서 점심 먹고 나왔는데 비가 많이 내리네요. 그래도 오늘은 비는 오지만 습도는 적어서 시원하고 요즘 계속 아아를 마셨는데 오늘은 뜨아를 마시니까 커피향이 차 안에 퍼지면서 자연 방향제 같고 너무 좋습니다. 아유, 뭐 습도도 다 내가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희옥님은 오랫동안 듣고 있었지만 지수님 해피송은 선곡이 참 좋습니다. 이 시간이 항상 즐겁고 기쁘다고. 이야, 고맙습니다. 프리지아님이 신청하신 에이프릴 와인의 Just Between You and Me였고요. 또 리오 세이어 Raining in My Heart였습니다. 5672님이 프로포즈요? 저는 제가 남편에게 더 반해서 프로포즈 같은 거 생각도 못 해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억울하기도 하네요. 그래도 사는 동안 잘해줬으니까 더 이상 바라면 욕심이겠죠 하셨는데 세상에나 무엇이 중요한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인지가. 와, 졸리나님은 지수님 검진은 잘 받으셨어요? 갑자기 분위기 전환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덕분에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해주셔서 잘 받고 왔습니다. 저 이제 제가 대장 내시경 한다고 그랬잖아요. 4년 후에 오라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제키리님이 운행하면서 듣고 있다고 강릉은 비가 그쳤다고 하셨는데요. 함께 들으면서 물러갈게요.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옵니다.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경제신문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검찰 보안수사권과 관련해 폐지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간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다가 발언 수위를 한층 높인 것입니다. 유 직무대행은 보안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경찰에서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지금보다 실효적으로 담보할 여러 대안을 이미 제시했다면서 보안수사 요구만으로 보안수사 효과를 낼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보안수사를 요구받고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검사의 그런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0: 않으면 징계나 직무 배제를 요구할 권한이 지금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론되는 모든 악재를 반영해도 코스피 지수는 6,000선 아래로 내려가기 힘들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병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이 고점을 통과했다는 이른바 피크아웃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피크아웃 및 중국발 인공지능 모델 관련 우려와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감 등이 중첩적으로 나타난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선행 주가 순자산 비율 1.3배에서 1.4배 정도가 적정한 하단이며 이는 코스피 지수로 치환하면 6,000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스피는 바닥권에서 오래 머물기보다는 다음 주 빅테크 매출에 대한 증가율이 견고한지 판단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확충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가 호황을 맞이한 가운데 올 상반기 반도체 업종 신입 채용 공고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 신입직 공고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나 급증했습니다. 업종 내 전체 공고 가운데 신입직 채용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2.4%포인트 커진 12.2%로 최근 5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방청은 벌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벌소임 사고 예방을 위해 벌집을 발견하면 직접 제거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벌소임으로 119 구급대에 이송된 환자 가운데 79%가 7월에서 9월에 발생했습니다. 벌소임은 대부분 통증과 부종 등 국소 증상에 그치지만 심한 경우 심정지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벌소임으로 인한 심정지 환자는 모두 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최근 3년 반 동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에 따르면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을 당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된 사례는 2023년 3명에서 2024년 12명, 지난해 4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30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가 확정됐으며, 이 추세대로면 올해 인신매매 피해자 확정 사례는 60명을 넘길 전망입니다. 성평등부는 올해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연계된 피해자를 별도 심의 없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하고, 긴급 주거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으며, 피해자를 보호기관으로 연계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국내에 등록된 개인 차량 두대 가운데 한대 정도는 50대 이상이 소유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 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2시 5분입니다.
2: 이봉규의 어떤 가요?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2분기 어떤가요? 이면 첫 번째 트랙 BTS Permission to Dance 재생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부러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이사올입니다. 순데렐라님이 센스가 있으세요. 바로 언급해 주셨네요. 저희가 첫 곡으로 오늘 BTS 곡을 튼 이유가 있겠죠. 결승전 하프타임 BTS를 봐서 뿌듯했다 문자를 주셨는데 어쨌든 뜨겁고 찬란했던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스페인 축구 대표팀의 우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득점 순위를 보면은 프랑스의 은바페 선수가 10골 넣고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아르헨티나의 메시 선수가 라스트 댄스를 아주 멋지게 피날레를 장식했어요. 8골. 그 뒤를 이어서 앞으로가 또 기대되는 노르웨이 홀란드와 잉글랜드의 벨링엄이 7골로 공동 3위에 위치를 했습니다. 월드컵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봉팔님과 저와의 마지막 축제는 이제 이번 한 주가 본격 시작입니다. 우리가 마침표를 예쁘게 잘 찍을 수 있게 이번 주 내내 쭉 함께해 주시고요. 이번 주는 저희가 굿바이 파티 주간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화, 수, 목, 금 모두 보이는 라디오로 우리 봉팔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특별 게스트를 저희가 미리 섭외했습니다. 아직은 누가 올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수요일과 목요일 되면 그때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금요일은 게스트가 없고 수요일 목요일 저희가 특별 게스트를 섭외했습니다. 어떤가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세요. 4781번님 그리고 주말에 반가운 문자를 주셨는데요. 지난 주말 어떤가요 듣는다고 청조 전화 응답해 주셨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사진 인증도 잘해 주셨는데요. 4781번님께는 오늘 첫 번째 애정듬뿍 쿠폰 선물 바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A면 다수의 선택 몇 대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날씨를 보면 제주를 제외하고는 이제 흐리거나 비가 오는 곳이 많아요. 촉촉이라 말하지만 이게 사실 습합니다. 너무 습해요. 자, 오늘은 습기 감성에 가까운 곡들로 다수의 선택

0: 몇대몇 우리 0808님들 골드핑거에 도전해 주십시오. 이봉규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은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입니다. 청조는 오늘까지 진행돼요. 강이 아니죠. 아, 너무 강하게 발음하려다 보니 광고주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이어진 트랙 Turbo Goodbye Yesterday.

더보 굿바이 예스터데이에 이어서 어스의 지금 이대로 재생해드리고 왔어요. 이번 게 어떤가요? 에이미와 함께하고 있고요. 아까 소개하자마자 또 이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6609번님 봉디 잘 가요. 청조에 힘이 되길 바랍니다. CBS 고정. 봉디 좋아한다고 재밌다고 얘기했어요. 봉디 화이팅. 또 청조조나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6609번님 감사드리고요. 역시 저희가 쿠폰 선물 바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봉팔님들. 진주에서 우리 딩가딩가님 문자 주셨는데 진주는 햇빛이 쨍쨍 너무 더워요. 진주 몇 도인가요 지금? 진주가 31.3도. 서울, 수원, 춘천 쪽은 지금 비가 오는 곳이 있고 그 아래 지역은 소강상태 또는 구름이 잔뜩 또는 제주도는 지금 해가 반짝입니다. 서울과 제주의 온도차가 오늘 무려 10도 나요. 10도 정도나. 여기가 지금 23.6도인데 제주도가 33도. 제주에서 듣고 계시는 봉팔님들 많이 더우시겠습니다. 6974번님은 주말에 네 식구 완전체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피곤한 월요일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함께해서 좋았던 여행이었어요. 여행가서 처음으로 배낚시 체험도 했답니다. 저희 아들이 잡은 가자미예요 하고 아들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요새 강릉항으로 낚시들 많이 하러 가시더라고요. 강태공이 여기 있었네요. 우리 아들. 그나저나 지난 주말에 보니까 저기 속초 양양 가는 길이 그렇게 막혔다고 하던데 6974번님 오늘 월요병이 상당하시겠습니다. 0680번님은 달리자 녹색돼지 봉규야.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저는 좋아요. 녹돈 봉규와 함께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Let's get it.

0: 인생의 매 순간순간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시간 노래 선택으로 우리 봉팔님들 다수의 취향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노래 두 곡 가운데 끌리는 한 곡을 선택해 주십시오. 노래 선택지는 총 3번, 3라운드까지 3번 모두 내가 선택한 노래가 나왔다, 다수 쪽에 줄을 잘 섰다, 골드핑거 봉팔님 3분 뽑아서 택배로 가는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세트를 보내드리고요. 3번 모두 끝까지 도전해 주신 봉팔님 3분 좀 뽑아서 아차상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뽀르바버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오늘은 이곳 서울은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 촉촉 감성으로 일단 시작해봅니다. 1라운드 첫 번째 후보곡이요.
1: 그대 모습은
0: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이 시절의 노래를 듣다 보면요, 목소리에도 필터를 입힌 것 같아요. 약간의 이 에코, 예쁜 에코 선명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더더욱 좋았던 그때만의 감성. 청순 가련을 대표했던 책받침 인기스타였는데, 다음 후보곡 이 가수도 청순 가련하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비바람이 부는 날, 하염없이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 어김없이 바람아 멈추어다오가 신청곡으로 들어옵니다. 그 당시 강소주와 함께 당대 청순가련을 대표했던 가수였는데요. 나중에 비하인드를 들어보니까 강수지 씨와 이미지가 겹쳐서 신경을 썼던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1라운드 그 시절의 촉촉감성, 우리 봉팔님들 두 곡 가운데 지금 어떤 곡을 더 듣고 싶으신가요? 빠른 집계 위에 가수 이름 받습니다. 강수지 또는 이지연. 이지현 아니요, 이지연이에요. 다수의 선택을 받은 곡이 다음 곡으로 재생되고 노래 한 곡 두 곡 동안 받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12. 레인보우는 언제나 무료.

송현아 분홍 립스틱 재생해드리고 왔고요. 1라운드는 청순 가련 특집. 강수지 보랏빛 향기와 이지연 바람아 멈추다오의 대결이었는데요. 625번님 이지연 선택하시면서 그 당시 여중고생들의 로망, 긴 생머리, 다들 부러워했던 기억이. 그 시절에는 그래서 다들 머리를 좀 길게 하지 않으셨었나요? 긴 생머리로. 비옴님도 강수지 선택하시면서 학창시절 책받침 썼죠. 원조 국민 첫사랑. 그 당시에 이 3대 트로이카에 뽑혔던 인물이 이지연, 강수지, 그리고 하수빈 또는 김한선으로 3대 트로이카를 많이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결과 딱 9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1라운드 결과는 오종원의 4.5 나왔어요. 강수지 보랏빛 향기가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와우, 쉽지 않았어요. 자, 2라운드 이번엔 영원한 라이벌입니다. 요정과 요정의 만남이에요.

너를 사랑해. 지금이야 응원봉이 있지만 그 당시엔 다들 싸게 먹혔습니다. 그냥 풍선 들면 됐거든요. 색깔 풍선. 바다 유진슈 새 요정을 목 놓아 부르면서 그냥 보라색 아니에요. 아, 펄 보라. 펄이 있어야 돼요. 펄. 펄 보라 흔들던 봉팔님 있으실 겁니다. 그때를 추억 소환할 수 있는 SES 너를 사랑해가 2라운드 첫 번째 후보곡이고요. 이에 맞설 요정들은 아, 핑클이에요. 영원한 사랑. SES가 나왔는데 핑클이 안 나올 수가 없죠. 핑클의 풍선 색깔은 그냥 레드 아니에요. 역시나 펄이 있습니다. 펄 레드. 남자 아이돌로 H.O.T와 잭스키스야 때려가 뗄 수 없는 사이듯 여자 아이돌로는 SES와 핑클 반드시 정상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대결이었어요. 자, 2라운드. 오, 쉽지 않은데요. 봉팔님들의 마음을 지금 더 사로잡은 곡은 어떤 곡이에요? 빠른 집계 위에 숫자로 봤습니다. SES 너를 사랑해가 듣고 싶다. 숫자 1번 넘버 1. 핑클의 영원한 사랑이 듣고 싶다. 숫자 2번 넘버 2. 숫자로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0: 1라운드 타수의 선택곡은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였습니다. 자, 2라운드는 우리 봉팔님들 SS 너를 사랑해와 핑클 영원한 사랑 간의 대결이었는데요. 재웅재웅님, 핑클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1번 SS 너를 사랑해다. 저랑 같으십니다. 저도 만약 지금 봉팔님들 입장이라면 너를 사랑해를 뽑았을 거예요. 락사마님은 2번 핑클빵 많이 먹고 스티커 모았던 소시적 팬심으로 보냅니다. 근데 핑클빵은 있었는데 SS빵은 없지 않았었나요? 제가 SS빵을 먹었던 기억은 없거든요. 핑클빵은 먹었었는데. 자, 저도 한때 스티커 모았던 사람으로서 2라운드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결과 6대4의 비율 나왔네요. 1번이냐 2번이냐 2번이냐 1번이냐 그 결과는 잠시 뒤에. 자, 3라운드 첫 번째 후보곡입니다.
1: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어허. 삶의 반직선 위에 점을 보니야.
0: 우물정의 노래죠. 샵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오늘 주제가 비오는 월요일에 어울릴 촉촉 감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번 라운드가 가장 어울릴 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 오늘 같은 날씨에 제 기억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요계에서 이 전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곡은 없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전주 중 한 곡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제작진은 찾아내요. 바로 이 곡입니다.

쿨의 All For You. 샵 노래에서 확신했다가 All For You 나오자마자 탄식이 쏟아지잖아요. 뭐 사실 사계절 다 어울리는 곡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 곡은 좀 물기를 머금고 있는 멜로디입니다. 그만큼 촉촉하게 습기 감성을 채워요. 샵이냐 쿨이냐 한 글자 구름명이란 공통점 속에서 우리 봉팔님들의 선택을 기다리죠. 빠른 집계 위에 구름명으로 봤습니다. 한글로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글로 샵 아래 비읍 샵 또는 쿨 샵 또는 쿨 영어로 쓰지 마시고 기호도 쓰지 마시고 그냥 한글 딱 한 글자만 보내세요.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언제나 무료.

네, 그렇습니다. 2라운드 타수의 선택곡은 핑클이었어요. 영원한 사랑이 6대4로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3라운드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과 쿨의 All For You의 대결. 퉁툴러님은 너무 확신에 가득 차 계십니다. 쿨의 쿨이다. 비교가 안 된다. 저는 근데 무조건 샵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이거든요. 100번 선택을 해도 저는 샵으로 갈 텐데. 최강권철님 샵 전주 나오면서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이러면 완전 심장이 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강권철님과 지금 동기화가 돼 있어요. 1837번님은 쿨 선택하시면서 남편이 결혼식장에서 축가로 불러주던 노래라 더 좋습니다. 확실히 이 쿨의 All For You가 우리 남편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신랑분들이 많이들 부르셨던 곡입니다. 예식장 가서 All For You 부르는 우리 신랑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적당한 템포에 내 아내도 챙기면서 하객도 챙기면서 나까지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 All For You. 무조건 구은님은 샵 선택하셨습니다. 왠지 이 노래 들을 땐 아보단 뜨아를 먹어야 할 것 같아요. 2라운드에 틀렸으니 이제 지는 쪽으로 걸어보죠. 자, 3라운드 결과 7대 3의 비율 나왔습니다. 그 결과 음악으로 확인합니다.

0: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1: 3541번님께서 지난 토요일에 제주도에서 쿨 이전 콘서트가 있어서 댕겨오셨대요. 정말 목소리가 예전과 똑같아서 너무 놀랐다고. 여전히 목소리 클래스는 영원하더라. 남아있더라. 그대로더라. 저도 최근에 여러 너튜브 영상들 찾아보니까 살만 조금 찌셨지.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찌는 거니까. 살만 조금 찌셨지. 목 상태는 그대로 잘 관리하셨더라고요. 예전에 이재훈 그대로 남아있더라. 자, 먼저 세 번 모두 줄을 잘 선 골드핑거 08님 세 분 발표해드립니다. 세 분께는 티톡스 차와 제주 월등 무차 세트 보내드려요. 산청바라기님, 8431번님, 9203번님 올 패스. 그리고 끝까지 도전해 주신 아차상 받을 봉팔님 세 분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5390번님은 샵에서 미끄러지셨어요. 3라운드에서. 재용재용님은 2라운드, 그리고 호롤룰루님도 2라운드에서 미끄러지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계속 참여해 주셨습니다. 세 분께는 방송 끝나기 전까지 쿠폰 보내드리고요. A면 마지막 트랙은 감성은행의 곡 뱅크 노래입니다. 가질 수 없는 너.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올해 서울의 온열 질환자가 작년보다 줄었지만 오전 6시에서 10시 발생 환자는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10명으로 지난해보다 49명 감소했는데 시간대별로 보면 오전 6시에서 10시 발생 환자는 지난해 22명에서 올해 32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침은 비교적 선선하다고 여겨지지만 운동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를 여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외버스 17개 노선을 증차하는 등 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는 실시간 우회도로와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합니다. 또 도로 시설물 정비와 긴급복구체계를 강화하고 운수종사자 특별교육도 실시해 안전한 휴가철 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저출생 대응과

0: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최대 1%를 지원하는 1.0 이자 지원 사업 신규 지원 대상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는 1,500가구로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인천 주거 포털에서 진행됩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배달앱 등록 식품 접객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 관련 법규를 위반한 9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3곳은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했고 음식점 4곳은 거래 명세서 보관 의무를 위반했으며 음식점 2곳은 돼지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과 불법 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오늘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서북도서 여객선 야간 운항 제한 완화를 축하하는 기념식을 열고 39년 만에 야간 운항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등 인천 서북도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여객선 야간 운행이 금지돼 왔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립니다.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7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피로 회복에 좋은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덥고 지치는 여름 탄산음료 같은 댄스 한 곡 어떠세요? 새콤달콤 보사노바는요.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락,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여름 발라드도 빼놓을 수 없겠죠. 계절마다 음악을 다르게, 계절마다 음악을 맛있게. 매일 오전 11시 5분,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
4: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5: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6: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5: 가요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트랙 URI의 곡 You and I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봉팔님도 계속해서 저에게 굿바이 인사를 남겨주고 계시는데 금요일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벌써부터 왜 이렇게 빨리 저를 보내려고 하세요. 향내염님도 봉디 6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끝나고 오면은 막 자리 없애고 그런 거 아니죠. CBS는 좋은 회사라서 복직하면 원근무제 복귀되는 거죠. 만약에 CBS에서 제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서 복귀했는데 자리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저 바로 박성태의 뉴스쇼와 박정희 한판 승부에 제보할 겁니다. 네. 또 박정희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선배이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제보해 버릴 거예요. CBS가 나 버렸다고. 그리고 봉팔님들께 제가 다 알릴 겁니다. 봉팔님들이 저 지켜주실 거죠? 봉팔님만 믿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당연히. 어디로 이제 돌아올지는 모르죠. 어떤 가요로 돌아오게 될지 아니면은 뭐 다른 프로로 갈지 그것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절대 몰라요. 뭐 라디오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너튜브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내년 벚꽃 필 때쯤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때 되면 저 다 까먹었을걸요? 후임 DJ만 사랑하고 있을걸요? 제가 다 압니다. 자, 비면 접속체크 들어갑니다. 접속체크는 출석체크와 같은 말이죠. 어떤 거에 듣고 계시다면 A면부터 있던 봉팔님들 다시 한번 또 남겨주시고 지금 막 들어온 봉팔님들도 다시 한번 원스텝 투스텝 밟으면서 입장해 주십시오. 아,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번 기 어떤가요? 비면 접속 체크 가볼까요? 당 떨어지는 시간 허니로 당 충전하고 갑니다. 박진영이에요. H-O-N-E-Y, honey.

보이지 않으시구나. 볼륨 좀 올리세요. 자, 월요일 정신없으신 폭발님들, 지지신 폭발님들, 볼륨 1.3배로 올립니다.

알림들 2650에 2로 시작하는 전화 받으신다면 It's alright. 엄마의 자녀로 가자. 라야나님 동기 집으로 가면 되나요? 오세요. 초대할게요. 참가비 있어요. 참가비. 수은기 돌대님, 로우와맘님, 다미님, 바나나 우유님 모두 접수 완료.

감사합니다. 박진영의 허니, 2PM 우리 집, 진우션 피처링 감조가 말해줘 재생해드렸고요. 자, 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1748번님, 엄마로서 참 마음이 쓰이는 그런 사연이죠. 저에게 요정 같은 고3 딸님이 어제 생일이었는데 주말에 쉬는 빵집에 케이크를 주문하는 바람에 케이크도 없는 생일 보낸 우리 딸 너무 미안합니다. 오늘도 우리 딸 생일하자. 엄마 퇴근할 때 케이크 받아서 갈게. 사랑해 하셨어요. 혹시 우리 고3 딸님이 지금 듣고 있진 않겠지만 문자나만 샤빌리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우리 딸내미한테 커피 쿠폰 한 잔 보내주고 싶습니다. 엄마가 우리 고3 딸내미 이렇게 챙겨주고 있는데 우리 딸내미도 충분히 이해하겠죠. 그렇죠? 이것 가지고 딸내미가 엄마 나 왜 케이크도 없죠? 이렇게 따지진 않았겠죠. 그렇죠?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수능 시험이 이제 11월 19일 목요일인데요. D-122일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이 여름이 가장 중요하니까 지치지 않고 중복 말복 보양식 먹으면서 우리 딸님이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 슬로우 슬로우 큐킥이에요. Let's get it!

익숙한 노래, 자주 듣던 노래, 즐겨 듣던 노래가 오늘은 다르게 들릴 겁니다. 슬로우 슬로우 퀵퀘. 노래 속도에 변주만 줬을 뿐인데 이 노래가 그 노래 맞아 할 만큼 확 달라집니다. 1단계 쉽지 않아요. 항상 쉽지 않았어요. 요새는 좀 들리는 편이라서 아우 난 몰라 못해 이런 분들은 좀 준 것 같긴 한데 일단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슬로우 슬로우 퀵퀵 오늘의 노래 먼저 어려운 1단계부터 가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1단계 귀 쫑긋 어텐션 1단계 주세요. 08님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방금 이 대목에 오늘의 노래 제목이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1단계 나는 이미 정답을 캐치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아, 자 1단계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오케이. 1단계 오늘은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아직 감 안 오신 봉팔님들을 위해서 2단계 가보겠습니다. 2단계는 1단계보다 훨씬 더 잘 들려요. 2단계 오늘은 그냥 뭐 정답을 다 줬습니다. 2단계에서 영어죠. 영어 두 단어예요. 오늘은 너무 쉬우니까 영어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영어로 반드시 우리말로 쓰면 안 돼요. 영어로 알파벳 철자 띄어쓰기 다 보겠습니다. 그룹명은 한글로 쓰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목은 영어로 써주세요. 오케이. 문자번호 샵111 레인보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나서 정답 확인해보죠.

드렸고요. 그 전곡 리세라핌의 Perfect Night 재생해드리고 왔어요. 이번 게 어떤가요? 슬로우 퀵퀵 함께하고 있었고요. 오늘의 슬로우 퀵퀵 1단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단계 주세요. 오늘은 1단계에서 이미 정답이 많이 왔는데 일단 이 곡의 스펠링을 제대로 맞췄느냐 그것이 오늘의 관건이기도 합니다. 세인통님은 H.O.T의 캔디라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5004번님은 아무리 볼륨 높이고 귀 쫑긋 세면 뭐하나 노래가 모르는 곡인걸. 2022년에 발표됐던 이 그룹의 곡 뮤직비디오가 뭐 지금 이미 몇억 뷰를 돌파했는데 아, 자 오늘 정답곡 확인하기 전에 7575번님 블랙핑크의 샤우트다운 샤우트다운 오늘 스펠링 본다고 했습니다. 샤우트 S-H-O-U-T다운 샤우트 썸바디 다운 하면 누구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게 소리치다라는 뜻이 되는데 오늘은 샤우트다운이 아니에요. 오늘의 정답은요? 아, 파가니니의 라캄파넬라 이 바이올린 연주를 샘플링한 곡 블랙핑크 Shut Down이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Shoot Down도 있었어요. Shoot Down, Shoot Down 항공기나 미사일 등을 격추하다 Shoot Down도 있었고 Shout Down도 있었고 오늘의 정답은 Shut Down, Shut Down이었습니다. 4941번님 지방 출장 중에 지루했는데 기분 전환하시면서 슬로슬로 퀵퀵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4941번님 펌 다섯 분께 커피 쿠폰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봉팔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이렇게 또 챙겨주시네요. 청주 마지막 날이거든요. 2749번님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또 한국리서치에서 청취조사 받으시고 당연히 봉팔로서 어떤가 얘기하셨다고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또 알프스 축하사절단 선생님들 어서오세요. 2749번님 봉팔로서 존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진인증까지 애정 듬뿍 쿠폰 선물 바로 챙겨드립니다. 이어지는 트랙은 위치스의 곡 듣죠. 떴다 그녀!

2017년에 방영했었던 K사 드라마 Some My Way의 OST 허책이 부른 Some My Way였고요. 그 전곡은 위치스의 떴다 그녀 재생해드렸습니다. 이번 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1508번님이 우중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비가 조금만 오다 말았어요. 너무 습해서 땀이 엄청납니다. 봉기도 육아하면서 러닝 시작해보세요 하셨는데 저도 실제로 최근부터 좀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도 체력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제가 우리 봉팔님도 다 아실 테지만 좀 짠돌이잖아요. 10만 원 넘는 신발을 절대 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5에서 8 사이로 끝내요. 근데 러닝화를 어젯밤에 누워가지고 진짜 한 1시간 반을 찾아서 하나 구입해봤어요. 저에게 가장 비싼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가요? 그동안 진행하느라 고생했다고. 이제 트랙을 한번 뛰어보자. 우리 봉팔님들께 늘 녹돈으로서만 존재했지 좀 체중을 감량한 모습을 보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진짜 한번 살 빼보려고 샀습니다. 1508번님 지금 그 기록을 보내주셨는데 상당히 잘 뛰세요. 저는 이렇게는 못 뛰지만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얼마짜리 운동화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쿠폰 여러 개 써가지고 12장에 샀어요. 막 뭐 그 깨똑 뭐 이렇게 친구 추가하고 뭐 오늘 타임어택 뭐 쿠폰 해가지고 아 뭐 어떻게 하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아 12.7인데 정확하게 12.7이면 그래 이 정도만 한번 사보자 그래서 샀어요. 러닝 해보려고 진짜. 1332번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박이님 언니 생신 때 또 노래를 불려드렸죠. 거의 이 회사 제가 공식 축하 사절단이에요. 이번에는 한주연 언니의 생일. 아 주연 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또 한번 목청 뽐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한주연 언니께는 노래는 못 불러드리고 이 곡으로 제 마음을 대신합니다. 2016년 태양의 후예 OST죠. 거미가 부릅니다. 한주연 You are my everything.

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조성모 너의 곁으로까지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이봉규의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은 윤상의 음성으로 듣죠. 가려진 시간 사이로.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C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인천도시공사.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4% 넘게 하락하면서 6,500선을 겨우 지켜냈습니다. 코스피는 304.33포인트, 4.46% 내린 6,516.27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도 42.2포인트, 5.33% 내린 749.6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급락장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0.1원 내린 1478.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갱신됩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의 재연장에 강력히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법안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에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국정원이 계엄에 가담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산하 부서에 국군 방첩사령부와 연락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한 정황과 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이 산하 부서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조사관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러한 지시 전달이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특검보는 비상계엄 실행을 위해 국정원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0: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들이 파악됐다며 이 지시의 실제 진행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한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세종시 권익위원장실과 부위원장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 중이며 앞서 지난 16일에는 정 전 부위원장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권익위가 2024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과정과 관련한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 현 예산처 예산실장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제주 출신인 조 신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총괄과장과 대변인,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거쳤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3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4: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라는 글자만 붙으면 같은 일도 왠지 더 지겹게 느껴져요. 또 월요일이야, 또 비와, 또 막히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행복도 대부분 또에서 시작됩니다. 또 익숙한 카페에 들르고, 또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또 이 시간에 라디오를 켜는 것. 어김없이 찾아온 월요일, 그리고 또 내리는 비, 이렇게 또다시 찾아오는 것들 덕분에 우린 오늘도 든든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유리스믹스입니다. Here comes the rain again.

유리스믹스의 Here Comes the Rain Again,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4437님, 또 오프닝 멘트가 너무 좋아요. 또 라이키한 팝 들려주실 거죠? 또 행복하겠다라고. 그럼요. 어김없이 또 찾아온 월요일. 지금 바깥에는 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라이키팝은 언제나 또 늘 그랬듯이 여러분께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릴게요. 코 파는 곰돌이님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코로 다 들어가요 하셨는데, 비가 얼마나 오길래 코로 다 들어갈까요? 근데 제주도는 비가 안 오나 봐요. 8887님이 제주 애월은 태양이 이글이글 비라도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또 비가 오는 지역이 있고 안 오는 지역이 있군요. 제가 오전에 본 뉴스로는 그 남부지방은 비가 좀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고 무더위가

0: 나타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중부에는 비가 엄청 쏟아지고. 아, 정말 같은 나라지만 이 하늘의 모습이 참 다르죠. 우리 라이커님들은 지금 어떤 하늘을 보고 계신가요? 아, 맞다.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긴장해 놓을 순 없죠. 마지막으로 홍보하겠습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하시면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꼭 받으셔서 하유진의 라이키팝 효도할 때 효 하유진의 라이키팝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김없이 또 찾아온 월요일에 함께하는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또다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참 좋은 여행.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4: 서울 사이버 대학교.
6: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7: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0: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FR 데이비드의 Don't Go였고요. 레슬리 만두키와 에바 써니 함께한 코리아 함께 들었습니다. 이 노래 코리아 갑자기 왜 이 노래가 나왔을까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까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제 책상에 편지 하나가 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지? 제 동기가 놔두고 갔나? 하고 딱 봤는데 우리 라이컨님 중에 한 분이 편지를 보내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6월 30일 약 한 달 좀 안 되게 한 3주 정도 전이 라이키팝 1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념해서 직접 손편지를 보내주신 거 있죠. 네, 이걸 다 공개하면 또 너무 부끄러우실 것 같으니까 제가 살짝만 소개해드릴게요. 투하디 자세히 들어야 추억이 예쁘게 다가온다. 오래 들어야 사랑스럽다. 하효진의 라이키팝 너가 그렇다. 라이키팝 1주년을 축하합니다. 뜻깊은 1주년 문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나태주 시인의 시가 문득 떠올라서 변주해봤어요. 하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올해 디지털 디톡스의 일환으로 라디오를 구입해서 이 다이얼을 돌리던 중에 우연히 라이키팝을 알게 됐어요. 흘러나오는 음악에서 추억들이

하나하나 소환되는 즐거움을 맛보고 나니 어느새 단골이 되어 있네요. 라고 From 따크님 따뜻한 크리스마스님께서 정성어린 손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해요. 와, 이 멘트 너무 좋은데요? 자세히 들어야 추억이 예쁘게 다가온다. 오래 들어야 사랑스럽다. 하효진의 라이키팝, 너가 그렇다. 캬, 완전 마음에 듭니다. 아, 우리 따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추신 이렇게 써주셨어요. 레슬리 만두큐어 에바썬의 코리아 신청합니다 하셔서 또 오늘 바로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라이키팝 들으시면서 크고 작은 소소한 행복 또 소소한 추억을 가져가시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행복하네요. 김도윤님이 어머나 갑자기 코리아 학창시절 요즘 말하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금지곡이었대요. 이 노래가 이 어설픈 코리아와 리듬이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진짜 중독성이 좀 있지 않나요? 최강권철님은 제가 응원하는 야구단에 없어서는 안 될 레이에스 선수 응원가예요 라고 하시면서 죽기 전에 우승하는 거 볼 수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라고 이 슬픈 유유라고 아이고 저도 이 노래 그 응원가로 처음에 알았거든요. 빅터 레이에스 이렇게 하는 이렇게 변주해서 이것도 하는 건데 아 우승 또 열심히 응원하다 보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화이팅! 도리도리님이 청취율 조사 전화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직접 전화해서 하여진의 라이키팝이라고 합시다. 아 이런 생각을 진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온 이 친구들 지인들 다 끌어모아다가 전화를 돌리고 싶은데 아 여러분의 마음 잘 받겠습니다. 아 덕분에 또 이렇게 빵 터졌어요. 아 3857님이 청해 주셨네요. 랜디 크로포드의 알마 스튜어드리고요. CBS 뮤직 차트 21위 나나 무스쿠리의 플래식 다무 들어보자.

조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Brothers Johnson의 Stomp였고요. 이전에 함께하신 곡은 Kirk Franklin의 Stomp였어요. 둘 다 이 노래 제목이 똑같죠? Stomp라는 단어가 여러분 쿵쿵거리며 걷다

발을 구르며 춤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신나게 춤추는 노래들이었던 것 같은데 들썩들썩 하셨나요? 사달라고 조르지오님이 상당히 매우 까리한 노래입니다. 매우 불량스러워요. 하디와 어울리지 않는 팝송이라서 좋아요. 눌렀어요. 저도 나름 불량스러울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 아, 근데 확실히 날씨가 약간 그 뭐랄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호랑이 모양 이렇게 있으면은 그 호랑이 배 쪽을 딱 갈라가지고 위와 아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1011님이 아, 매일 라이키팝 시간 기다리는 애청자예요. 여기는 창원인데요.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위쪽 지방 부러워요 하셨어요. 지금 아까 그 제주 애월도 그렇고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어하시는 우리 남쪽 지역 라이커님들 계시고 반면에 또 해피초이님은 지금 파주인데요. 여기는 비가 다시 시작됐어요. 오늘 비가 많이 온다는데 하디도 라이커님들도 퇴근하실 때 운전 조심해서 평소보다 속도 줄이고 조심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셨어요. 그래도 비가 올 때 좋은 건 커피 향이 진하게 느껴지면서 비 오지 않을 때보다 맛있다 생각하고 장마도 잘 보내보렵니다 하셨네요. 아, 진짜 이런 마음을 저도 좀 담고 싶어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메시지 보면서 아, 비 왜 오냐? 이렇게 월요일인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비까지 와서 나를 힘들게 하냐 했던 그 마음을 반성하고 아, 왜 그랬지 후회하고 다시 이제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감사해요. 브라이언 맥나잇이에요. Back at One 함께 들어보죠.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판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습니다. 펜싱부 소년들의 권력에 대한 저항과 우정, 뮤지컬 비더슈트한트입니다. 이 공연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대학로 링크아트센터 드림 1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주세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레이첼 야마가타의 Something in the Rain 준비했어요. 여러분 포근한 저녁,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정체전선이 조금 더 북상하면서 현재는 주로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정체전선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 인천과 경기 북부에 최대 80mm 안팎의 극한 호우를 동반한 매우 많은 비가 또다시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최대 150 이상, 그 밖에 중부에 30에서 100, 전북 경북에 10에서 60, 전남 경남에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에 남부와 제주는 내일 모레 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아서 무더위가 더 심해지겠는데요. 현재 남부와 제주, 충청남부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4도, 낮 최고 기온 포항이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2: 창문을 열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세상이 지킬
3: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

0: 보험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경제연구실.
5: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 시간에는요, 지진이 일어난 주식시장의 금리 결정이 어떤 변수가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이자 투자전략가, 여전히 주도주를 살아의 저자 김두원 하나증권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8: 행복
7: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1600-9300 1600-9300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3: 아,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5: 경제적 본능 시작하겠습니다. 장이 또 안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6: 문제는 이 약세장을 뚫고 올라가려는 기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뭐 기술적으로 보면 반등한다 그러면 뭐 전고점의 한 3분의 2 정도는 되돌린다라는 게 기술적 분석의 연장선상인데 그래도 어쨌든 전고점까지는 좀 유연하다라고 네. 하는 거고 그런 불안감들이 여전히 이런 하락폭뿐만 아니고 하락 이 다음의 스텝에서도 상당히 두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까지 이제 팩트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 각각의 이제 이견과 분석인데 결국 이 모든 것들 가장 근저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고 가면 물론 뭐 지금 왜 이렇게 혼탁해졌냐 뭐 수급이 꼬였다 뭐 실적은 이상 없다 등등을 놓고 보더라도 오늘 뒤에도 이런저런 얘기 드리겠지만 가장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의 주도주인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가 사이클이냐 아니면 사이클이 아니냐 이 기로에 선 것 같습니다.
5: 곧 최고점에 이미 이른 게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팽배한 와중에 하락폭을 점점 키워가는 것은 시장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진입했다. 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6: 그동안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게 네. 상반기에는 외국인이 없었고 기관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개인인 거죠. 그랬고 개인이 지금 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바짝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5: 원래는 다 받아줬던 그들이거든요.
6: 맞습니다.
5: 이제는 더 이상 사지 않는다.
6: 맞습니다. 정반대가 됐고 그런데 약간의 일말의 변화가 있는 건 네? 외국 기관들 즉 외국인들의 리밸런싱은 거의 끝물이다라고 보고
5: 리밸런싱이 있고. 끝물이다라는 분들이 계시고 리밸런싱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팩트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이슈인가요?
6: 그건 이제 두 가지 시각입니다. 하나는 이제 거대 패시브 자금들 그러니까 MSCI 기준으로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을 구분했을 때 그런 거의 기준점은 보통 1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네. 이런 큰 얼개의 리밸런싱은 아마 연말 연초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음흠. 하지만 MSCI뿐만 아니고 다른 것을 추정하는 수많은 외국계 기관들을 놓고 봤을 때 네. 최근 외국인들이 한 2, 3일 정도는 뭐 사고 팔았다 아니면 팔더라도 이전보다는 매도 강도가 좀 줄었다. 다시 한번 사고 있다라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한다면 네. 기본적으로 달러 환율이 많이 하락한 것도 있지만 리밸런싱이 좀 마무리되는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라는 조그마한 단서 힌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관인 거죠. 기관 그러면 우리가 NPS 국민연금 대표로 보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리밸런싱 이슈가 참 화두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자연적인 리밸런싱이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국민연금이 이번 주에 들어서는 네, 매수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보면 우리가 외국인 기관들이 뭔가 포트를 재조정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아니면 거의 끝물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NPS를 위시한 국내 기관들은 계속해서 리밸런싱을 해나가겠지만 문제는 수급의 주체였던 이제 개인들이죠.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냐라고 하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진입시점에 대해서 목표 주가가 뭐 100%다 아니면 50%다 어떤 사람은 10%다 하지만 기관들은요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벤치마크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뭐 15% 내외 그렇기 때문에 진입과 이탈의 그 레인지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문제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수급이 과연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어느 사람은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개인들이 믿고 있었던 이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 산업 더 나아가서 돈을 번다 더 나아가서 돈을 꾸준히 번다 이 자신감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5: 그렇다면 메모리 반도체가 꾸준히 돈을 벌 것인가 그 가능성을 제대로 점검해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것은 저희가 따로 잡아서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당장 돈을 잘 볼까와 관련된 시계를 확 좁혀서 실적 발표가 7월 달에 굉장히 모여 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를 원하는 빅테크 기업들 네. 이른바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불리는 친구들의 그 실적

0: 것부터 시작해서 쫙 있는데 그걸 보고 나면은 좀 시장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혼란이 조금 가라앉을까요?
1: 그러길 바라죠. 하지만 또 그것도 개인들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이런 우려감들은 결론적으로 펀더멘털이 바뀌었냐. 그게 만약 바뀌었으면 지금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주가를 설명하는 네. 다양한 변수들이 있죠. 실적, 환율, 금리, 투심, 정책 등등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국면 국면마다 주가의 설명력이 좀 다르긴 합니다.
0: 네.
1: 그래도 꾸준하게 공통분모로 주가를 이끄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실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0: 네.
1: 따라서 이 실적이 삼성전자는 7월 7일 날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0: 맞습니다.
1: 그런데 주가는 가장 하락폭이 큰 기업이 됐습니다.
0: 엔비디아보다 더 벌었다니.
1: 맞습니다. 네.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결국 삼성전자라는 그 기업이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반도체 산업에 속해져 있는데 과거 반도체 산업을 쭉 봤을 때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결국 지금 가장 고점이면 확률적으로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설마 돈을 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그 마진이 상당히 지금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적다. 그렇기
0: 이렇게
1: 때문에
0: 많이 버니까 내려갈 것이야.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1: 맞습니다. 100점 받아도 뭔가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과거의 사이클이라는 산업으로 잣대를 바라본다면 떠나야죠.
0: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잣대로 바라보는 게 맞는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 길게 나눠야 될 얘기라서요. 이 부분 따로 떼서 다시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TSMC 2분기 순이익이 77% 증가.
1: 네.
0: 사상 최대라고
1: 맞습니다.
0: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이 지구에서 달리는 산업이라는 거는 정말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코스피의 멱살을 잡고 가는 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너무 내려가니까 이 부분이 지금 다들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1: 그 TSMC 말씀 주셨는데 TSMC는 사실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전문회사이다 보니까 피어그룹이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대만에 나냐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메모리 반도체의 4위에서 5위 업체입니다.
0: 네.
1: 점유율은 한 2% 갖고 있고요.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분기 대비 68%.
0: 거기도.
1: 맞습니다. 네. 뭘 의미할까요? 워낙 좋습니다.
0: 메모리건 그게 파운드리건 반도체 분야의 모든 것은 매우 잘 된다.
1: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가는 그 개별 종목들을 결정짓는 큰 어항 중에 하나가 또 금리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0.25%포인트 인상 결정은 사실 예상이 되던 바였죠. 그런데 그래도 올리는 게 맞을까라고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1: 일단 답안지를 주고 네. 시험을 본 격이다라고 저희 하나증권은 보고 있고요.
0: 네.
1: 더 재밌는 건 앞으로 연속해서 올릴 겁니다.
0: 앞으로 8월 달 있고 10월 달 있고 11월 달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올린다고 내다보세요.
1: 네, 일단 8월 달하고 11월 달 연내 두 차례 더 인상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0: 10월에 한 번 쉬고.
1: 맞습니다.
0: 그러면 한 번이 언제 쉴지는 그 데이터에 따라서 살짝 바뀔 수는 있지만 두 번은 더 올린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1: 오늘의 그 스탠스 기조와 통방문을 네.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통화정책 발표문을 그러니까 첫 번째는 팩트가 나오고 두 번째 문장의 첫 줄에 뭐가 나왔냐면 이제 성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올리는데 물가 때문에 올리는 것도 있지만 성장이 너무 좋다.
0: 원래는 물가 얘기를 되게 많이 하면서 금리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성장 이슈가 좀 더 앞에 나왔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설명이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그러면 네. 우리가 공급단에서의 인플레이션, 이란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유가가 떴다, 수입물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등등 해서 뭐 치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다 공급 쪽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 금리를 인상하냐 마냐를 했었는데
0: 네.
1: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기업을 갖고 있는 한국의 수출 그중에서도 반도체를 위시한 이 전반적인 총수출이요.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요단에서도 상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요. 공급 인플레이션 플러스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그러면 종합적인 토탈 인플레이션 그러면 사전적으로 미리 금리를 인상하면서 지금 수준의 금리는 조금 완화적인 낮은 금리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올린다라고
0: 아하.
1: 얘기하는 것이 모두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순차적으로 몇 번은 더 올릴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이제 시장 측면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자 그러면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죠.
0: 네.
1: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올린다라고 하면 비용 측면에서 그 누구도 무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0: 높습니다. 암만 경제가 좋다 하더라도 오늘 뒤에서 GDI라는 인컴 쪽에도 얘기를 잠깐 드리겠지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상단이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상단은 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 상단이 3.75%입니다. 그런데 네. 케빈 어씨가 뭐 그것도 불확실하죠. 금리를 올린다, 동결한다, 이제 내리지 않을 것 같다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빈 어씨의 지금의 스탠스를 보면 왜냐하면 연준의 TF팀을 다섯 개나 만들어서 리모델링 하고 있으니까 뭔가 구조를 막 바꾸고 있으니까 더구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CPI, PPI 미국 얘기입니다. 되게 완화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단이 3.75%. 그러면 한국 금리가 2.75%로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1%포인트 100BP가 이제 실링. 그 갭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시장의 정화작용으로 아마 샘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금리는 좀 순차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 수요 견인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시장을 무너뜨릴 만큼 드라마틱하게 계속 올릴 것이냐. 네. 일단 연속해서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8월 11월 하지만 그 상단은 정해져 있을 것 같다. 그 상단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 금리의 상단이다.
1: 미국은 보니까 소비자 물가라든지 제조업 물가라든지 생각보다 낮게 나와서 원래 인상하는 거 아니야 물가 상태가 너무 심해서 라는 목소리도 아주 조금 있었지만 그마저도 이제 사라지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동결이 계속 갈 것 같아요. 미국 상황을 한번 예측을 좀 해본다면.
0: 내년 얘기는 그 누구도 모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이 전망을 할 때 세트리스 페리부스라고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지금과 동일하는 가정에서 어떤 한 변수가 움직였을 때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한 변수가 대부분 보면 유가입니다.
1: 그렇죠.
0: 네, WTI가 이번 주만 하더라도요. 지난주에 69불에서 이제 80불 터치하고 있고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게 보통 모형에 따라 다르지만 리니어 모델 즉 선형 모델을 감안해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보이거든요. 지금 움직임이 연말에
1: 그렇겠군요. 지금 다시 지금 미국과 이란이 맺은 MOU가 파기되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6개월 뒤에 나타난다면 인하라는 기대를 사실 주식시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0: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계를 보면 바로 직전까지는 화해 무드가 있었기 때문에 WTI 배럴당 기준으로 뭐 한 70에서 75불 그 정도 선으로 향후 미래가 정해진다고 감안했을 때는 이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뭐 CPI 기준이지만 피크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컨센서스. 그러다 보면 미국도 듀얼 먼데이트 이중 채무 소비자 물가 즉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놓고 통화정책을 결정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믿는다는 표현은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렇다면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동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1: 바로 설명해 주세요. 믿는다면이라는 거는 트럼프 변수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0: 트럼프 변수도 있고요. 네. 그것을 결정하는 수장이 바뀌었죠.
1: 케빈 어씨. 네, 그러니까 그가 트럼프의 지령을 얼마나 열심히 수행할 것인가 여부가 변수라는 거 아니에요?
0: 매우 중요한 질문이신데 이거는 뭐 얘기하면 뭐 2박 3일짜리입니다. 뭐냐면 자 중앙은행장은 독립적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독립적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실제로 독립적인 경우도 꽤 있었고 왜 있었냐? 바로 전임자였던.
1: 그래서 많은 고초를 당하고 맞습니다. 지금 이사로 지금 재직 중입니다.
0: 맞습니다. 자기만의 색깔을 내고 있는데.
1: 파월.
0: 네, 전도표를 통해서 자기만의 색깔을 내고 있지만 수장이 그 전도표를 이제 무용지물화 시키기 시작했고 무용지물화를 넘어서 하나의 전도표를 바꾸는 게 아니고 연준 내부에 있는 수많은 메커니즘을 다섯 개의 파트로 나눠서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1: TF를 마구 설립하여.
0: 맞습니다. 네. 그것이 의미한 게 뭐냐면요. 네. 완전히 다 리셋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페드워처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통화정책의 미국의 중앙은행은 앞으로 금리를 과거 15년 동안 이렇게 움직여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거야라고 분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1: 네.
0: 다만 모든 변화 속에서는 통과 의뢰가 있고 시차가 있는 것처럼 적어도 좀 더 확률적으로 보면 올해 연말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고용 물가를 놓고 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동결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1: 알겠습니다. 기존 문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시기가 올해다. 그래서 미국 변수를 너무나 공포에 질려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것을 정리해 봅시다. 한국의 금리는 두 번 정도 더 올릴 것으로 보이고
0: 연내.
1: 네. 미국의 경우는 동결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0: 네.
1: 그리고 실적 발표 우리의 반도체와 관련한 뭐 빅테크라든지 반도체 실적도 7월 달에 막 발표가 되면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좀 정리된 게 아닌가라는 나름대로의 그 변수들은 좀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뭐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0: 어떤 투자자냐에 따라 다른데 주식 투자자의 좀 국한에 보면 결국 주식을 움직이는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것이 있지만

0: 저는 가장 큰 중요한 영향력은 실적으로 실적. 보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죠.
1: 알겠습니다.
0: 7월자부터 엄청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실적들 빅테크들을 위시한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 7월 23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알파벳이 실적이 발표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가격이 많이 떠졌어요. 너무 좋죠. 이런 매출의 신장이고 영업이익률도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를 갖다가 누군가는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든 기업끼리 공급하든 B2C나 B2B 그 업체들을 이제 빅테크 아니면 좀 더 AI 기반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계속 사줄 수 있느냐?
1: 그렇죠.
0: 그들은 돈을 어디서 나와서 살 수 있느냐 등등. 자료들을 보면 메타를 위시한 일부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제 프리 캐시플로 현금 흐름이 곧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네, 가만 생각해 보면 기자님은 챗GPT 유료 쓰세요?
1: 저는 딴 거 써요.
0: 딴 거 쓰세요? 네. 제미나이 등등?
1: 네, 클로드를 그쵸? 쓰고 있습니다.
0: 클로드는 대부분 유료죠.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픽은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오픈 AI는 10억 명이 쓰는데 9억 9,900 명이
1: 무료입니까?
0: 그렇기 네.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야 진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런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런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고 AI 혁명기 속에서 맞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사줄 수 있는 그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수많은 데이터들을 저희가 받고 있지만 결국 그것의 주인공인 이제 빅테크들과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런 발언들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치킨 게임 더 나아가서 승자 독식 이 산업 속에서 우리가 캐패스 투자만큼은 정말로 아사 직전까지 한다라는 강한 멘트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1: 컨퍼런스 콜 하면은 그런 멘트들 막 쏟아질 것으로 사실 예상은 되거든요.
0: 네.
1: 내가 여기서 지느니 죽는다 이런 얘기 할 것 같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사실 제가 요즘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의구심은 뭐냐면 이런 식의 기업들의 행태를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의 피 튀기는 전쟁을 본 적이 없어서 정말 그렇게 끝까지 할까? 이런 의문들도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그 정도로 AI 산업이 엄청나게 확장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정도 확장하면 된 거 아니야? 더 확장된다고? 그 상상력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정도 멘트가 나오면 괜찮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인 시장 혹은 투자자 개인들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0: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격이라고 합니다. 주가로 좀 체환해보면 결국 그렇게 살 거야? 그럼 사는 것은 결국 계약서를 통해서 실적을 통해서 숫자로 찍힐 건데 그게 이제 실적이죠.
1: 네.
0: 그래서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는 주체가 저게 얼마나 AI가 세상을 바꿀 텐데 아직 그려지지 않는 것이죠.
1: 수용성이 없달까요?
0: 맞습니다.
1: 네.
0: 거기서 이격이 벌어지는 겁니다.
1: 그 이격 상태인 것 같거든요. 지금도
0: 삼성
1: 삼전이 실적 좋았는데 안 나온 게 사실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된 거 아닐까요?
0: 두 가지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결국 보면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각각 DS 부분 등등 어떤 부분은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고 어떤 부분은 너무나 많이 팔아서 긍정적이고 자 그런 잠정 실적이 숫자만 나오고 그 어떤 코멘트도 나오지 않고 있죠.
1: 아,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나오겠네요.
0: 맞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불확실성인데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이 피크가 아닌가? 이 정도 벌었으면 야, 한국 기업이 세계 1등이라는데 그럼 다음에는 세계 빵등이야? 그냥 계속 1등 아니야? 뭐 등등. 그래서 이런 오히려 잘 나옴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도 가만 뒤에 보면 AI가 세상을 바꾸면 얼마나 바꿀까. 메모리 반도체가 과거 사이클이었는데 사이클이 아닌 거를 과연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불확실성이 과거보다 있었는데요.
1: 네.
0: 지금은 그게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 그게 느껴지세요?
0: 네.
1: 이런 정도의 뭐랄까? 믿음 없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아직 그림은 그려지지 않는데 현재 투자는 굉장히 활발한 상황. 그리고 투자자로서 나는 모르겠는데 애매한 상황이 과거에도 몇 번 있었겠죠. 그런데 그 규모 면에서 AI는 더 크잖아요. 그러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단계라고 보세요?
0: 네. 그것은 이 AI 시계가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를 미리 감안하고 저 목적지는 저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야 라고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인간으로 따지면 연령에 따라서 사이클이 있는데 아직 초기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1: 그래요?
0: 그렇게 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모두 우리가 계속 의구심을 갖고 얘기를 했던 것 중에 미국의 저렇게 유능한 기업들이 왜 밑빠진 독이라고 불릴 정도로 맹목적으로 무자비하게 투자를 할까.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벌어들이는 현금 중에 90%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봤어? 싶은 거죠.
0: 그렇죠.
1: 네.
0: 그런데 그거는 뭐 미국 기업이 그럴 수 있지 뭐. 애플도 결국 밸류

0: 철도까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려면 오래 걸렸어. 그리고 그게 바꾼다 봤자 지금 그때랑 잘 그려지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을 떠나면 됩니다.
1: 쿨하게 떠나라. 네,
0: 아주. 네. 왜냐하면 이미 정점이 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아, 뭔가 세상이 바뀐 것 같고 또한 그런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수많은 밸류체인 땅에서 모든 기업들이 한 곳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다 등등. 네. 그러면 그들이 투자하는 것을 지키러 가는 하나하나의 증거들 그런 것들이 확인되면 저는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반응할 것이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간 단계에서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지금 빅테크들의 그 자본적 지출 수준을 보면은 금리가 좀 올라도 이것은 굉장히 뚫고 올라갈 수준의 투입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 우리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하느니 금리를 올리더라도 역시 상관하지 않고 투자를 하면서 잘 나가겠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군요. 이 맞습니다. 전제에 따르면.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뭐 쉽게 3% 금리가 높은 금리인가요?
1: 높은 거 아니에요?
0: 그거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1: 그렇습니다.
0: 왜냐하면 네. 결국 상대적인 거죠.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냐. 예를 들어서
1: 그렇네요.
0: 우리나라 경제가 2% 성장하고 있는데 2.2% 2.25%의 금리면 높은 겁니다. 근데 우리 경제가 명목으로 13%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뭐 3% 성장하는데 2.75%의 금리는 저는 적정 금리든지 낮은 금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레벨이 아니고 항상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봐야 된다.
1: 반도체와 빅테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좀 길게 보고 오래 머물러야겠네요.
0: 모든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지난 1년 사이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지수 자체는 최근에 좀 하락했지만 더블업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합류하셨던 분들은 좀 쉽네. 네, 투자하면 계속해서 오르네. 그리고 돈을 버네. 이게 완벽한 삼박자였죠.
1: 운을 실력으로 착각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도 이 배경이겠죠.
0: 그렇죠. 뭐 근데 사실 네. 운도 실력이긴 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택이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한번 팁을 드리죠.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거는 여한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면 지금 AI 혁명이라는 곳에서 도대체 AI의 테마는 탑픽은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는가? 저는 과거 주도주가 그 강세장을 이끌었다 소멸됐다 과거의 패턴을 차치하고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 늘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바야흐로 AI 시대입니다. 그런데 AI가 정의가 됐는가? AI를 우리는 다 AI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AI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뭔데? 라고 하면 AI 그거 몰라. 챗GPT, 제미나이, AI, 현대차, 피지컬 AI, AI, 스페이스 X 뭐 등등 많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으로 AI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AI 사이클의 끝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기상조다.
1: 그러고 보니까 우주산업 또 AI의 확장이네요.
0: 맞습니다.
1: 그 모든 것에 AI 라는 집안을 가지고 모든 산업이 움직이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요.
0: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도대체 언제까지 투자해야 되냐. 그것은 투자했을 때까지 한다. 두 번째, 그럼 이 AI 토픽을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보면 철도 혁명, 철도가 정의되면 끝. IT 혁명, IT, 인터넷 정의되면 끝. AI가 뭐 하나로 정의되면 끝일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AI가 뭐로 정의될지 모르겠다.
1: 뭔가 범위가 한정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네요. 그러고 보니
0: 범위가 한정되면 산업은 성숙 단계로 넘어가면서 상향이 상용화될 겁니다. 하지만 주가의 모멘텀 측면에서는 그것은 성장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1: 그리고 저희가 계속 금리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금리가 엄청 상승하는 시기가 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시기가 온다면 만약에 투자금들은 될 만한 산업으로 또 몰리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될 가능성이 큰 산업이 무엇이냐에 대한 스크린을 받겠죠. 그럼 그때 누가 제일 커 있을까? 발전하고 있을까? 지금 제조업이든 첨단 산업이든 결국 AI와 AI 묻은 것만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역시 금리 인상의 시기에도 AI 산업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0: 네. 제가 오늘 윤 기자님 처음 뵀는데 네. 그래도 제가 그나마 조금은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1: 여기까지 좀 들으니까 이 산업과 이 세계 질서에 대한 공부와 믿음이 있다면 장기적인 투자자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CBS 경제연구실 경제적 본능 김두원 하나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CBS 뉴스룸.
2: 격화된 계파 갈등 속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이 첫 합동 연설회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대입에 반영되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수십 명의 학생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되는 등 부실 관리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리튬 배터리 보관 구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를 두고 대한체육회의 재심이 진행 중입니다.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행복.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2: 1600-9300 1600-9300.
4: 아, 또 눌어붙었네.
5: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예비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

0: 합동연설회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김정록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1: 네, 안녕하세요.
0: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의 첫 관문이 바로 합동연설회인데요. 현재 진행 중이죠?
1: 그렇습니다. 오후 5시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당원존에서 첫 합동연설회가 시작돼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1: 지난주 금요일 후보 등록이 마감됐고 당대표 후보로 5명, 최고위원 후보로 14명이 나왔는데 당대표 후보는 오늘 연설회에서 7분씩, 최고위원 후보는 5분씩 연설하고 있습니다. 이어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예비경선을 치르는데 예비경선을 하루 앞두고 마련된 첫 공식 무대인 만큼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의 비전과 강점을 당원들에게 직접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사흘간의 예비경선을 통해 당대표 3명, 최고위원 8명을 추리게 됩니다. 경선 방식은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제 투표로 진행되는데 비중은 중앙위원 35%, 권리당원 35%고 나머지 30%가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최고위원의 경우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당원들의 표심이 더 중요합니다.
0: 네, 당대표 경선의 경우에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렇게 3강 구도인데요. 후보별로는 어떤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1: 네, 먼저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경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0: 네.
1: 당정 일체와 국정 안정을 핵심 가치로 내걸고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한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민주당의 정통성과 개혁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을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개혁진영의 계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0: 네.
1: 검찰개혁 완수와 당원 주권 강화도 핵심 공약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차기 총선 승리를 차별화 지점으로 잡았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먼저라며 중도층과 2030 세대로의 외연 확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간 후보들 사이에 신경전이 꽤 뜨거웠잖아요. 이번 연설회 쟁점들 한번 짚어볼까요?
1: 네, 가장 먼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이 꼽힙니다. 김민석 후보는 출마 이후 정청래 후보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른바 자기 정치 프레임을 부각해왔습니다. 정 후보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번 연설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는 당정관계를 둘러싼 노선 차이입니다. 김 후보는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 후보는 개혁 드라이브를 앞세우고 있고 또 송 후보는 외연 확장을 내걸고 있어서 어떻게 당심을 공략할지가 주목할 대목입니다. 앞서 후보들은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갖고 후보자 비방과 흑색 선전을 자제하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 네, 이에 앞서서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도 열렸는데요. 종합특검 그 연장안이 상정됐죠?
1: 그렇습니다. 종합특검법 개정안, 그러니까 내란, 김건희, 최혜병,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인데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안이 처리되면 수사기간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늘어납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이미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의 설명입니다.
2: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내몬 중대범죄 수사의 예산과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은 규명해야 할 의혹이 그만큼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1: 개정안에는 특검 파견 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0: 야당은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해 왔었는데요. 이제 무제한 토론에 나섰네요.
1: 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연 뒤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정치보복 특검 중단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주에 폭주기관차를 다시 굴리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3: 특검은 상시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검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해진 사건과 범위만 맞고 기간 안에 다루지 못한 사건은 다시 본래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에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다만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0: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록 기자였습니다.
4: 유재성 경...

0: 네,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조직을 쇄신하겠다고 오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경찰이 외부 감시 제도인 시민청문관을 폐지하고 대신 퇴직경찰 중심의 새 제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증거인멸, 부실수사 의혹이 확산하자 강도 높은 쇄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피해 유족과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도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순환근무제를 둘러싼 현장 반발에 대해서는 전 계급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순환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경찰 쇄신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버닝썬 사건 이후 도입됐던 외부 감시기구인 시민청문관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대신 퇴직경찰을 중심으로 한 시민상담관 제도를 새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경찰의 자정 노력이 오히려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순천향대 오윤성 경찰행정학과 교수입니다.
2: 내부 비리와 관련돼 가지고 뭐 그 자체 감찰로 해가지고 수사로 전환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다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는지.
1: 경찰이 잇따른 내부 비리 논란 속에서 조직 쇄신을 약속했지만 외부 감시 장치를 축소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면서 실효성 있는 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석구입니다.
0: 경찰이 수사의 온전한 주체로 설 수 있을지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있죠.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두고도 시각차가 있는데 실제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는 어떤지 이원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3: 민주당 TF 등이 낸 개정안들은 보안수사권을 포함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없애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주요 국가들의 형사사법 체계는 이러한 방향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과 같은 대륙법 체계를 가진 프랑스와 독일은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맡지만 검사가 수사 개시와 종결,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사실상 수사의 주재자로 여겨지는 겁니다. 한국에선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지고 양 기관의 관계는 협력 관계로 바뀐 바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 영미권 국가들에선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수사기소 분리가 비교적 선명히 이뤄져 있습니다. 다만 영국엔 중대비리수사청이란 기관이 경제범죄나 중대비리 사건을 맡아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중대수사에 대해선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대검찰청 발간 형사법의 신동향에 실린 한 연구는 OECD 35개국 중 29개국이 헌법 또는 법률로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마다 여권에 따라 다른 형사 절차를 갖고 있지만 수사 기소가 완벽히 분리된 사례는 거의 없다며 형소법 개정 논의가 더욱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CBS 뉴스 이원석입니다.
4: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0: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으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대한체육회 재심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심 결과에 따라 다음 달 봉황대기 출전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올림픽회관에서 배재고 야구부 징계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원 15명 가운데 12명이 참석해 회의가 성립됐습니다. 이영진 스포츠 공정위원장은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 접수됐다며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신중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체육계 안팎에선 징계가 감경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배재고 선수단과 학부모, 교원들이 광주일고를 찾아 직접 사과했고 광주일고도 사과를 받아들이며 선처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야구부원들을 불송치하기로 한 점도 재심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가 경고나 1개월 이내 출전 정지로 낮아지면 배재고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봉황대기는 배재고가 올해 출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전국대회로 프로 진출과

0: 대학 진학을 앞둔 3학년 선수들에게 중요한 무대입니다. 배재구는 지난달 29일 청룡기 대회 광주1구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 배재구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는 즉시 적용돼 청룡기 2회전 경기는 몰수패 처리됐고 배재구는 지난 8일 징계가 과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1: 대입에 반영되는 학교 생활 기록부, 각 학생마다 꼼꼼하게 작성됐을 거라고 믿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수십 명의 학생에게 똑같은 평가가 복사해 붙여 넣어지는가 하면 학교 폭력 기록도 부실히 관리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김학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사고의 폭이 넓고 집중력이 강하며 부드러우면서 의지가 매우 강한 학생. 한 학생에 대한 개성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반 전체 학생 학생부에 똑같이 올린 종합 의견입니다. 하루 만에 평가를 끝내버렸습니다. 감사원이 서울에 있는 240여 개 고등학교를 점검한 결과 대입에 반영되는 학생부 기재가 이처럼 엉터리로 작성되는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부 특기 사항의 기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3년 동안 800여 명의 교사들이 50명이 넘는 학생들의 세부 특기 사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한 해 전에 사용한 평가 문안을 꺼내들어 재활용하고 교육 내용이 전혀 다른 1학년과 3학년 학생의 같은 문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 기록을 부실 관리하거나 부당 삭제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학폭위 토의와 의결 과정을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아 외부 검증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감사원은 학교폭력 상담 결과와 학폭위 토의 내용의 기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 교육감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올 하반기 학교폭력 대응 실태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학일입니다.
1: 사흘째 계속되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리튬 배터리 보관 구역으로의 확산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화재 원인과 함께 대형 물류센터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인천 쿠팡 창고에서 발생한 큰 불이 사흘째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 직후 100명 넘는 직원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건물 내부에 쌓인 열로 건물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려질 정도로 불길이 거셌던 상황. 허석경 인천 서부 소방서장입니다.
4: 5층에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로봇 수백 대가 위치하고 있고 연소 확대 시 건물 전체로 연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원들이 내부에 진입하여 연소 확대를 저지하였습니다.
3: 이 창고는 수도권 로켓 배송을 맡은 대형 물류 거점으로 각종 생활용품 등을 빼곡히 쌓아두는 곳입니다. 내부는 층고가 높고 선반과 적재물이 밀집해 있어 불이 삽시간에 번지기 쉬운 구조로 연기가 안에 고이면서 장비나 대원들을 투입하기 힘들어 불길을 잡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장의 화재 대응 시설은 물론 물류센터 적재 방식과 복층 구조, 방화 장치 등 화재 확산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입니다.
5: 전기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아크 차단기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콘센트에 열이 발생이 됐을 때 소화 패치를 설치해서 적시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은 갖췄는지.
3: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에 이어 5년 만에 또다시 큰 불이 나면서 대형 물류센터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경찰은 형사와 과학수사 요원 등 35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려 정확한 화재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창주입니다.
1: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오늘도 급락하면서 동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가 안 올리는 날이 없을 만큼 변동성이 극심한 요즘입니다. 최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오늘 우리 증시엔 개장 전부터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제헌절로 휴장했던 지난 17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 이상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코스닥 시장이 급락하며 개장 2시간도 안 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더니 얼마간가 코스피 시장에도 나란히 매도 제한이 걸렸습니다. 주가가 급격히 오르내릴 때 기관 투자자의 프로그램 매매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사이드카는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만 총 38번, 코스닥에서는 23번 울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많아

0: 심한 변동성을 실감케 합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4% 넘게 급락하며 코스피는 6,500선을 겨우 지켰고 코스닥은 5% 넘게 하락해 750선이 붕괴됐습니다. 당국이 변동성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주 목요일 발표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이 나온 후 첫 거래일이었지만 거래 대금은 12조 원을 넘어서는 등 시장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급격한 증시 변동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회 정무위 여당 의원들은 비공개로 금융당국을 소집해 추가 대책 마련을 주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 최서연입니다.
1: 먹구름이 짙어지는 미국 이란 전쟁 상황도 오늘 주가 폭락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공습이 갈수록 격화하고 이란의 반격도 강도를 높이면서 양측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미군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8시부터 또다시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공습에서 미군은 이란 군사지휘센터와 방공해안감시시설 등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미군의 이란 공습은 오늘로 9일째인데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공습은 3명의 전사자를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제 요르단에서 2명, 어제 이라크에서 1명의 미군이 이란의 반격으로 숨진 데 대한 보복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2월 말 전쟁 시작 이후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미군 사망자는 17명인데 현재 진행 중인 신원 미상 시신 감정이 끝나면 18명으로 늘어날 게 유력합니다. 미군은 최근 전사자 증가와 관련해 응징이라는 표현을 쓰며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변국 미군 기지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붓고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오늘도 쿠웨이트와 요르단 등의 미군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보복을 다짐하며 공격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면서 양측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양측이 더 큰 전쟁에 한층 가까워졌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이희진입니다.
1: 미국이 추진하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이른바 골든돔 구축 사업에 우리 조선업체가 본격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화 필리조선소가 미국 정부의 특수선 건조 사업을 수주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업 재건 정책 속에 추가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희원 기자입니다.
3: 한화필리조선소가 미국의 한 선박관리업체와 함께 미국 해상미사일 시험계측선 MRIV 건조 사업을 공동 수주했습니다. MRIV는 미사일 비행시험 중 궤적을 추적하고 원격 측정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핵심 특수선입니다. 향후 미국이 구축할 글로벌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 프로젝트의 필수 체계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마스가로 알려진 미국 조선업 재건 정책과 연계된 주요 안보 사업입니다. 미국 정부는 노후 선박 두 척을 대체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약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한화필리조선소는 선박 제작을 전담하고 미국 업체는 전반적인 사업 관리를 맡게 됩니다. 한화는 미국 해사청 의뢰로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NSMV 건조 프로젝트도 협력하고 있는 만큼 추가 수주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주 열린 국방혁신 서밋에서 펜실베니아 노동자들이 잠수함과 선박들을 만들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4: 펜실베니아 노동자들이 선박과 잠수함, 무기들을 만들고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킬 겁니다. America remains the
3: strongest and most powerful nation. 한화 필리 조선소와 한화 디펜스 USA는 미 해군 차세대 군수 지원함 개념 설계 사업에도 참여하면서 미 해군 함정 건조 사업 진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5: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어텐션 뉴스 최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6: 안녕하세요.
1: 네, 첫 소식 월드컵 결승 결과 짚어봐야 되겠죠.
6: 네, 북중미 월드컵이 월드컵에서 그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연장전 끝에 1-0으로 꺾고 16년 만에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네. 그 스페인은 이번 대회 8경기 동안 단 1실점만 허용하는 그물망 수비, 일부에서는 질식 수비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요. 이런 그 막강한 수비를 보여줬고요. 결승전에서 리오넬 메시를 필두로 한 아르헨티나

0: 공격진을 완전히 꽁꽁 묶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그 전후반 90분 동안 단 하나의 유효 슈팅도 때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연장 후반 1분 스페인 페란토레스의 왼발 결승골이 터지면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월드컵 또 시상식에 그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소식이 오늘 화제였는데요.
1: 네.
0: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돌출 행동을 했습니다. 스페인 선수단이 그 우승 트로피 세레모니를 해야 하는 순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아서 그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이렇게 직접 옷자락을 끌면서 이렇게 나가자 이렇게 유도까지 했거든요.
1: 예.
0: 하지만 끝내 자리를 지키면서 카메라를 향해 박수를 쳤는데요. 우승팀보다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라는 것 아니냐. 뭐 시상식 꼴불견이다 이런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1: 그러면 하네요.
0: 네, 이번 대회에서 그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은 상금으로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745억 원 정도가 됐는데 이거 포함해서 총 915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1: 네.
0: 또 그 한편 그 하프타임 쇼에서 방탄소년단이 등장해서 다이너마이트 무대를 그 선보인 것도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0: 헬스장에서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회원의 사고와 관련해 그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1: 네.
0: 그 사고는 지난 2014년 12월에 발생했는데요. 40대 회원이 70kg 상당의 벤치프레스를 혼자 하다가 바벨에 목이 눌렸고 약 25분 방치됐다가 의식불명에 빠진 뒤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이 법정 체육 지도자 배치 기준을 헬스장 측에 어겼고 트레이너가 응급 상황 관찰을 게을리했다 이렇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그 하지만 법원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그런 사실이 인정이 되는데 지도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네.
0: 네, 헬스장 내 사고 그 책임 한계를 어디까지 볼 건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건 아직은 1심 법원의 판단이고
0: 네.
1: 예, 2심 또 이후 이어지는 법원의 판단들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최인수 기자였고요. 자,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내일 아침 출근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물벼락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는 경기 북부와 남부내륙 일부 지역에서 다소 강한 장맛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밤사이 정체전선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 인천과 경기 북부에 최대 80mm 안팎의 극한 호우를 동반한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된 비의 양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최대 150mm 이상, 그 밖에 중부에 30에서 100, 전북 경북에 10에서 60, 전남 경남에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남부와 제주도는 당분간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아서 무더위가 더 심해지겠는데요. 현재 남부와 제주, 충청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원주 24도, 대구 25도, 청주 광주 26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포항 37도, 대구 34, 광주 32, 대전 31, 서울 28도의 분포로 특보 지역인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와 폭염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당분간 정체전선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이번 주 내내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7월 20일 월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제작 조성준, 임승선, 기술 이덕현,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제프레 농촌 융복합 산업 제주 국제 박람회 푸파페 제주 7월 23일부터

0: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히밥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페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곧 컷오프 결과도 나오게 되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전당대회 후보 기타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에서 결국 감면을 논의키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문제를 지적하면서 논쟁도 커지고 있죠. 한편 국회에서는 종합특검 연장과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법 갈등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1부 철여 영의에서 주요 현안 짚어보고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요. 육군 사성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정부의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한 입장 스튜디오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핀코.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6: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0: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

0: 네, CBS 박종희 한판승부. 자, 오늘도 철이와 영희와 함께합니다. 먼저 철이의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자, 영희의 노영희 변호사님.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어유, 그린입니다. 그린. 아, 그 청취자분들이 그 노 변호사님 의사님 관심 많으시기 때문에.
2: 아, 진짜요? 예, 네, 예쁘게 입겠습니다.
0: 예, 그리고 우신님 맡고 있는 오마이뉴스 과고신 기자,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자,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기탁금, 이게 전당대 후보자 기탁금 문제가 또 갑자기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감면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요.
3: 네, 전당대 후보 기탁금이 너무 높다라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예. 당 선관위가 전체 회의를 내일 열고 감면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는 예비와 본경선 합쳐서 총 1억 원,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예.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 감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 전당대회보다 갑자기 좀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당 선관위는 청년 후보의 감면 비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당에서 일부 기탁금을 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합니다. 예. 특히 이 과정에서 2001년생으로 이번에 출마하게 되는 정민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기탁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SNS 생방송 도중 눈물을 보인 것도 화제와 동시에 논란이 나왔는데요. 후원금을 받기 위해 개인 계좌를 잠시 공개를 했다가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정치인이 개인 후원금을 모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닫았습니다. 정 후보는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금수저가 아니면 출마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 제도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0: 예, 정청래 전 대표도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라디오 인터뷰 하신 걸 봤는데 본인도 잘 몰랐다. 본인도 이렇게 많은지 많이 올라간지 몰라 최근에 알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최민희 네. 의원도 비슷한 맥락에 이렇게 올린지 몰랐다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 SNS에서 직접 언급을 했는데 또 당무개입 얘기가 나와서 또 직접 반박됐군요.
3: 네, 일단 이 기탁금 논쟁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좀 띄워주는 모양새였는데요. 네. 본인의 SNS에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부정부패 유인도 키운다라며 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특히나 본인이 당대표였을 때도 당직선거 공영제를 추진을 하고 기탁금도 낮췄다라면서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청년 후보의 부담이 과도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당무개입이라는 비판 성명이 많이 나왔고 온라인에서도 관련 지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자 대통령이 다

0: 씨 직접 글을 올렸는데요. 법이 금지하는 당무 개입은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불법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일상적인 당무에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민주당과 정부의 청년 인식을 의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을 낸 것이다. 이런 맥락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1: 예, 정청렬 전 대표도 관련해서 입장을 냈군요. 뭐라고 네, 했습니까?
0: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MBC 라디오에서 기타금이 이렇게 많이 오른 줄 본인도 최근에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제가 봐도 너무 많다라고 했는데요.
1: 예.
0: 민주당의 잔고가 한 500억 정도 된다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전당대회 수준 또 이전 수준으로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1: 예.
0: 또 본인이 최근 후원 계좌를 연 뒤 이틀 만에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거의 4억 원에 가까운 후원금이 모인 데 대해서도 본인에 대한 지지뿐이 아니라 외부의 공격에 대한 당원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1: 예, 자, 이게 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번 또 전당대회만큼 과정과정이 하나하나 쉽게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네요. 지금 아니 기타금 갖고도 지금 굉장히 논란인데 자 일단 당에 내면 이게 못 돌려받는 거죠, 노 변호사님?
2: 네, 못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기타금 논란은 좀 민주당이 좀 잘 못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 예.
2: 사실 저도 뭐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 거는 몰랐는데
1: 예.
2: 실제 이제 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타금을 올리는 게 필요했다가 이제 이 당의 입장이었더라고요.
1: 예.
2: 근데 후보 난립을 그런 걸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는 좀 되게 일차원적인 것 같고.
1: 그러니까요.
2: 네. 실제 민주당은 특히 돈도 지금 다른 당에 비해서는 엄청 여유가 있는 그런 당 아니겠습니까?
1: 예.
2: 이런 당에서 특히 청년이라든가 좀 약자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그런데 꼭 정치에는 참여해서 어떤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 근데 정청래 후보도 몰랐었다고 하는 거는 조금 놀랍네요. 그럼 이게 언제 올랐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그 만약에 뭐 게시판에 공지를 하더라도 당대표한테 보여주고 아마 이런 내용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대표 있은 어쨌든 이던 시절에 이게 올라간 거 아닌가요?
1: 아마
2: 지금 대표가 그만둔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1: 그 이후에 아마 공지가 돼서 아마 그런 거에
2: 저는 기본이었어요.
3: 전준위에서 이런 것들을 네. 결정을 하니까
2: 전준위에서 결정한 거예요?
3: 결정을 해가지고 최고위에 올리고만 하는 거니까. 근데 기타금 논란은 정말 참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네. 체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거예요.
1: 그렇죠.
3: 정치를 해보지 않은 정말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목돈 천만 원, 이천만 원, 오천만 원 어떻게 마련을 하겠습니까? 후원이
1: 그렇죠.
3: 아니면.
1: 예.
3: 그리고 또 후원의 계좌를 또 개설을 하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에다가 후원의
1: 신고하고.
3: 계좌 신고하고 거기서 뭐 답변 받고 그걸 또 뭐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그 세부적인 절차를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이번에 정민철 후보가 좀 실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타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는 당무 개입이라고 봅니다.
1: 아, 당무 개입 맞아요?
3: 당무 개입 맞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불법적이라거나
1: 예.
3: 정치적으로 문제 있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1: 아니 당무 개입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랄까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당무 언급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3: 아니 뭐 그 어떤 표현이든
1: 그러니까
3: 뭐 언급이든 개입이든
1: 당무 언급 예 개입
3: 간섭
1: 간섭
3: 네, 뭐 조언 충고 뭐
1: 그렇죠
3: 무슨 뭐 단어를 쓰든 네. 어쨌든 당무에
1: 당무
3: 대통령께서 좀 개입하고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1: 예.
3: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무 개입이 모든 것이 다 불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1: 예.
3: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다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1: 예.
3: 이러한 뭐 본인 당에 이러한 식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대통령이 뭐 얘기할 수도 있지 진짜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무 개입이 잘못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당대표 네가 해 너는 당대표 하지 말고
1: 그렇죠.
3: 너가 비대위원장 해 이게 정말 잘못된 당무 개입이고 이런 짓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1: 예.
3: 이런 언급을 갖고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것은 보수 우파 패널 참칭 패널이라고 일컬어지는 제 장성철이 보더라도
1: 예.
3: 그는 국민의힘이 좀 무리한 지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1: 지적이다.
3: 듭니다.
2: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당무 개입은 아니라고
3: 뭘
2: 생각해요.
3: 뭘 아니에요. 아니, 당무지.
2: 당무 개입은 아니라고
3: 기타금이 당무 아니에요 그러면?
2: 당무 개입은
1: 당무
2: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종류 언급은 좀 자제했었으면 좋겠어요.
3: 왜요?
2: 솔직히. 아니 저는 솔직히 대통령이

0: 네. 그 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좀 일의 모든 것에 조금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1: 아, 너무 많이 말씀하시나?
0: 너무 자주, 아. 너무 이제 이런 거를 자신의 X에 너무 많이 올리기도
1: SNS에.
0: 하시고. 예. 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은 조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조금 참고 그냥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좀 지켜봐주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게 그 정민철 씨가 실수를 하면서 이제 속상해가지고 울고 이제 그런 방송이 나간 직후에 이게 또 올라갔기 때문에 아. 본질은 당연히 기탁금 문제 이게 좀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없고 혹은 어디 진입장벽을 너무 높여놓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타이밍 같은 걸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저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조금 더 뭐 너무 사실은 표현이 조금 그러긴 한데 조금 더 무게감을 가지고 좀 자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예 그냥 참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뜻은 정확히 충분히 알겠지만
1: 왜 웃으세요?
0: 왜 웃으세요?
2: 아니 어리둥절해가지고
0: 왜 어리둥절해요?
1: 왜 왜?
0: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1: 예, 우리 광고신 기자.
3: 아니 대통령이 너무 만기칠남하는 모습이 나중에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거고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지원을 하는가 이런 식의 또 해석 프레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좋기는 한데 사실 기탁금 문제가 이렇게 원래 불거지면 안 됐던 거가 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탁금 문제를 대통령이 언급을 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뒤늦게 저희가 좀 다시 논의해보겠습니다라는 이 과정이 더 큰 문제였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이게 갑자기 확 오른 거다 보니까
1: 그래서 네 배 올랐다면서요?
3: 네, 원래 이제 예비 경선 500만 원으로 저번 전당대도 치렀는데
1: 최고위원
3: 네 갑자기 예비 경선에만 2천만 원을 요구하게 되면은 와 당연히 준비했던 후보 입장에서 특히나 원외에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아마 국민의힘 수준으로 맞춰서 올린 게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원래 청년 최고위원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청년 최고위원은 기탁금이 훨씬 낮습니다. 1천만 원밖에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제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애초에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걸 예상하지 못했고 이 공고 이틀 전에 이렇게 공지를 한 당이 먼저 좀 잘못한 게 아닌가.
1: 그래서 이틀 전이잖아요. 이틀 전에
3: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수습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대통령께서도 이제 당 전당대 말고 조금 다른 부분에 더 신경 쓸 수 있지
1: 않을까.
2: 대통령은 하여튼 이런 거 세부적으로 조금 언급하는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은 문제 삼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세세하게 꼬치꼬치 이렇게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는 뭐 그냥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너무 좀 철면피 같아요.
1: 철면피 국회의원들. 네.
2: 왜냐하면은 당에 돈도 많고.
1: 그렇죠.
2: 솔직히 선거 치르다 보면은 국고 보조금 나오죠. 선거 보조금 나오죠. 선거 보전금 나오죠. 오히려 선거 치르면요. 정당의 재산이 불어나요. 지금 뭐 현금으로 500억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민주당에. 네. 그러면 선거 구경제 본인들 맨날 선거 구경제 외치잖아요. 네. 그럼 당내 선거에서도 적어도 사회적인 약자, 정치권의 약자인 청년들을 위해서는 선거 구경제에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 예.
2: 그 분들에게까지 이렇게 돈을 걷는다라는 것 자체가 청년을 기본적으로 배려하고 청년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1: 장성철에 대한.
2: 국고보조금을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뭘로 삭감을 하냐면
1: 예.
2: 자꾸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당원주권이라고요.
2: 예. 당비를 내니까 당원들도 주인이고 국고보조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니까 국민이 정당의 주인이에요.
1: 예.
2: 그런데 전당대회에 지금 뭐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출하는 걸 보면 뭐 당원 70, 8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 플러스 무당층 이렇게 하잖아요.
1: 예.
2: 그러면 전반적인 모든 국민의 그러한 여론조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만 이렇게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받고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 지지자한테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만약에 전당대 룰을 뭐 당원 50 그다음에 일반 국민 50 이러면은 국고보조금의 50%만 지급을 하고
1: 50%만 네.
2: 국민 70 뭐 당원 30 이러면 이렇게 국고보조금 100으로 났을 때 70%를 지급을 하고 일반 국민 100%로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뽑는다 그러면은 원래 상정돼 있던 100% 지급을 주고 이런 페널티

0: 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국민의 세금 가지고 정당 돈 배불리는 게 이게 맞습니까? 노 변호사님? 화가 나네.
1: 아, 그러니까 선거하고 나면 배가 불러진다. 이거는 네. 이제 큰 여당이나 큰 당들의 문제고
2: 또 작은 당비 때문에도 또 많이
0: 그러니까 그거는 바꿔야죠. 그것도 조항도.
2: 네. 그러니까 그런 거다 바꿔야지. 150만 명이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0: 한 달에 15억씩 들어와요. 특별 당비까지 하면 1년에 200억 이상 들어온단 말이에요, 당비가.
2: 그 돈은 어디다 써요?
0: 저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500억.
2: 나중에서 뭐 당사나 건물 사고 뭐 이런 데서 쓰기도 하고.
0: 아니, 이건 뺏어야 돼요, 이거.
2: 뺏어야 된다니까.
0: 아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알겠습니다.
1: 일단 그건 이제 예. 지금 부차적인 문제고 저는 예. 민주당에 이번에 왜 이렇게 선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속 뭔가 하나씩 스무스하게 넘어가지가 않고 자꾸 뭐가 걸리는가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2: 두 마디 해주세요. 예.
1: 그러니까 실제 뭐 이 기타급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최고위원의 자격 하고 그다음에 송영길 뭐 대표의 당대표 후보 자격 뭐 이런 것들 맞네. 가지고도 또 얘기가 나왔었었고
2: 맞아요.
1: 또 선호 투표제 가지고도 또 얘기가 안 돼가지고 또 계속해서 서로 막 얘기가 있었었고 이게 뭔가 깔끔하게 깨끗하게 서로 가지가 않고 하나씩 계속 걸러지는 계속해서 뭔가 누가 발을 걸고 있는 듯한 느낌. 근데 전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 선거 한두 번 치러보는 것도 아니고 당대표 선거 한두 번 해보고 최고위원 선거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2: 뭔가 스무스하지 않다.
1: 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뭔가 덜컥덜컥덜컥 거리는지.
2: 덜컹덜컹.
1: 네, 왜 그런지를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자기네끼리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이쪽에서 갑자기 딴지 걸어서 그러는 건지 그전에 다 오케이 됐다가 솔직히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0: 근데 이 기타급 문제를 제가 봤을 때는 이 총 비용을 딱 산정을 해놓고 자 좀 후보들에게 돈을 받자 n분의 1로 하자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높아진 측면이 있어요. 예. 여론조사 비용도 많이 이제 높아진 거고
2: 문자 한 것도 예,
0: 체육관 빌릴 때요 아. 단기간에 정치권에서 빌리잖아요 예. 비싸게 불러요. 그냥 무슨 일반 공연하고 다르게 아. 그냥 막 작년에 너무 귀찮으니까 정치권에서 행사 치르면 좀 비싸게 부른 면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높아진 것 같은데 예. 저는 이 기타급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좀 파장이 불러일으키게 사건의 발화점을 한 거는 정청래 대표라고 봐요.
2: 아 정민철 후보가 아니라?
0: 네.
2: 아, 정청래 대표 왜요?
0: 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나 후원 계좌 너무 많이 찼어. 지금 돈 좀 그만 보내세요.
2: 돌려주는 것도 일입니다.
0: 네, 두세 차례 막 네. 이렇게 뭐 자랑하듯이 딴 사람들 약 올리듯이 계속 이렇게 올렸거든요. 야. 그만큼 나의 지지세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예. 이게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어쨌든 돈이 없고 후원이 잘 거치지 않은 다른 후보들은 이걸 보면은 그렇죠. 또 얼마나 또 박탈감 느끼겠습니까?
2: 박탈감. 아.
0: 그러니까 큰 지도자가 될 만한 성품과 깜이냐 이런 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2: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취지를 들어보면 아 이게 분노를 표현하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마음에 울컥했다. 눈물 나더라.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분들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마음인데 역시 마음이 우리 장 소장님 삐뚤어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2: 예.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세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0: 여기 가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2: 예, 약간 묵상해 주시고 이제 다음 이슈.
1: 근데 저는 좀 이상했는데요.
2: 또 있어요?
1: 아니 뭐. 그냥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2: 네, 또 뭐가 있어요?
1: 처음에 그 3억 6천만 원이 더 들어왔어요.
2: 아, 정청래 후보.
1: 네. 그래서 더 들어오지 말라 그랬더니 4억 4천만 원이 됐어요.
2: 예.
1: 그러니까. 그러고 났는데 딱 정민철 보고 울면서 나 돈이 없어요. 이제 얘기해갖고 너무 대비가 됐잖아요.
2: 예, 그렇죠.
1: 근데 제일 처음에 이상했던 거는 왜 정청래 대표는 그전에 당대표까지 한 분인데 네. 2천만 원이 덜 찼었을까? 나는 그게 좀 이상하던데.
2: 아, 아예, 뭐, 네,
1: 아예 처음에 네. 2천만 원이 덜 찼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청래 대표 말하는 것처럼 네. 정말 당원들이 분노의 그런 후원금을 준 거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별로 대표를 응원하지 않았던 건가? 근데 이분이 막 너무 여기저기서 몇 대 몇으로 몇 대 1로 막 이렇게 당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던 것인가? 이제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서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1억 5천, 뭐 3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마다 좀 달라지겠지만 2천만 원이 모자랐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0: 올해는 3억까지 거둘 수 있죠. 근데 이제 전당대회 나가니까 또 1억 5천 또 거둘 수 있고 그러니까 4억 5천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제.
2: 예. 자, 아무튼 그 얘기는 이렇게 됐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예비경선 시작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빅3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후보 물론 고민정 후보도 있고 김보미 후보도 있습니다. 상당히 엇갈렸다면서요?
3: 네, 일단 김민석 후보는요.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고 최해병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서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도 들렀는데요. 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한 뒤 부산으로 이동해 또 권리 당원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2: 예.
3: 부울경과 대구 경북에서 정치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0: 하는 반면에 언론 노출을 좀 피하면서 전북에서 당원들을 비공개로 만났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호남에 좀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1: 전북에 굉장히 많이 가시네요.
0: 네, 굉장히 좀 자주 들르고
1: 전북의
0: 있습니다.
1: 전북의 핵심인 것 같아. 이제 알게 됐어. 네. 민주당의 핵심은 전북이었어.
0: 예. SNS로 메시지를 내면서 표밭을 다지고 있고 또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배우자를 만나 후원회장을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하. 언론에서는 그래서 친노 친문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덧붙기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사진도 찍어서 공개하기도 했던 것 같고. 자, 이제 후보들이 방송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까?
0: 일단 정청래 후보 오늘은 산토끼를 아무리 잡아온 듯 집토끼가 집을 나가면 총선과 대선이 무망한 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도층 확장보다 일단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맥락의 주장으로 보이고요. 핵심 지지층 사이에 이반 현상과 상실감이 있고 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안감과 공포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집토끼를 튼튼하게 묶어 세워야 플러스 알파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1: 예.
0: 반면에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이 명청 갈등을 가짜뉴스라고 지목한 데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 이재명을 여러 번 외친다고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 예.
0: 그 과정에 표현도 좀 거친 편이었는데요.
1: 야하.
0: 그런 것을 스토커라고 한다라며 정 후보가 이재명 정부 성공보다 본인의 연임을 우선시했다라고 하고
1: 예.
0: 본인이 정 후보가 내선 선당 후사에 대해서도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청 후 당이었다라면서
1: 선청 후당? 네, 정청래가 선이에요. 예, 어쨌든
0: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정책 충돌 같은 걸 근거로 정청래 후보의 연임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1: 예. 자, 이제 뭐 지금 이제 정규 발표 진행 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당대표 후보 5명 1차 컷오프는 이변이 없겠죠? 노 변호사님?
2: 네. 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특별한 변수가 지금 생긴 게 없잖아요.
1: 예.
2: 그래서 결국 이제 순위 과반을 넘냐 안 넘느냐 과반 넘는 후보가 나오냐인데 과반 넘는 후보는 안 나올 것 같고 지금 여론조사 여기저기 나온 걸 보게 되면 그럼 결국 이제 1, 2, 3위들 중에서 선호 투표로 나중에 갈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이네요.
1: 예. 장 소장님?
3: 그런데 지금 예비 경선에서는 여론조사가 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3: 대의원
1: 하고 중앙의원.
3: 중앙의원. 네. 대의원이 아니라 저 권리당원 50% 중앙의 50%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 순인데
1: 네.
3: 이 1, 2등 순위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2: 1, 2등이 어떻게 되는데요?
3: 1등 뭐 정청래, 2등 김민석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미세한 차이로.
1: 아하.
3: 권리당원에 상당히 좀 더 소구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정청래 후보가 더 선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1: 아하.
3: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요.
1: 예.
3: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2: 오늘 전 보고 오셨죠?
3: 아니요.
2: 아니요.
1: 네, 기독교 방송이니까. 예, 요 선택에 그 신중에
3: 아니 이게 말하면. 보면은
2: 명리학적 고찰인 줄 알았어요.
1: 예.
3: 김어준 씨는 어쨌든 좀 이렇게 공정하게 하려고 어느 특정한 편을 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1: 후보들을 불러가지고.
3: 예, 네.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정청래 후보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는 그런 양상이란 말이에요.
1: 아.
3: 내일부터 이제 방송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1: 예, 뭐 또 유튜브에,
3: 유튜브에 나온다고. 예, 예. 거기서 뭐 발언을 되게 또 세게 하겠죠. 일단 나오게 되면.
1: 예.
3: 그렇게 되면 그것이 조금 더 영향을 더 많이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상당히 좀 제가 유익해 보는 게 의원들 다수가 지금 김민석 후보 편을 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의 뜻도 김민석 후보에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봐도 김민석 후보가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인데
1: 예.
3: 정청래 전 대표가 상당히 여유로워요. 위축되거나 주눅들질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공개 일정을 보통은 다 공개 일정 하잖아요. 공개 일정 하면서 나 이렇게 활동한 거 누구 만났어요? 막 이러는데 비공개로 쫙 깔면서 그냥 맨투맨으로 당원 접촉을 되게 세게 하고 다니고
1: 전북에 가서
3: 네.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 그 부인을 또 후원회장으로 이렇게 영입을 한 거 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겠구나.
1: 뭔가 쎄합니까?
3: 예, 뭔가 조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이렇게 여론이 안 좋으면 정말 모든 방송 패널들이 두드러 패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저렇게 좀 여유를 부린다라는 것 자체가 그 김민석 후보 측이나 저희 같은 이제 평론가들이 체크하지 못한 뭔가 히든 카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1차 경선

0: 그 수치가 발표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 공개 안 되지 않아요 원래는 원칙이
0: 안 되나요?
1: 순위가 하여튼... 공개 안 되지만 순위는 하여튼 뭐 근데 또 어떻게 지라시를 또 막 또 막 예. 돌기도 하고 사실 그렇긴 하는데
0: 그래서 그것이 대단히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대목 같아요. 왜냐하면 권리당원 여론조사는 지금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정말 표심이 여기서 나타나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자세히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냥 김민석 후보가 아니 무조건 이길 거예요 라고 전망하는 것도 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2: 일단 뭐 그렇게 막 무조건 전망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요즘 우리가 1등이다 이렇게 소식을 듣고 다닌다는
0: 계속
2: 얘기 있어요.
0: 그렇게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1: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래서 네. 약간 뭔가 인터뷰에도 좀 차분한 네, 모습으로 네. 인터뷰를 하고 있다.
2: 그 지난번에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그때 당대표 네. 선거 나갔을 때도 네. SNS 상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 측이 막 엄청 높은 것 같았는데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나서 이제 이겼잖아요. 네, 네. 지금도 그런 양상이다 이제 이렇게 좀 보는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0: 약간 좀 더 얘기해
1: 예, 예, 하세요.
0: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집권여당 당대표의 역할이야.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어. 당정일치가 돼야 돼. 그것이 이제 민주당의 2030년 재집권을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어. 그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예. 정말 민주당의 골수 당원이고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온 핵심적인 지지층 권리당원들은 아니야. 이재명도 우리의 수단일 수밖에 없어.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것.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의 가치와 철학과 우리의 노선을 지키지 못한다? 궤도 이탈한다? 그러면은 정청래를 뽑아서라도 우리가 그 궤도 이탈 오류를 수정을 해야 돼. 바로잡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대변한 게 저는 유시민 작가의 그런 지난주에 워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어떠한 생각을 권리당원분들이 더 강하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2: 아 근데 스탠스가 미묘하게 달라지는데 우리 장 소장님은
1: 왜
2: 타임별로
1: 예예 아무튼 우리
2: 친 유시민 쪽으로 지금 예
1: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아. 자 우리 관망하고 있는 광고신 유신 기자님.
3: 저는 뭐 사실 이 순위가 어차피 공개가 안 되기는 하겠고 어차피 1차 컷오프에서는 빅3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이는데 그 이후에 TV 토론이 이걸 앞두고가 중요한 건데 예. 이번에 어쨌든 7대3으로 1차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 경선부터는 순회로 쭉 가게 되잖아요. 이 순회를 하면서 이 민주당은 항상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순회 경선 시작하면 누가 바람을 만드냐 못 만드냐의 차이였거든요. 결국 대세론이 그대로 입증이 되느냐 아니면은 막판 뒤집게 성공을 하느냐라는 예. 건데 그 모멘텀을 지금 정청래 후보가 상대적으로 지금 뒤처진다 얘기가 되는데 예. 자생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전 이게 결국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안수사권도 원래 쟁점이 되는 듯 했다가 안 된 듯 했다가 지금 다시 쟁점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안사건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가 정확히 어떤 입장을 하고 예. 이게 TV 토론 주제로 올라갈 건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나 방향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확실하게 그럼 얼마나 선을 긋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선명하게 될 거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민주당 당원들의 목소리가 온라인상 포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 표심에 얼마나 이것이 반영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온라인만의 여론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실제 당원들의 표심까지 움직일지가 관전인 것 같습니다.
1: 예, 잠시만요. 한파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4: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5: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 의회와 함께합니다.
1: 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 소장님이 걱정이 많으시네요.
0: 아니 걱정이 아니라 분석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아, 있지 않을까. 지금은 뭐 김민석 후보가 뭐 원사이드하게 뭐 1차에서 이길 수도 있고 예. 뭐 이순위표까지 하면은 무조건 50% 넘어서 이긴다라고 하지만 예. 예. 이제 지방선거 전에 110만이었던 당원이 지방선거에는 150만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 40만 당원은 누구에게 좀 더 우호적일 것이냐. 정청래 후보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 이번 공천 많이 줬다라는 거잖아요. 본인은 부인을 하지만. 예,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당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동원 투표할 거고 결사적으로 지금 정청래 지키자고 나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우혁 신당 10만 당원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 이중당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분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조국 대표를 지킬 사람은 정청래밖에 없네. 그러면은 무조건 투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번 전당대회라고 하더라도 투표율이 100%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50% 60% 나올 건데
1: 대개는
0: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표는 그래 아유 뭐 이겼지 우리가 뭐 이번에 여론조사 잘 나오고 의원들도 많고 지난번하고는 달라 이렇게 생각해서 투표를 덜 하고 네.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표들은 네. 야 이건 진짜 우리 지면 끝장나 완전히 우리 민주당의 노선 같이 쳐라 완전히 다 바뀌어 큰일 나 지키자 정청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결속이 강하게 되면 예. 이거는 100%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거를 너무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관점에 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아유, 참고로 우리 장 소장님이 이제 앵커를 하시니까 중립적으로 방송하기 시작했다. 이런 댓글이 많이 보이고 진짜요? 있습니다. 민주당도 굉장히 이걸 걱정하시면서. 예.
0: 걱정은 안 하고요.
1: 걱정 안 하고요. 분석. 예.
0: 직권여당을 못하러 걱정해요.
1: 걱정 아니었답니다. 정정. 예. 자, 국회입니다. 자, 국회. 지금 이제 종합특검 연장,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 두고 여야 간에 또 갈등이 지금 큰 상황이죠.
3: 네, 일단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지금 갈등을 심하게 빚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과 국정농단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려면 이번 특검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1: 예.
3: 국민의힘은 일단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야당을 겨냥한 특검 수사권을 계속 연장하는 거 이건 민주당의 모순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3: 지금 원구성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다가 보안수사권 존치 문제까지 겹치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은 계속하고 있는데
1: 아, 회동을 해요?
3: 네.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계속.
1: 아.
3: 네, 그러나 별다른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아무튼 법안은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지금 하고 있죠?
3: 네. 일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상정이 됐고요. 국민의힘은 일단 본회의에 앞서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을 상설 수사기관처럼 운영하며 야당 탄압하려 한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1: 예.
3: 그리고 필리버스터 들어가면서 첫 주자는 윤상현 의원이 올라갔는데요. 당초 3개월이었던 수사기관을 두 차례 연장하고 다시 30일을 늘리려고 하는데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내일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지금 민생법안 처리라든가 국정조사 같은 다른 국회 일정도 모두 이 여야 대치에 일정을 받으면서 잘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1: 예. 자, 일단 보안수사권 문제는 또 하나의 뇌관이긴 한데 여당 내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또 아까 이제 또 우리 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정청래 후보를 둘러싼 또 결집하는 상황도 나오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해프닝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관련해서 토론을 하겠다고 이건태 의원 지금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다시 또 오늘 한동훈 의원이 전용기 의원이 하기로 했답니다 라면서 또 공지를 올렸는데 전원기 의원이 아니 나는 명확하게 한다고 한 거 아니었다라고 이거 이분이 올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니 한동훈 의원 급하긴 급하신가 봅니다 하면서 제가 토론에 응했다면서 내일 오후 4시에 하자고 SNS에 올리셨는데 아니 직접 연락도 하신 것도 아니고 의원실 간 공식적 요청도 아닌데 이렇게 하신 어느 나라 방식이냐 동네 친구 약속도 이렇게 안 잡는데 뭐 하시는 거냐 국민의힘 복당 문제를 마음에 급하신 것 같은데 내일 오후 4시경 뭐 그 하는 거는 이미 다른 일정이 있다. 내일은 그냥 진중근 교수님과 기존 입장들을 하시고 민주당 입장은 정리되면 토론할 게 얼마든지 있으니까 국회에서 하십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네요.
2: 아 진짜 그러네. 한동훈 의원 네. 페이스북에 보니까 네, 한 네. 시간 전에 전용기 의원이 네. 토론에 응하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아,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냈다는
1: 아니야.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은 아니 무슨 소리예요. 자기는 응한 거 아니에요. 라면서 아 그냥 아, 난 토론하고 싶다 이 정도인데 이 토론하고 싶다는 게 이제 그 정해진 일자와 그날 뭐 언제 하고 싶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한 건 아니었다는 거 아니야, 그죠?
3: 그러니까 이제
1: 그
3: 전영기 네. 의원도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 네. 중에 이제 이건태 의원 무상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진행자고 얘기하던 과정 그 말이 나온 거죠. 아, 근데 본인은 그런 생각이 있으시냐라고 했을 때,
1: 저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니 뭐 유령이 했겠죠.
3: 근데 이제 아. 한동훈 의원은 그 당 대표급과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본인은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할 거다. 그런데 예. 자기라도 좋다고 한다면은 나는 생각이 있다. 요 정도로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걸 네. 놓고 한동훈이 바로 SNS에 그럼 이제. 내일 오후 4시 하겠다고 아~ 합니다. 하니까 어 그럼 메이드가 된 건가 싶었는데
1: 생각보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네. 그 정도 얘기했으면 어 그러면 네. 의사가 있다 해서 그럼 오 오케이 하고 그러면 또 바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3: 그래서 내일 하나 네. 싶었는데 전용기원 아니 그럼 방송에서 한 거고 뭔가 조율된 게 아니고 또 내일은 아. 어쨌든 민주당 보안 사건 관련 토론 의원총회가 그 시간에 있기 때문에
1: 내 의원총회가 있다.
3: 네 그래서 어렵다라고 일단 정리한 겁니다.
1: 예. 아유 아무튼
2: 이거는 CBS의 공이 큰 거 아닙니까?
1: 아, 제가 왜요? 제가 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공은 아니고
2: 제가 지난주에 네. 우리 이 방송 우리 박지영의
1: 한마디에서 그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네, 저희도
2: 그 이건태 네. 의원하고 한동훈 네, 의원간에 그것이 우리 방송에서 하려고 했다가 아, 갑자기 예. JTBC로 넘어갔다 아, 얘기를 제가 예.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아, 무슨 소리야 하지 말아야지 이런 아. 의견들이 많다. 아. 그 우리 얘기를 듣고서 이건태 의원이 안 합니다. 예, 나간 그러니까.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예, 그러다가 아. 이제 또 전영기 의원님이 용기 있게 한 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다. 한동훈 의원이 엄청 토론하고 싶은 건 맞는 것 같아요.
0: 본인이 전문가라고 생각할 거고 예, 이것은 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뭐 법무부 장관과 검사로서의 과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뭐 반박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1: 예.
0: 저는 한동훈 의원의 저러한 좀 가벼움도 좀 그렇게 썩 보기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1: 순발력이 너무
0: 예, 순발력만 갖고 예.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 예, 예.
0: 좀 때로는 엄중하고 진중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 토론 못해가지고 안 달라는 사람처럼
1: 아.
0: 저런 식의 가볍게 이제 메시지를 내고 처신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부산에서 어렵게 당선돼서 돌아왔잖아요.
1: 예.
0: 부산에서는요 국민의힘 후보를 그렇게 지지하지 않고 한동훈 후보 찍어준 이유가 한동훈 후보가 워낙 진은정 변호사 부인과 함께 선거운동 예. 잘한 부분도 있지만
1: 예.
0: 정말 부산을 대표하는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1: 예. 예. 예.
0: 그런데 저렇게 가벼운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좀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에게 유리하고 본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더욱더 조금 진중하고 엄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페북을 보면 요즘에 한 20건 정도를 매일 올리더라고요.
1: 아, 하루에?
0: 대부분은 아니 대부분은 지역 활동이에요.
1: 맞아요. 네, 북갑에 사는 거.
0: 20개 정도 올리면 15개는 북갑 활동이고 아. 5개 정도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올리던데
1: 예.
0: 그 지역 활동 뭐 그렇게 올리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제 한동훈 의원은 뭐 이제 초선 의원이긴 하지만
1: 예.
0: 다음번 2030년 국민의힘 보수파의 대선 후보급 그 깜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1: 예.
0: 너무 가벼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너무 아까 우리 노병희 변호사님이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세세한 부분 맨날 이렇게 지적한다고 막 뭐라 하셨잖아요. 예. 조금 좀 크게 멀리 큰 담론 위주로 보시면 어떨까.
1: 그런데 이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가 사법 제도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대로 가면 10월에 이제 뭐 공소청도 설치되니까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얼른 좀 알리고 싶다라는 급박함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장 소장님 지적도 일리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2: 아니 받아서 어떤 실익이 네. 있냐 이런 얘기죠.
1: 아니, 실익은 사실 그 토론해가지고 네. 정말 필요하다는 거 알릴 필요도 있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그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1: 야, 아니 그러니까
2: 이걸 한동훈 의원하고 해야 해서 어떤 실익이 있냐는 거죠. 한동훈 지금 예를 들면 한동훈 예.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 이거 핵심
0: 그렇죠.
2: 아닙니까?
0: 네.
2: 그러면 보안 수사권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원래는 사실 그 핵심 토론의 상대가 되는 게 맞겠죠.
1: 예, 예, 예.
2: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은 누구예요? 김영민 의원이라든가.
1: 김용민.
2: 예. 예. 뭐 이제 이런 분들이 떠오르잖아요.
1: 예. 박은정.
2: 박은정 의원은 조국혁신당 의원.
1: 네, 문재인 의원 아니고.
0: 그러니까
1: 네.
0: 서영교 법사위원장.
2: 서영교 법사위원장님은 이제 사실 뭐 법정공자는 아니니까 이번에 네.

0: 없어요. 이성윤 씨도 얼마 안 되고. 예, 이성윤 의원 이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왜 응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너가 아니다. 내가 지금 얘기해야 될 거는 우리 당 내에서 나와 의견을 좀 달리하는 이분들이다. 그리고 우린 지금 전당대회 바쁘다. 지금 사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되게 아쉬우시죠 지금 솔직히.
1: 아니요 아니에요.
2: 노 변호사님이 하십시오.
0: 아, 저는 싫어요. 저는 한동훈 의원하고 토론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3: 네.
1: 2차 종합특검 지금 이제 연장론이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 지금 이제 구속 영장 신청에서 기각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냐. 아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지금 뭐랄까 이 미진한 부분도 있다. 17건 중에 11건이 법안에서 기각된 거 아니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1차 특검에서 했던 것과 약간 좀 배치되는 수사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맞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떻게 보시니? 이거 과거식 좀 한번 짚어주시죠. 2차 종합특검.
4: 그러니까 지금 2차 종합특검 팀이 사실은 성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대했던 것에 성과가 좀 미진하다는 이야기는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또 지금 이미 연장을 한 상태에서 다시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 아직 마무리가 되지 못한 수사들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우면서도 이 연장을 거절할 만한 명확한 명분은 없는 상황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약간의 정치적인 부담을 좀 안고서라도 일단 연장으로 간다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예.
4: 결국 지금 특검팀에서 그 연장 동안에 뭔가 명확한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은 야당의 프레임을 강화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특검을 너무 크게 막 뭐 나팔불고 했는데 그랬던 거에 비하면은 좀 많이 아쉬워서 종합특검의 어떤 수사 능력이라든가 의지 같은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는 하죠. 근데 이미 출발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정도로 좀 컨센서스가 모인 것 같습니다.
1: 예.
3: 이번 뭐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민주당이 다수석 갖고 있으니까 연장 법안이 통과될 건데 이번으로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요. 결국 천수답 특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예.
3: 그러니까 죄 나올 때까지 연장해가지고 수사하고 조사하고 수사 기간이 부족하다 더 연장해달라 계속 그러지 않을까.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들어서 일단은 좀 한 번 더 연장을 하고 그만 마무리하고 또 다른 특검을 통해서 또 밝힌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 나머지는 이제 검찰이나 새롭게 출범하는 뭐 공소청, 중수청 아니면은 뭐 그쪽으로 넘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네, 장 소장님 말씀대로 절대 뭐 더 연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인 것이고 이제 그동안 해놓은 것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3: 네.
1: 근데 이제 보면 조성현 그 이분이 이제 수방사 전 경비단장 이분 입건했잖아요. 종합특검은. 네. 이분 훈장까지 받았거든요. 네? 특검 때 그러니까 계엄 때 올바른 행동했다고 홍장원 전 차장 이분도 지금 막 몇 차례 막 조사 받고 있고 사실은 1차 특검 때는 영웅이고 이제 헌재 재판 때 영웅이었던 분들이 갑자기 지금 2차 종합 특검에서 막 입건하고 막 지금 뭐 구속해 하려고 막 어떻게든지 막 계속 불러와서 묻고 이거 맞냐? 그 조은석 특검도 이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저는 그거 되게 부적절하다고 봐요.
1: 누가요?
0: 지금 현재 종합특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난 조은석 내란 특검에서 이미 그분들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다 끝났고
1: 그러니까요.
0: 그분들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주요 증인으로 지금 사실은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입건해버리게 되면 본인이 자기 재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말을 못해버리는 상황이 있어서
1: 재판 중인 상황에는 엉급하게 부적절합니다. 이렇게
0: 공소 유지가 안 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뭐가 맞다는 건지 헷갈려요.
1: 그러니까요.
0: 이 사람들이 저번에는 괜찮다고 그러고 영웅이라 그러더니 이제는 또 이 사람이 같은 내란 주요 인물 종사자야? 그럼 도대체 그동안 한 게 뭐야? 우리 갖고 놀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정확하게 뭐가 국민들에게 맞는 건지 정확히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이 옳은 행위고 무엇이 옳지 않은 행위인지. 근데 관점마다 다르구나. 특검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죄가 되고 저렇게 보면 또 죄가 안 되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과연 모든 국민들에게 내란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옳지 않다고 봐요.
3: 성과의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1: 성과의 함정. 네. 우리가 불렀다. 우리가 기소했다.
0: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내놓을 게 없으니까.
1: 내놓을 게 없으니까.
3: 건수로 자신들의 성과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빠른 정확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예.
3: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지시받으니까 지시해가지고 자 의원들 다 잡아들여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다가 상황 파악, 분위기 파악, 정부 파악을 해보니까 이거는 부적절해서 야 이건 하지 마라고 한 거. 그걸 우리는 이제
1: 좋은
3: 높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 단계에서

0: 바로 지시했다라는 거. 의원들 잡아와 국회 들어가.
1: 그럼 그게 내가 가담이냐.
0: 그러니까요. 그건 너무 성과주의적인 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 근데 이 특검이 어쩔 수가 없는 게 1차 그 특검들이 세 개의 특검이 사실은 네, 다 많이 훑었잖아요.
1: 맞아요. 네.
2: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서 또 그 중에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야 돼. 근데 벌써 30일 연장은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특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성과 내기도 매우 어렵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한계를 그냥 인정을 하고 성과라기보다는 진실을 가리는 데 좀 더 방점을 찍어주는 게 맞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가지고 지금 서로 신경 좀 버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자, 국민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당대표. 전국을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로 오는 겁니까?
3: 마무리는 되는데 국회로 돌아오는 거는 조금 물음표긴 합니다.
1: 그럼, 아, 국회의원이 국회에 있어야죠.
3: 네. 일단 당대표는 23일 경기 용인, 그다음 25일 경남 김해와 또 대구의 참정권 집회 현장까지 찾겠다고 하고 이 대구 일정을 끝으로 지방순회 방문은 종료하겠다라는 게 대변인단의 설명입니다.
1: 예.
3: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전국 각지의 2030 청년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을 이걸 반영해서 하는 거가 이제 성과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 예.
3: 그래서 앞으로는 장외 여론전보다 국회에서 특검을 관철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다만 올림픽 공원 방문은 특검이 관철될 때까지 장동 대표 계속 방문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른바 올공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면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연속 또 올림픽 공원을 찾았거든요.
1: 예.
3: 그리고 원내 완전 복귀로 보기에는 장 대표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그 그러니까 올공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어요. 잠깐 올공 올공에서 올공이 뭐야라고 부르는데 올림픽 공원에 줄여갖고 이제 이게 단어가 다섯 글자니까 말하기 힘든 올공 올공 정치 뭐 이러는 건데. 이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이제 박준태 의원은 직접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한 거예요 또?
3: 네, 사실은 관련해서 당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니까 오늘 기자들에게 별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인이 시민들이 모인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면서 정치인이라면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과 일말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익명의 당내 비판을 겨냥해서 앞으로는 실명을 걸고 말아라 이런 식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1: 예.
3: 결국 당대표의 현장 방문을 일종의 수명 연장 행보를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리를 두며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2: 근데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불쾌한 건 이해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장 소장님.
0: 네.
1: 장 소장님 해석해
2: 뭐라고
1: 주세요.
2: 해석을 해야 돼요?
0: 아 근데 뭐 이분들의 행보나 메시지를 굳이 뭐 정색을 하고 분석을 하고 평을 할 필요가 있을까?
1: 해주세요.
0: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을 장동혁, 박준태 이 두 분이 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의 자질과 자격이 없고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국회에 있으면은 당에 있으면은 의원들이 아이고. 진짜 당대표 같지도 않은데 아유, 막 이런 소리나 들으니까 밖에 나가면은 그래도 장동혁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재미 붙어서 나간 것 같은데 정치인 그러면 안 돼요.
1: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당대표가 재선 의원이 1.5선이다 그러고 박준태 의원은 초선이잖아요. 당대표 비서실장이 원래는 초선인보단 더 높은 급이 원래 하는 건데
0: 재선 급이 좀 하죠.
1: 예. 오늘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 단체방에서는 한기호 의원이 아, 언제까지 이 모습 봐야 되냐. 탄식을 했다고 하고 여기 이제 김민전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10대, 20대, 30대 그게 정점식 원내대표가 제도권 지지자 쌍끌이 견인 중 두둔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2: 아니 근데 김민전 의원의 말은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내가 보기엔 없어 보이고.
1: 왜 신경 써주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 가치가 있어요.
2: 아니 이제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를 뭐 끌어내리든 포스트 장동혁이 누군지 뭐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이 단톡방에서. 전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1: 무력하다.
2: 국민의힘은 맨날 똑같은 얘기를 지금 1년 내내 하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 이러면 안 됩니다는 얘기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너가 한번 나와가지고 내 앞에서 좀 얘기를 한번 똑바로 해봐. 이러면 또 말을 아무도 안 해.
1: 그러다가
2: 또 시간 지나고 나면은 또 그 얘기 또 슬금슬금 나와. 그러면 또 좋아. 그럼 좋아. 앞으로 그러면 정면 승부 한번 해보고 누구 나올지 한번 해보자. 그럼 또 아무도 안 나와.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맨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논의도 결국 내년 2월까지는 계속 똑같이 진행될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뭐 중진들 한마디 하면 또 장동혁 대표 버티는 힘이 생기신 것 같아. 국민의힘 출입 기사는 우리 화구신 기자.
3: 그러니까 사실 그 정점식 원내대표도 장동혁 대표의 체제가 이대로 가야 된다는데 동의하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게 포스트 장동혁에 대한 대안이 명확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생각이 좀 계파별로 다르다 보니까.
1: 그러니까 대선 주자도 지금 당내에 없는 상황이니까.
3: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이제 올림픽 공원도 한번 찾아가고 메시지도 내고 이제 이런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오늘 박준태 의원이 아 지금 올림픽 공원 40명 넘게 갔다. 이거 확실히 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 오히려 대표가 오지 말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1: 아 40명이 누구 40명이에요?
3: 그러니까 실제로 의원대? 이제 채널A에서 카운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한 번이라도 얼굴 비친 사람 했더니 40명쯤 되는 건 맞습니다.
1: 의원들이? 한
3: 네,
1: 번에?
3: 네. 와. 한 번이라도 간 사람.
1: 한 번이라도?
4: 맞지 못해.
3: 그러니까 장도엽 대표가 간 곳에 예. 올림픽 공원에 얼굴을 비춘 의원들을 카운트해 봤더니 40명쯤 되는 건 맞더라고요.
2: 이름을 알려주세요.
3: 그쪽 뭐 주진 의원도 있고 뭐 주소 가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 체포방해를 위해서 갔던 분들도 45명이잖아요. 당대표가 올인하고 있는 의제에 40명 정도 이렇게 한번 얼굴 비추고 갔다는 거가 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장대표가 올림픽 공원 아니면은 매달릴 데가 워낙 없다 보니까 계속 약간 이원화되고 있는 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 관리하는 거죠. 직접 뭐 핏대 세우고 반발해가지고 하지 마라고 하게 되면 또 이게 시끄러우니까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원내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박성석 때문에 싫어할 텐데 저희 다 합의되고 하는 겁니다. 전략입니다. 이게 너무 언론이 과잉 해석하는 겁니다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0: 저 발언은 뭐냐면 이제 포기한 거죠. 유시민 작가가 마음이 편하다고 그러잖아요.
1: 유시민 작가. 아 마음이
0: 정정식 대표도 포기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알았어.
1: 유시민 작가와 정정식 원내대표 같은 마음일 거다.
2: 친 유시민계가 됐다니까 또
0: 누가요?
2: 장성철이.
0: 아니에요.
1: 미묘한 스탠스 변화.
0: 저는 친 노용이에요.
1: 자 박정희 판사님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철여영이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5: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또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크게 약해져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 주셔야겠는데요. 중부지방 곳곳에 시간당 20에서 50, 인천과 경기 북부에 최대 8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내일까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최대 150 이상, 그 밖에 중부에 30에서 100, 전북, 경북 10에서 60, 전남, 경남에도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현재 남부와 제주, 충청남부 지역에는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당분간 비가 송악상태를 보이면서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원주 24, 청주, 광주 2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 포항 37도, 대구 34, 광주 32, 서울 28도로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8: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9: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0: 끌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 수도권 유일 그린바이오 산업지구?
2: 와, 서울에서 1시간?
1: 예스! 연천입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교통은 가까워지고 산업경쟁력은 커지는 곳. 이제 기업도 연천입니다.
4: 기업도 연천. 예스! 예스 연천.
1: 멀게만 느껴졌던 연천이 이제 기업에게 가까워집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기업이 새롭게 주목할 산업 거점 연천.
4: 새로운 기회, 와우. 새로운 연천.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박정현 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아, 지난주 국방부에서 육해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을 해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또 반대하는 의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이 시간에는 사성 장군 출신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 세부사항 한번 짚어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1: 네, 네.
0: 바쁘셨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아주 뭐 바빴죠, 늘.
0: 네. 사관학교가 이제 통합된다고 하네요. 우리 이제 의원님은 육사 출신이시고.
1: 네, 그렇죠.
0: 3군 사관학교가 이제 통합이 되는데
1: 네.
0: 정부의 판단의 이유는 뭡니까?
1: 뭐 그것은 이제 시대 변화를 반영을 해서 좀 실제 미래에 다가오는 전장 환경하고 미래 위협 또 우리 한반도의 그 안보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가 된 것이죠.
0: 예.
1: 그래서 실제 미래 다가오는 전장 영역은 점점 이제 전쟁의 전장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0: 예.
1: 산업화 시대만 해도 공군의 영역과 해군과 육군이 따로따로였잖아요.
0: 예, 예.
1: 전장 영역도.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실제 사이버 영역, 우주 영역, 요새는 AI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리고 이것이 컴퓨터 놈으로 하나로 다 연결이 돼서 우주 인공위성을 통한 정보부터 하나로 통합이 돼서 한 개 화면에서 정군이 보면서 작전을 하는 여건이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통합적인 어떤 전장의 영역을 에 대한 그 소양이 없이는 앞으로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죠. 미래 위협도 마찬가지입니다.
0: 예.
1: 시각각으로 육해 공군의 영역들이 이제 다 이제는 구분이 어렵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군인 점점 더 감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인구 절벽 현상으로 현역들도 줄어들어가고 그래서 효율적인 군을 만드는 아마 시대적인 요구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해 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네.
0: 그렇군요. 일단 뭐 이 AI, 뭐 신기술 뭐 이런 게 네. 등장해서 전쟁 양상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사실 육해공군이 이제 함께 모여 사는 게 합동참모본부.
1: 네.
0: 우리 의원님도 그렇죠. 이제 합참에서 일을 네. 하셨기 때문에
1: 네.
0: 아니 개별로 존재하다가 네. 합참이 해서 효율적으로 전쟁 작전 지휘하는데
1: 네.
0: 세계가 같은 각각 독립으로 존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여전히 계셔서.
1: 네. 그렇게 그 이제 과거의 방식이라고 보죠.
0: 아,
1: 산업화
0: 방식이요?
1: 시대와 예, 예. 현재까지는 그런 면이 있지만은
0: 아.
1: 사실 육해공군이 합동 작전을 해야 된다 하나의 영역에서 그것은 이미 1980년도부터 제기가 됐던 거 합동성을
0: 아, 예.
1: 그래서 사실 합동참모본부나 뭐 연합사나 이런 데는 육해공군이 같이
0: 그렇죠.
1: 근무를 하는 구조를 예. 상부 구조는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부 구조는 역시 육해공군이 분리돼서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전쟁의 영역은 점점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죠. 이번에
0: 예.
1: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전에서도 봤듯이 육해 공군 작전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스타링크라든가 이런 걸로 받은 정보와 통신으로 해서 한 개 화면에서 그 미사일도 육군 미사일, 해군 미사일, 뭐 공군 미사일 다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0: 예.
1: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0: 예.
1: 네, 예전 같으면 공군에서 운영하는 전투기는 육군이 운영을 공군의 영역은 못했잖아요.
0: 예.
1: 이제 드론은 육군도 드론을 운영하는 거고 공군도 운영하고 해군도 운영하는 것이고요.
0: 예.
1: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0: 아.
1: 1000km 이상 나가는 미사일을 육군도 운영하고 공군도 운영하고
0: 맞아요.
1: 해군도 예. 운영하는 것이고요.
0: 아.
1: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전장이 하나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통합적 마인드 없이는 어려움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미래 전장에 맞는 인재죠. 지금까지 사실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는 성공적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을 증강한 데 기여한 건 사실입니다. 산업화 시대에
0: 예, 예.
1: 그 아주 강군을 만들어서 지금 이만큼 만들었잖아요.
0: 예.
1: 이제는 그 성공 방정식이 계속 앞으로 미래에도 통할 것이냐라는 데는 의문이 많죠. 이제는 좀 더 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시대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드는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1: 네.
0: 육군 사관학교 오케이. 육군 사관학교 대전에 간다니까 대전 자원대에 네. 유성구 자원대 창설하기 했는데 육군이야 뭐 이제 훈련 받을 수 있겠다
1: 네.
0: 싶은데 해군 사관학교랑 이제 공군 사관학교는 공군사관학교 초등 비행훈련 뭐 이런 거 이제 공군사관학교 주변에서 봤잖아요. 그런 시설이 있는가? 또 해군사관학교는 그 배를 네. 어디서 타냐? 대전에서 지금 그 육지인데 그 바다까지 언제까지 가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서.
1: 그렇죠. 그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0: 예.
1: 그것은 사관학교 체계와 장교 양성 체계에 예. 대한 조금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0: 아.
1: 육군사관학교나 해사공사는 크게 세 개로 구분되는 교육을 받아요.
0: 예. 예.
1: 일반 대학생과 똑같이 4년 동안 자기 전공 과목이 있어요.
0: 예.
1: 저는 뭐 철학이든 뭐 아. 또는 뭐 그 전자공학이든
0: 예.
1: 또는 경제든 경영 예. 이런 일반 대학이 있는 과목의 전공을 이수 대학생과 똑같이 하는 거고요.
0: 예.
1: 그리고 야간에는 병사와 똑같이
0: 예.
1: 내무 생활을 합니다.
0: 맞아요.
1: 저녁 점호를 하고 아침 점호를 하고 밤에 잘 때는 또 불침번도 쓰고 경계 임무를 하면서
0: 예.
1: 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와 자질 정신을 기르는 거고요. 그럼 군사훈련은 언제 하느냐. 일반 대학생들이 방학하는 7월 8월
0: 예.
1: 여름 방학 기간 두 달간 집중적으로 군사교육을 시킵니다.
0: ROTC도 그렇게 하죠.
1: 네네. 맞아요. 그때 집중적으로 예. 하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러면 이제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는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주로 합니다.
0: 예, 예.
1: 공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종사 교육을
0: 예.
1: 사관학교에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조종사에 그 합격하면은
0: 예.
1: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소위 중위 때
0: 초등훈련,
1: 예, 중등훈련 그때 하는 겁니다.
0: 예.
1: 사관학교 시절이 아니라
0: 아, 예.
1: 사관학교 시절에는 체험훈련을 해요.
0: 예.
1: 공군 1년에 한두 번 정도 훈련기를 타면서 체험하고
0: 예.
1: 이런 거죠.
0: 예.
1: 그런 예를 들어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하면서 행글라이드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체험 훈련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는 통합을 했을 때 좀 여러 가지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관학교에서 완전히 조종사를 만든다 또는 그 해군 같은 경우 함장을 만드는 교육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육군 포병 장교인데
0: 예.
1: 포병 교육은 사관학교 때 전혀 안 배웠어요. 인간을 하고부터 이제 포병 교육을
0: 그러니까
1: 받기 시작.
0: 특기 교육이 임감으로
1: 네.
0: 맞죠.
1: 네.
0: 예.
1: 네.
0: 근데 이제 공사가 청주에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청주에 계신 분들은 그럼 알맹이만 빼가고 소음만 남길 거냐.
1: 네.
0: 이렇게 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1: 아, 그렇죠. 진해나 청주 같은 데는
0: 예.
1: 그럴 수가 있죠.
0: 예.
1: 사관학교나 해군 사관학교에
0: 예,
1: 있는 지역에서는
0: 예.
1: 아무래도 사관학교는 위치돼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이제 빠져나오면은 그렇고 서울은 또 그 반대와 찬성이 겹치는 거고요.
0: 아,
1: 노원구에
0: 예.
1: 있는
0: 예.
1: 사관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과제인 거고요.
0: 아.
1: 진해 예를 들어 사관학교가 철수하면 거기에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0: 아.
1: 국가적인 어떤 그런 메리트라든가 줄 수 있는 여러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청주도 마찬가지고요.
0: 예.
1: 그런 것들은 국가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런 노력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네.
0: 그러니까 이제 대전 유성구 자운대 이제 통합 사관학교가 창설이 되고 국군 사관학교는 간호 사관학교가 위치할 예정인데 사진이 아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치 선정은 그러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1: 세계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위치는 일단 우리 한반도의 거리상 중앙인 그 예. 대전 지역이 예.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0: 공군학부, 육군학부, 네. 해군학부 네. 이렇게 있네요.
1: 네, 그렇죠. 1, 2학년은 아마 같이 공동과목을 배우고 아마 3학년 때부터 공군, 해군 이런 아직 저건 명확하진 않아요.
0: 예.
1: 앞으로 좀 더 연구해야 되고 예. 가칭. 예. 그런 학부를 해서 공군을 선택하면 공군에 좀 더 특화된 과목이나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하는 거고
0: 예.
1: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운대는 이미 그 군사 교육 인프라가 갖추고 있어요.
0: 아.
1: 거긴 육군대, 해군대, 공군대도 있고
0: 예.
1: 간호사관학교도 현재 있고요.
0: 아하.
1: 거기는 완전히 그 군사 학교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이고 또 그 주변에는 또 앞으로 첨단 사관학교를 만들 수 있는 생도들이 배워야 되는 우주 분야, 사이버 분야 이런 연구기관이 많아요.
0: 카이스트 대전에 있으니까.
1: 예, ADD도 있고요.
0: 예, 예.
1: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이나 드론 이런 거 다 연구하잖아요.
0: 예, 예.
1: 카이스트도 있고 예. 거기 또 주변에는 대덕연구단지도 많이 있고요.
0: 항우연도
1: 있고. 예. 그리고 또 거기에는 계룡대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같은 거의 대전권에 있잖아요.
0: 맞아요. 예.
1: 그래서 육해공군 본부가 있고
0: 예.
1: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 그 나아가는 지향점도 같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운대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 국군사관학교를 만든다면은 최적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주성구 대전에서는 환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군사관학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0: 아, 이거 오는 네. 데는 환영하겠죠.
1: 네,
0: 아마
1: 네.
0: 지역이 네. 엄청 더 발전하고 유입되는 네. 뭐 교수원이라든지 네.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1: 네, 네.
0: 근데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이제 오늘 최고위 발언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건 그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가
1: 네.
0: 이제 군을 정치화해서 정권의 도구로 쓰려 했던 것이다.
1: 그거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거고요.
0: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드로가 미국에 네. 잡혀간 근본 원인이다. 장동혁 대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그거는 전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0: 예.
1: 사관학교란 게 뭐 독재 뭐 이런 거와는 관계없는
0: 예, 예.
1: 것이고요.
0: 예, 예.
1: 오히려 통합해서 민주 국민에 충성하는 군을 만드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이번에 안규백 장관이 발표한 안에도 교수들의 비율을
0: 50%.
1: 한 50% 민간 교수로 하겠다. 지금은 한 20% 조금 넘거든요.
0: 예, 예.
1: 그리고 사관생도 교육을 학부 과정 교육을 저녁에 그 내무생활은 당연히 군인 장교들이
0: 그치.
1: 하는 거고요. 훈육관들이
0: 예, 예, 예.
1: 학부 교육 조차도 현역 소령 중령 대령이 가르쳐요.
0: 예,
1: 물론
0: 예.
1: 거기는 박사학위 가진 예. 또는 석사학위 가진 장교들이 가르치지만
0: 예.
1: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의 폭이 넓지가 못해요. 사실 장교는 사고의 폭이 넓어야 되거든요.
0: 예, 예.
1: 전장은 불확실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폭이 넓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해결적이어서는 안 되고요. 사고는 군인으로서는 해결적인 태도와 가치더라도 사고는 폭넓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국민에게 충성하는
0: 예.
1: 그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수들의 비율도 한 20% 내외에서 50%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러니까
0: 예.
1: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안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어느 저 특수한 사항 하나를 꺼려다가 마치 일반화하는 그런 오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 스스로 반성을 해야죠. 아직도 윤어게인 내랑세력과 단절을 못하고
0: 예.
1: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데
0: 예.
1: 그러니까 먼 눈에 뭐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네네.
0: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1: 네.
0: 이제 민간교수 50% 늘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을 자리 채울지 안 봐도 뻔하다라고 장동혁 대표는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군인이라는 것 장교 출신들은 저도 이제 공군장교 출신 사관학교
1: 네.
0: 아니지만 보면 생도교육 받을 때 보면은 조국은 그대를 믿는다 이게 막 이제
1: 네.
0: 세뇌되듯이 해갖고 이제 어떤 애국심을 고취하는 학교인데 만약에 뭐 일반 민간 교수들이 와서 가르칠 경우에 자유주의라든가
1: 네.
0: 뭐 어떤 명령 체계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따르는 것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해서 어떤 군의 체계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이런 주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수적인 분들은.
1: 네. 그것은 이제 사관학교 조금 전에 책에서 얘기했듯이 예, 예. 군인 정신과 국가 간 이런 교육은 내무생활을 통해서
0: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
1: 네. 왜냐하면 사실 일과 후에는 사관생도들은 내무생활을 합니다.
0: 그렇죠.
1: 저녁 9시에는 점호를 하고 저녁에도 경계 건물 불침번호 써야 되고 아침에 또 6시

0: 시 일어나서 아침 점호를 하고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군인 정신과 이런 것들이 함양이 되거든요. 지체제에 대한 배움도 있고요.
1: 예.
0: 그리고 또 1, 2, 3, 4학년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의 자율 지 능력을 키우는 거고요.
1: 예.
0: 이 학부 과정의 교육은
1: 아.
0: 그 사실은 일반 대학교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인 거기조차도 소령 중령 대령 장교들이 가르치니까
1: 예.
0: 저는 그 진짜로 이 장교들의 생각은
1: 예.
0: 폭이 넓어야 되는 겁니다.
1: 아.
0: 리더로서의 폭이.
1: 예.
0: 그런데 너무 좁아 있는 거죠.
1: 어.
0: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미래 전장에서
1: 예.
0: 전장은 가장 불확실한 영역이고 그런 영역에서 상상력이라든가 폭넓은 사고 본질을 보는 눈이 키워져야 되는데
1: 예.
0: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교수분들의 영향이 크다고 봐요. 저도 오래전 육사 다닐 때 그때만 해도 민간 교수 비율은 10%도 안 됐어요. 주로 석사 장교 출신 분들이 와서 했던 과정이 있는데
1: 예, 예.
0: 그분들 교육이 오히려 저는 사고폭을 참 넓혔어요.
1: 아, 그렇죠. 네. 민간대학교 네. 석사 출신들이
0: 네, 와서 가르쳤던 것이
1: 네.
0: 오히려 사고의 폭을 상당히 넓혔고 저는 전공을 철학을 했는데
1: 예, 예.
0: 진짜 철학이 도움이 됐어요. 늘 생각의 본질을 보려고 하잖아요.
1: 예, 예.
0: 그리고 그 당시 철학과 교수님들은 소령 중령 대령도 군인이었지만 그래도 폭이 다른 교수들보다는 폭이 좀 넓었어요. 생각해 보기에. 그것이 오히려 제가 군 생활하는데 늘 도움이 됐고 제가 그 포병 출신은
1: 네.
0: 포스타가 되기 어려운데도 포스타가 됐던
1: 철학 교육이었다.
0: 그것도 철학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늘 인간의 본질을 연구하고 그 본질을 고민하고 폭을 넓게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게 최선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더 노력하는 거고요.
1: 그런데 네. 이제 우리 의원님 육사 출신이신데
0: 네.
1: 육사, 해사, 공사 총동문회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0: 네, 그렇죠.
1: 우리
0: 네.
1: 의원님 또 육사 네. 동문회에서 네. 비판 많이 받고 계시죠?
0: 네, 그렇죠. 뭐 저 민주당 와서부터 비판은 뭐 생활화돼 있었던 거고요.
1: 그래요?
0: 네,
1: 아.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지금 장성 출신이라든지 이분들은 가만히 안 계실 것 같은데 뭐 지금도 이미 네. 가만히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0: 네.
1: 한데
0: 네.
1: 잠재워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0: 저는 뭐 그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1: 예.
0: 저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 학교도 있어요.
1: 그렇죠.
0: 그 동문에서 엄청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1: 그
0: 왜 학교라는 것이 네. 추억이 있고 꿈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0: 자기
1: 맞아요.
0: 고향이나 네, 마찬가지. 네. 그렇기 때문에 동문회에서는 당연히 학교가 폐교돼서 또는 다른 데로 이전한다면은
1: 네.
0: 반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1: 예.
0: 그리고 육사회사 공사 동문회에서는 사실은 이것도 안보적인 면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건 전 충분히 이해해요.
1: 예.
0: 그것은 산업화 시대 안보관이라고 봅니다. 너무 고착돼 있는 것이 미래 변화를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군생활을 할 때의
1: 예.
0: 전장 양상과 지금은 예. 시각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나중에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국방부가 또 그런 분들과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1: 예.
0: 그분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은 쉽은 이해는 하지만은 전통이나 이것이 보다는 과거 지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군은 미래로 가야 됩니다. 미래 우리 국가를 지켜내야 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위협에 대응할지 어떤 미래의 전장이 올지를 가지고 그 폭넓게 사고하는 사관생도 장교를 양성해야 되잖아요.
1: 예, 사실 이제 의원님이 다른 데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오래된 논의고 이제 시도였다.
0: 그렇죠.
1: 이게 이제 실현되는 상황이긴 한 것 같고
0: 네. 국민의힘 일부 뭐 의원들은 졸속으로 추진한다라고
1: 한기호,
0: 하는데
1: 한기호 임종대 의원.
0: 네, 네.
1: 그 장군 출신인데 이분들.
0: 저 기억이 2009년도에 저 현역이었잖아요. 그때
1: 예.
0: 그때 그 완스타였던 것 같은데
1: 예.
0: 그때 그 2009년도에 시작 개념을 만들고 이명박 정부 때
1: 예, 예.
0: 2012년도까지 상군사관학교 통합사관학교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을 했어요.
1: 예.
0: 그 그때도 취지는 다 공감을 했습니다. 아 이제 미래 전쟁의 통합으로 가야 되고 합동으로 가야 되기 취지 공감했는데 그때도 동문에서 엄청 반대를 했죠. 그래서 그

0: 접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변형된 형태로 바꾸었어요. 1학년 1학기를 육사생도들이 해사가 산다든가 또는 뭐 1학기를 한다든가 예, 예. 그다음 육군 장교가 해군 부대 가서 근무하고 해군 부대가 육군 부대에 근무하고 예. 이런 변형된 형태로 만들었는데 예. 그때는 이미 15년 전이잖아요. 이제는 더욱더 통합의 필요성이 더 그 절실해진 시대가 왔죠. 이제는 AI 시대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는 미래 우리 국민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산학교 통합이 지난 비상겸 사태에 연루된 고위급 다수가 육사 출신이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0: 저는 뭐 그것도 한 촉발 요인이라고는 봐요.
1: 요인 중에 하나 맞아요. 네,
0: 왜냐하면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가 그 내란 일어나기 4개월 전에 최초로 계엄할 것이다 윤석열 경고했을 맞아요. 때 맞아요. 저를 완전히 그 음모론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계엄할 수 있냐 계엄 실패한다 군에서도 그렇고 예. 아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선진화된 우리나라에서 계엄이 웬 말이냐라고 했는데 실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로 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2.3 내란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깊게 그때 TV 토론을 이런 데 보면 왜 민주화가 이렇게 됐는데 계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했어요. 그 사관학교 교육의 문제 예. 또는 군내 교육의 문제 또는 일반 우리 국민의 교육 문제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 심각하게 군을 바라본 거죠. 교육의 문제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 촉발 요인이지 지배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것은 이미 그 이명박 정부 노태우 정부 때도 사실은 합동성 통합으로 가려고 구상을 한 적도 있어요.
1: 노태우 정부 때도.
0: 네.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추진력 있게 이재명 정부는 해야 되겠다 해서 공약에도 포함이 됐던 거고 이후에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고 이제 이 그 안규백 장관이 그 추진력 있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 안규백 장관 얘기가 나와서 요즘 근데 안규백 장관이 또 어려움인 요인 중에 하나가 탈영 의혹이 있어요.
0: 네네.
1: 이게 천하람 의원이 의혹 관련 제보를 받겠다. 조금 전에 또 SNS에 페북에 올렸거든요. 관련 논란은 우리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이미 그때 청문회 때 충분히 저는 해명을 했다고 보고요. 예. 그때 안규백 장관 청문회 때 이걸 국민의힘에서 아주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예. 안규백 장관은 거기에서 이제 해명을 했었고 그리고 어쨌거나 청문회가 끝났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지금 상군사관학교 통합 문제가 있고 개혁 또 방첩사 12.3 내란 이후 방첩사 해체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걸 추진하는 주체로 가장 핵심 인물이 그 안규백 장관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예. 메신저를 공격해서 나머지 개혁의 의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1: 예. 한 2분 남았는데요. 그 종합특검이 이제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관련해서 그 조성현 대령 이게 이분 이제 서강대교 넘지 몰라 지시해도 조성현 전 수방사 경비단장 이분이 지금 종합특검은 막 지금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고 홍자원 차장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약간 이제 어리둥절하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도 정보가 많으시니까 네네. 혹시 관련 진행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0: 저는 뭐 기본적인 생각은 내란에 옷깃만 스쳐도 예. 이것은 그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에 따른 신상필벌을 해야 앞으로 구태타나든가 내란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예.
0: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는 이미 1차 내란 특검에서 전체적인 걸 밝혔는데
1: 예.
0: 방점을 어디 두느냐인 것 같아요.
1: 예,
0: 1차 내란 특검은 사실 내란에 가담을 했죠. 왜냐하면 병력을 출동했으니까
1: 예, 예.
0: 출동 안 하고 지금 공무원이나 군인들 중에 가장 자유로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법무부의 유역 감찰관.
1: 아.
0: 법무부 장관이 12.3 내란이 일어나서 회의하라고

0: 국장급 회의 소집했을 때
1: 바로 사표했을 때 예.
0: 회의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부하 수행이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사표를 던졌잖아요. 그런데 조성현 대령이나 군은 출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건 이미 부하 수행이 된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동해서 보니까 시민들이 그 막아 세우고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0: 분야를 그 방점을 둬서 아 이런 사람 봐줘야 된다라고 간 거고 종합특검에서는 다 지지면서 앞에 가담했으니까
1: 네.
0: 부하 수행이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냐는 관점인데
1: 네.
0: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부족해서
0: 네.
1: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디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셨습니다. 네, 월요일 시작입니다. 힘차게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열심히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0: CBS 라디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환영합니다. 잡지사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지금은 아동의 정서에 좋지 않다고 해서 볼 수 없는 문화가 됐지만 예전에는 아이들이 밤에 이불에 오줌을 싸면 키를 뒤집어 씌워서 이웃집에 소금을 타러 가게 했죠. 다들 경험 있으시죠? 그럼 이웃집에서는 이 녀석아 앞으로 오줌 싸지 마라 꿀밤을 한 방 먹이고 소금을 넉넉히 담아주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대체 왜 이런 문화가 생긴 걸까요? 짠 소금을 얻어와서 섭취하면 아무래도 물을 더 많이 마셔서 소변이 더 마려워질 것 같은데 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예로부터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고 또 애군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장사할 때 불청객이 오면 소금을 뿌리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해서 아이가 소금의 기운을 받아 잘 자라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집에서 소금을 덜어주었다 이런 설이 있고요. 또 음양오행의 개념에서 소금은 물의 기운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밤에 오줌을 싸는 것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물의 기운이 약해진 상태로 봤기 때문에 소금을 통해 물의 기운을 채워주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는 거죠. 자, CBS 표준 FM의 빛과 소금 같은 프로그램이죠. 이강민의 잡지사. 지난주 금요일 잡지사 1000회를 맞이해서 1000회 특집 1000초 특강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잡지사를 빛내준 다섯 분의 필진을 모시고 1000과 관련한 1000초 분량의 강연 배틀을 뜨겁게 펼쳤습니다. 라이브를 못 보신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의 천초 특강을 보내드릴 텐데요. 천과 관련한 썬킴 선생님의 주제는 바로 천일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천일염의 탄생과 세계사를 바꾼 소금의 역사, 그 짭짤한 강의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2: 제 강연 주제는 소금의 역사입니다. 아, 소금이요.
3: 소금.
2: 소금. 흔해 작은, 빠지지만.
3: 작은 금.
4: 지금 박관희 선생님이 약간 조급해지신 것 같아요.
2: 네. 이거 까주세요. 이거. 소금. 예, 예. 자, 우리는 소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네. 정말 널렸지만. 인류 역사를 바꾼 한 가지 물질을 얘기해라. 그러면 금이냐? 석유냐, 다이아몬드냐, 원자력이냐? 아니에요. 의외로 소금이에요. 아, 소금. 그래서 오늘은 소금이 바꾼 역사와 인물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4: 천일염 무슨 상관이에요?
2: 천일염. 천일염 가지고 얘기했는데 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주제 뭐 할까 하다가 천초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추어탕에 넣는 그 천초 얘기할까.
4: 화자오
2: 얘기를 할까
3: 하다가 천천천도 있는데
2: 천천천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그래가지고 천일염 천이지 않습니까?
4: 좋습니다.
2: 일단 천일염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많은 분들이 천일염을 우리 전통 소금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우리 전통 소금은 자염이라고 해가지고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우리가 얻는 소금이었어요. 천일염은 놀랍게도 원래 중국 남부지방 복건성과 광저우 광동성에서 소금을 얻는 방법이었어요. 예. 지금도 광동성과 복건성에서는 해염이라고 해서 하이엔이라고 지금도 천일염을 만들어요. 하늘천의 날 일자예요. 말 그대로 햇빛으로 증발시켜서 건조해서 만드는 자연 건조 방법이 천일염이거든요. 이거를 중국 광동 지방에서 그다음 복건성에서 이 천일염을 만드는 것을 대만으로 이제 일본이 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일제강점기 초반 때 우리는 자염을 그렇지. 먹었잖아요. 끓여가지고. 그리고 이걸 끓이려면 다 나무를 베야 돼요. 그럼 일본이 지금 뭔가 좀 뭐 식민지를 건설하고 뭘 해야 되는데 다 민둥산이잖아. 스탑. 더 이상 소금 끓이지 말고 우리가 타이완에서 진짜 천일염 기술을 갖고 올 테니까 그냥 말려서 소금을 생산해서 먹어라. 해서 시작한 것이 일제강점기의 기술로 만들어진 게 천일염입니다. 그래요. 절대 우리 전통 방식이 아니에요.
3: 우리나라가 소금이 늘 부족했어요.
2: 그러니까.
4: 그래요.
3: 자염으로.

0: 오죽했으면 네. 선조가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할 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냐라고 물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누구는 뭐 뭡니다, 뭡니다 했는데 광해군이 소금입니다. 아. 거기에 선조가 얘가 진짜 똑똑하네구나.
1: 뭐 전래동화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 답변은 항상 소금이에요.
0: 소금이죠. 네. 이 CBS는 소금과 빛이 되는 방송입니다.
1: 아, 제작 국장님 흡족해하신다. 흡족해하신다. 예. 좋아요, 좋아요. 예. 그러니까
0: 천일염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천일 동안 1000데이가 아니라 하늘천 날일자 햇볕으로 자연 증발시키는 그런 방식이고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고 우리 전통은 이제 자염이라고 끓이는 방식이다. 근데 자 우리가 수렵 그냥 그 사냥하고 맘모스다.
1: 아니 유제이도 쓴다를 향해서 맘모스다 이러면 어떡해요.
0: 자 여기서 여러분들
1: 유제이도 쓴다 맘모스다 이러면 어떡해요.
2: 그렇게까지 눈빛 안 주셨어요.
0: 맘모스가 편해요? 멜머드가 편해요?
3: 메모드
0: 축하드려요. 맘모스가 편하시죠?
4: 그렇죠. 백화점도 맘모스.
0: 맘모스 백화점이셨습니다.
1: 아, 예, 둘은
0: 그 세대 차이가 나요.
1: 이정 오래오래 간직하시고요.
0: 아, 그러니까 예, 예. 우리가 사냥 수렵을 했을 때는 소금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의 살과 피에 이미 염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섭취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착을 하면서 농경 사회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드디어 소금이 필요했거든요. 소금을 어디 구할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쭉 소금 구하기 전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농경 사회에 들어가면 정착을 하잖아요. 어디 정착을 했냐? 소금을 쉽게 구하는 곳에 정착을 먼저 했어요.
1: 바닷가?
0: 바닷가가 아니라 그때는 바닷가 그 말리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네. 암염, 염호 이런 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도시가 예리코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나오는.
1: 제리코. 예리코. 여리고.
0: 여리고죠. 네. 예리코가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염도가 높은 내해인 사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사해 옆에 예리코 만년 전에 만들어진 도시죠. 네네네. 여기에 그 도시가 만들어진 이유도 바로 옆에서 소금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그 수메르 문명 같은 경우도 메소포타미아 강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강도 비옥했지만 놀랍게도 그 지역 지금 이라크 땅에요. 네. 올라오는 지하수가 다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문명이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도 의외로 소금 때문에 만들어진 문명과 제국이에요.
1: 그래요.
0: 그 로마 지금도 시내를 통과하는 테베르강 있죠. 네. 테베르강 맨 앞에 가면은 그 지중해요. 가면은 원래 거기에 라군이라고 해가지고 큰 바다 웅덩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연적으로 생산된 소금을 테베르강을 통해 가지고 초기에 로마인들이 다 내륙으로 다 실어 날랐거든요. 실어 날랐던 도로를 만들어요. 그게 비아 살라리아라고 해서 소금길입니다. 이 소금길이 유럽 전체를 퍼지면서 나중에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하게 된다. 그 길이 돼버려요. 지중해가 로마가 그 카르타고의 그 포에니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잖아요. 예, 예. 뭐 때문에 싸우냐? 소금. 지중해 그 뜨거운 빛으로 만들어내는 천일염.
1: 아, 그래요? 네.
0: 그거를 로마가 장악하면서 로마가 제국으로 거듭나는데 네. 우리가 알다시피 뭐 라틴어로 쌀이 소금이거든요. 네. 거기서 유래된 건 뭐 아시다시피 뭐
4: 샐러리.
0: 로마 군인들은 소금으로 월급을 받았다. 샐러리움.
1: 샐러리?
0: 샐러리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1: 아, 그래요?
0: 그리고 그걸 갖고 있던 병사가 소울저도 라틴어에서 그 쌀에서 나온 거고.
1: 아, 그래요?
0: 그리고 소금으로 염장한 채소, 샐러드도 거기서 나온 거고. 자, 하여간 로마가 급격하게
1: 로마에서 약간 날씨가 쌀쌀하면은 쌀쌀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사과드립니다.
0: 이왕 경상도 사투리 하는 김에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을 했는데 예. 조연출이 예. 부산 사람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그 녹화들 할 때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딱 치잖아요. 네, 네. 이 친구 갑자기 설레이트 치겠습니다. 이런 거 넘어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어가 주시죠. 예, 예. 네. 로마까지 갔어요. 네. 예.
0: 로마가 이제 멸망하기 시작한 것도 보통 기원 후 서기 1세기형으로 보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앞바다 지중해가 집안에 깔아앉아요. 네. 그래가지고 건축 만들어놨던 수많은 염전들, 라군이 다 폭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슬슬 이제 멸망을 하기 시작했고 그걸 결정대로 날린 것이 바로 그 서기 1세기 때 염전도 안 되는데 이 황제가 또 등장해요.
5: 날라리야!
2: 네로!
5: 형 어떻게 알아?
2: 네로.
1: 날라리.
2: 형은 또 무슨 일이야?
1: 최양락씨죠?
0: 최양락씨죠. 네. 다 알고 계신 네.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로마도 이렇게 소금 때문에 만들어진 제국이다. 이거 네. 네덜란드가 의외로 소금으로 인해 가지고 대제국 그 최초의 무역회사와 주식회사를 만든 것도 소금 때문이었어요. 아. 네덜란드가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처음에는 뭘 먹고 살았냐면 청어 있죠.
1: 청어.
0: 청어. 바로 네덜란드 앞에 있는 북해가 청어가 굉장히 많이 잡혀요. 청어가 의외로 굉장히 쉽게 부패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 저기 포항에서도 원래는 청어 가지고 과메기 만들거든요.
4: 그렇죠.
0: 네. 빨리 이걸 어떻게 보존을 시켜야 돼요.
1: 오래 먹어야 되니까.
0: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이 어떻게 그걸 이걸 보존을 처음 시작했냐면 소금이다. 근데 당시에 소금을 어디서 구했냐면은 지금 독일 폴란드에 있는 암염을 갖고 와서 바위를 깨서 청어를 염장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소금의 질이 떨어지고 또 갖고 오는 양도 떨어지기 때문에 청어를 염장할 수 있는 수가 제한이 있었어요. 이때 갑자기 저희가 새로운 염장 기술 갖고 왔습니다 라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때가 1492년 이후였거든요. 이른바 이사벨 여왕이 죄송합니다.
1: 이사벨 여왕? 스페인 사람 아니에요?
0: 맞아요. 이사벨 여왕의 공과 가가 있는데 공은 뭐냐면 그 레콘키스타를 통해 가지고 스페인 왕국을 통일시킨 것도 있지만 과는 뭐였냐면 거기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카톨릭으로 개종하든지 아니면 나가라 했거든요. 다 나가죠. 유대인들이 다 스페인에서 쫓겨나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뭐였냐면 다 소금 장수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세유 등등은 지중해에서요. 그래서 이를 빠득빠득 깔면서 어디로 가냐? 당시에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네덜란드를 건너가가지고 저기요 우리가 새로운 천일염 기술이라는 걸 갖고 왔는데 이거를 당신들에게 전수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네덜란드 상인들에게 그 전수를 해줘요. 대박이란 거지. 그럼 우리가 암염 안 갖고 오고 바다에서 천일염 생산해서 천일염을 가지고 청어를 염장할 수가 있구나. 이게 대박이 나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잖아요. 이게 1년 가요 보통 청어를 염장을 하면요.
1: 염장하면
0: 이만큼 배에 쌓아두면은 근거리 연안 무역을 했던 거가 먼 거리 나갈 수가 있거든요. 1년 동안 보존이 가능하거든요. 그때부터 스페인에서 건너온 유대인들의 그런 천일염 기술을 가지고 원거리 항해를 시작합니다. 마침 그때가 포르투갈이 최초로 대항해 시대를 열었잖아요. 이때 스페인에게 잠깐 망했던 때예요. 빈틈을 노린 거지. 네덜란드가. 야 지금 포르투갈이 떠났던 그 길 루트 어디까지 갔냐. 마카오까지 갔다고. 이거 우리가 먹자 해서 이 염장으로 돈 번 거 가지고 일단 먼 거리를 가요. 타이완까지 가죠. 근데 가니까 너무 머니까 우리가 N분의 1로 이제 그 위험을 분담하자 해서 만든 게 1602년에 동인도 회사고 최초의 주식회사잖아요. 청어 팔아가지고 돈 번, 원양 어업이 가능한 네덜란드인들이.
1: 하멜 선생님도 그렇게 왔겠네요.
0: 하멜이 소금 팔아가지고 청어 팔아서 왔다니까요.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하멜 표르기가 말이 잘못됐어요.
3: 왜 잘못됐죠?
0: 하멜 선생님이 조선 효종 때 조선에 몇 년 있었던 거 아세요? 보통 표류라고 하면 무인도에 잠깐 있다가 나오는 게 표류잖아요. 무려 13년 동안 있었어요.
1: 감금도 있고.
0: 감금도 있었고.
1: 감금기.
0: 하멜 표류기가 번역이 잘못됐는데 원래 제목은요. 이게 스페르베르 호를 타고 있잖아요.
4: 스페르베르.
0: 스페르베르 호의 험난한 항해 일지예요. 13년 동안 밀린 월급 달라고 동인도 회사에.
1: 그걸 박광일 선생님과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0: 했어! 왜 그 생산됐어?
1: 다시 소금 궤도로 돌아와주시고
4: 소금으로 다시
0: 돌아와가지고
1: 예.
0: 자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인데 시간 얼마 남았어요?
4: 시간 꽤 남았어요.
1: 330초 남았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본격적으로
1: 약간 당황하신 거 아니에요? 당황하신 거 아니에요?
0: 중요한 게 있어요. 유럽에서는요. 유럽에서는 소금을 공공재로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뭐 이걸 세금을 때려 매긴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소금을 다 이제 공공재이기 때문에 나눠주는 형태였는데 중국은 이게 달랐어요. 중국은 정치적으로 소금을 접근합니다.
1: 정치적으로?
0: 왜냐하면 그 아직까지는 그 천일염 생산이 거의 없던 단계였고 대부분 다 암염을 깨는 거기 때문에 이 깨가지고 지방으로 옮기기도 그렇고 이걸 또 뭐 전국적으로 분배하기도 그렇고 역대 중국 황제들은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이거 가지고 어차피 사람들은 소금 없으면 죽으니까 그렇죠.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면 소금 줄게. 안 그러면 너 굶어 소금 없이 그냥 죽어. 이런 식으로.
1: 소금이 권력이네요.
0: 소금이 권력이었어요. 최초로 이른바 소금을 전매를 하기 시작한 왕이 바로 한무제.
1: 한무제.
0: 한무제가 고조선

0: 멸망시켰잖아요.
1: 그렇죠.
2: 고조선을 왜 멸망시킬게요? 3초 드리겠습니다. 뚜!
3: 중! 개무역.
2: 뚜! 땡!
4: 어? 박범리 선생님한테 땡을? 한국사로 땡을?
1: 고조선 멸망을.
2: 아, 중국사니까.
4: 어, 예, 예.
2: 흉노 조지려고.
1: 아, 뭐, 그럼.
2: 양 옆으로.
4: 아. 언어 좀 순화해 주세요. 지금 아름초 친구들이.
2: 아, 이거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얘기한 거예요. 아, 예.
4: 흉노한테 본대를 보여주려고.
2: 흉노를 작살 내기 좌우의 교통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고조선을 친 거예요. 그래요.
4: 예, 예, 예.
2: 아시다시피 흉노를 장악해 제압을 하긴 하지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4: 예, 예, 예.
2: 그래서 또 그때 한 사람을 또 서역으로 보냅니다. 흉노를 제압하라고 해서 장동건이 아니라 장건을 보내죠. 결론적으로는 실크로드를 개척을 해요.
4: 예, 예.
2: 돈이 많이 들잖아. 어떻게 하냐. 이거 정말 우리가 국가 재정이 적절할 것 같다. 한무제가.
4: 네.
2: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러면 어차피 사람들은 소금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에다가 세금을 붙이자. 그리고 국가에서만 소금을 판매하도록 하자.
4: 소금세.
2: 이게 뭐 나중에 검색하면 아시겠지만 염철론이라고 해서 한무제와 신하들이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해요. 소금의 세금을 이렇게 국가에서 부과해도 되냐 안 되냐를 토론하는 책이거든요.
4: 예, 예, 예.
2: 결국엔 한무제가 최초로 중국 역사상 소금을 전매를 실시를 해요.
4: 어.
2: 이걸 맛본 거지. 네. 가만히 있어도 사람은 누구나 소금을 먹어야 되니까. 결정적으로 소금 때문에 사단이 난 게 뭐냐면 당나라가 소금 때문에 망해요.
4: 그쵸. 당나라가요? 왜죠?
2: 일단은 1차적으로 망한 거는 그 양귀비 때문에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이 발생을 해요.
4: 네.
2: 줄여가지고 안사의 난이라고 하거든요.
4: 예.
2: 안사! 하지 마세요.
4: 왕관에 대한 욕심입니다.
2: 예, 예. 안사의 난이 이제 그 제압은 됐는데
4: 네.
2: 1차로 당나라가 거의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황소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3: 최치원.
2: 최치원. 토황소경문.
4: 황소의 난?
2: 황소의 난.
4: 아.
2: 황소가.
4: 왜 황소예요?
2: 이름이 황소예요.
4: 아, 이름이 황소야?
2: 황소예요.
4: 아, 예.
2: 황씨요.
4: 별명이 아니구나.
5: 황소.
2: 네. 자, 황소가 과거를 여러 번 봅니다.
4: 예,
2: 근데
4: 예.
2: 다 떨어져요.
4: 아, 예.
2: 실력이 없다기보다는 이미나 인맥, 지연,
4: 네.
2: 이걸 통해가지고 나는 분명히 시험을 잘 봤는데
4: 아.
2: 쟤는 나보다 시험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합격하고
4: 네.
2: 이거를 보면서 한 소리 하죠. 만성진대 황금갑! 이라고 내가 세상을 다 황금 갑옷으로 물들리게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해요.
4: 예.
2: 그러면서 뭐 하냐? 몰래 소금 장사를 합니다.
4: 아, 그래요?
2: 그때 아직 소금 전매였거든요. 국가에서 소금 만 원에 팔지
4: 네.
2: 내가 3천 원에 팔게. 어떡할래?
4: 아, 싸게 살게.
2: 싸게 살게.
4: 몰래 몰래.
2: 이거를 국가에서 누구 마음대로 소금 마음대로 파냐? 단속을 해요.
4: 네.
2: 황소가 아니,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과거도 떨어뜨려 놓고 소금 몰래 파는 거 물론 불법이지만 이걸 네. 단속해 들고 일어나자라고 해서 황소가 난을 일으켜요.
4: 그래서 난이
2: 아, 와. 황소 이전에 한 명이 더 일으킵니다.
4: 예.
2: 왕선지라고
4: 예.
2: 둘 다 먹는 거예요. 왕선지랑 황소는요.
4: 둘이 섞으면 맛있겠다 근데. 예,
2: 자
4: 예.
2: 황소의 난 황소,
4: 70초 남았습니다. 70초.
2: 황소의 난이 일어난 다음에
4: 네.
2: 황소가 일단은 광동성 중국 남부를 치고 들어갑니다.
4: 예, 예.
2: 치고 들어가면서 거의 남부 광동성 지금 홍콩이죠.
4: 네.
2: 수많은 이슬람 상인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이슬람 상인을 최소한 20만 명을 죽여버려요. 너희들 여기 왜 있냐고. 거기에 있던 이슬람 상인들은 초이스가 두 개예요.
4: 네.
2: 중국 내륙으로 도망가든지
4: 예.
2: 안 그러면 배 타고 멀리 가든지. 그래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간 당시 이슬람 상인들은 성을 마시로 바꾸고 한화가 됩니다. 마윈 이 출신들이에요.
4: 그래요?
2: 마시요. 그리고 배 타고 어디 갔냐.
4: 네.
2: 요때 황소의 난이 서기 875년이고
4: 예.
2: 가장 심각했던 데가 879년이거든요.
4: 네.
2: 신라 헌당왕 때예요. 이 광동성을 출발한 이슬람 상인들이 멀리 다시 그 아랍 세계로 가긴 힘들고
4: 10초 남았습니다.
2: 어디로 갔냐? 울산으로 가가지고
1: 아.
2: 울산에 도착을 했다.
1: 아 용형님.
2: 그래가지고 나온 사람이 처용이다.
4: 처용이다. 처용무 할 때 처용.
2: 처용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 약간 오히려 중간에는 소재가 고갈된 느낌이 보였으나 막판에는 오히려 다 쏟아내지 못한 아쉬움도 좀 보이는데
2: 원래 메인은 이 황소의 난이었는데 황소의 난을 너무 축소시켜버렸어.
4: 중간에
2: 괜히 했다.
4: 중간에 하멜로 빠지는 바람에 그죠? 하멜로 가는 바람에
2: 괜찮네.
4: 댓글에 아까 이제 맘모스 사냥하자 울음소리에서 양세하 심사위원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다.
2: 왜요? 왜요?
4: 이거는.

0: 심사위원 한 명을 겨냥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썬킴 역시 날아다닌다. 명불허전이다. 뭐 이런 의견이
1: 허전해요? 있습니다. 허전하죠.
0: 자, 소금 얘기 들었는데 우리 소금쟁이 아빠, 예, 발로아 작가의 어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2: 저 되게 재밌게 들었고요. 실제로 그, 예, 아까 1,000만 원짜리 나비 얘기했잖아요. 그게 6인이었잖아요. 근데, 예, 그 20세기, 19세기 때 파푸아 뉴기니 가가지고 원주민을 고용해서 채집을 다녀요. 근데 영국 때 대영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은화 파운드를 줘도 이게 뭐야 하잖아요. 네. 어떻게 고용인지 보니까 소금을 줬대요. 아. 그 파푸아 뉴기니 수렵 채집인들한테 소금을 줘서 고용해서 다녔다길래, 아, 소금이 참 중요하구나.
0: 그러네. 소금이 세계사를 바꿨네요.
3: 고구려를 건국한 것도 소금 덕분이에요. 왜냐면 그 주몽이, 네, 갓궁이라는 화를 썼잖아요. 예. 이게 물소 뿌리거든요. 예. 고구려의 물소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남만, 그 베트남 지역에서 수입을 해왔거든요.
0: 수입을 했다.
3: 그럼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소금. 그 지금 고구려의 주몽이 솔직히 소선오라라는 여인 덕분에 그 재력을 바탕으로 건국을 했었습니까? 소선의 아빠는?
0: 해모수.
3: 연타발이요.
0: 연타발. 처음 들어봤어. 네.
3: 연타발, 그 기록을 보면 연타발이 뭐 해서 돈을 벌었냐? 소금 거래요. 그래서 고구려를 건국한 것도
0: 소금으로 다 연결돼 있고.
4: 고구려 임금님 중에는 미천왕이라고 소시적에 아예
3: 정말 미천하네 진짜.
4: 본인이 아예 소금 장수 출신이었던 사람도 있죠.
3: 그렇죠. 네. 네.
0: 우리 각국 얘기랑 미천왕 얘기를 또 박광일 선생님이 다 또 자세히 해주신 게 있습니다.
3: 그래요? 예. 진짜 미천하네
0: 모든 역사. 하지만 오늘 평균 점수는 669점. 예, 좀 아쉬운 결과 나왔고요. 고품격 강연 감사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네. 예.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6: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7: 삼익 가구.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천?
9: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무려 폐간되지 않고 1000회를 버텨낸 이강민의 잡지사.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금 장수가 많이 살아 동네 이름에도 소금이 들어간다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주민으로서 우리 개국공신 썬킴 선생님의 소금 강의를 참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저희 이제 라이브 방송의 컨셉상 1000초가 지나면 강연을 칼같이 중단하는 게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뚝 끊긴 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 강연 이후 게스트들 간의 후토크나 또 특별 심사위원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의 촌철살인 심사평이 아주 재미있게 이어졌거든요. 썬킴 선생님 강연의 점수 그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잡지사 유튜브 채널로 가셔서 라이브 풀 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시간 반 순삭됩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모처럼 노래 한 곡 띄우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안치환의 소금인형.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CBS
1: 경기도가 드릴게요.
2: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1: 당연히 드립니다.
3: 예술인 기회소득.
1: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0: 는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갱신됩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의 재연장에 강력히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법안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국정원이 계엄에 가담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산하 부서에 국군 방첩사령부와 연락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한 정황과 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이 산하 부서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조사관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런 지시 전달이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특검보는 비상계엄 실행을 위해 국정원이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들이 파악됐다며 이 지시의 실제 진행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의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집중호우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선행 강수로 지반이 약해진 산사태 위험 지역과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빗물받이와 배수시설을 점검 정비하고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 원에 최종 매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등기 이전일은 지난 16일이며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의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경기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안전 기준이 강화됐지만 물류창고 화재는 여전히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창고 화재는 모두 7,353건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27명이 숨지고 282명이 다쳤으며 재산 피해는 1조 4,558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한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4: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늘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우리 모두 특별한 사람입니다. 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은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사랑주는 어른으로 돼가는 여정, 책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의 저자이자 배우 봉태규 씨의 강연 준비해봤습니다. 자,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4: 현대!

0: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봉태규라고 합니다.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제 첫인상이 어떨까요? 사실 저는 굉장히 나름 선해 보이는 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뭐 리턴을 시작으로 펜트하우스 그리고 판도라까지 악역을 많이 해서 그런지 무섭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네. 아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여기 조금 많이 보이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단단한 어른이나 어때야 하는지 혹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나요? 저도 사실은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아직도 알아가는 중이고요. 그런데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일 정도로 저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은 사실 굉장히 막막하고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아시죠? 그 미대 재수를 준비하던 때였는데 미술 입시라는 것 자체가 학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 학원비를 벌어야 해서 다닐 정도로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오른쪽 팔이 부러져서 재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길거리에서 명함을 받고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20살이었거든요. 그 후에 오디션이 되고 덜컥 배우가 돼서 지금까지 연예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형편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빠듯했던 부모님은 제 위로 누나 둘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누뚱인인 제가 태어나자 어쩔 수 없이 시골 큰 집에 저를 맡기게 됩니다. 저희 큰 집은 정말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시골집이거든요.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가마솥에 밥을 하고 장작을 때워서 방을 덮이는 정말 우리가 예전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시골집에 제가 살았는데 저는 거기서 6살 때까지 큰엄마, 큰아빠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살았습니다. 상상해 가시나요? 가끔 아버지가 저를 보러 오실 때면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큰엄마, 큰아빠가 있고 그 옆에 진짜 내 아빠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생각하면 이게 옛날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장면인데 사실 저는 당시에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뭔가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이라는 것만 인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의 애착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3살 전후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채 자라게 되었습니다. 큰 집에서 소위 얹혀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결핍이 크고요. 어릴 때부터 눈치를 보는 일상이 굉장히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 사촌 집이 가끔 외식처럼 라면을 끓여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괜히 눈치가 보여서 사촌 형하고 동생이 먼저 라면을 먹고 나면 저는 무조건 그거보다 적은 양을 맨 마지막에 먹었습니다. 그게 아마도 제가 얹혀 사는 그 집에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뭔가 만못할 서러움에 혼자 우는 날이 있겠죠? 근데 그럴 때도 소리내서 울지 못하고요. 그냥 울음을 참습니다. 그러다가 잠드는 날이 많아지고요. 이게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내게 된 거죠. 그리고 배우가 됩니다. 원래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나름 굉장히 열심히 돈을 벌지만 이미 집안에 빚이 많았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데 제가 번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 스스로 뭔가 저 잘 되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부담감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까칠하고 예민해졌고 그러다가 안 좋은 일이 겹쳐집니다.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고요. 제 개인적인 송사에 휘말리고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제 몸이 많이 아프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불행이 동시에 찾아온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배우로서 활동이 뜸해지게 되었고 마음도 위축이 많이 됩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나고요.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가 저한테 막 어깨동무를 하면서 우리 친구

하고 친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치 삶의 의지라는 건 1도 없는 상태로 있던 어느 날, 정말로 이러다 죽을 것 같다는 무서움과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대로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무작정 몸부터 움직여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걸었고요.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책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자극을 찾고자 지금까지 살면서 안 해본 걸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책이었습니다. 그런 분들 여기에도 많죠? 그렇게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을 때쯤 지금 제 파트너인 하시시박 작가님을 만나고 두 번째 만남에서 바로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이 생기고 남편이자 아빠가 되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상처를 떠올리면 누구보다 좋은 남편, 좋은 아빠, 그리고 단단한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절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부모가 된다는 건 완전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이었는데 저는 이제 앞서 언급한 대로 부모님께 뭔가 이렇게 살가운 애정 표현이나 스킨십을 못 받고 자랐거든요.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우리 아이들과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육아에도 서툴고 때론 지쳐서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우울하고 당연히 짜증날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순간순간 아이들과 대화를 할때 무언가 크게 제한 곳을 강타하고 가슴을 뻥 뚫리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둘째 아이는 여자아이거든요. 저는 아이들에게 애정 표현과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굉장히 귀엽죠? 네. 그날도 아이를, 어느 날 아이를 껴안아주면 뽀뽀를 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제 나한테 허락받고 해. 처음에는 이게 아이가 하는 말이니까 별 뜻이 없겠지 하고 얼마 있다가 또 애정 표현을 했는데 아이가 다시 단호하게 아빠, 나한테 물어보라고 했잖아. 이제 오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때 느낀 이 무안함과 서운함은 사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단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빠잖아요. 그죠? 근데 오지 말라고?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항상 저와 결혼한 하시시박 작가님한테 상의를 하거든요. 근데 제 얘기를 듣더니 하시시박 작가님이 더 의외의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빠도 충분히 거절을 당할 수 있는 대상이니까 아이가 잘했다라고 저한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뭔가 쾅 하고 제 머릿속을 때립니다. 그죠? 제가 아무리 아빠여도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거절을 할줄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부모여도 자식이 거절을 하면 거절 당하는 아빠가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거절해도 되는 넉넉한 사랑의 관계가 건강한 사이겠죠? 그러니까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저는 되려 둘째 아이에게 너무 고마워지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단단한 어른의 첫 번째 조건. 이렇게 아이에게도 배울 줄 알고 잘못도 인정할 줄 아는 어른. 입니다. 반면에 제가 못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마음 씀씀이에 대한 부분이에요.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거고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거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적어도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고 되도록이면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베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마음을 내어주는 데 있어서 전혀 아낌이 없는 거 아시나요? 요즘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크게 배우는 사실인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아낄 필요가 없는 마음을 지나치게 아낄 때가 많았더라고요. 괜히 조심스러워서 혹은 괜히 부담스러워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각자에게는 제가 생각할 땐 써도 써도 없어지지 않는 충만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을 마음껏 썼을 때내 자신에게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단단한 어른의 조건은
마음을 아낌없이 주고 쓸 줄 아는

넉넉함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 아껴도 전혀 아낄 필요 없는 마음이라는 걸 저는 아버지에게 아주 과도하게 아꼈어요. 제 아버지는 10여 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산에서 낙상사고로.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뭔가 이렇게 따뜻하거나 살가운 말 한마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실질적인 어떤 집안의 가장이 된 후로는 변변한 직업 없이 집안에 있는 아버지가 더 원망스러웠고, 그래서 더욱더 가시돋친 말들로 상처를 많이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도 옛날 분이라 자식들에게 따뜻한 말 같은 거 못하는 굉장히 전형적인 무뚝뚝한 아버지였고요. 그러면서 다짐을 하죠. 절대 저런 아버지는 되지 않겠노라. 제가 중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버지 양복 안주머니에 굉장히 우연한 계기에 만 원짜리 지폐 뭉치를 발견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몇장 꺼내서 제가 사고 싶었던 프라모델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들키지 않았고요. 몇번 그렇게 돈을 빼서 사고 싶은 걸 사다가 마음에 가책도 느끼고 시들해져서 관두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어느 날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양복 안주머니에 돈이 있을까? 그래서 다시 꺼내봤는데 이번에는 만 원짜리가 아니라 천 원짜리 뭉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만 원에서 갑자기 천 원이 되니까 돈을 훔치기가 굉장히 뭐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모르게 좀 뻘쭘해지는 거 있죠. 예. 그래서 다시 조용히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버지의 양복에 관한 건제 일상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양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양복이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양복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길게 얘기하셔서 제가 따로 적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 그대로 있네. 이 영감탱이는 꼭 1,000원짜리를 여기에 두고, 혹시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엄청 뭐라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태규가 나중에 용돈이라도 필요하면 꺼내두기 편하게 거기 둔 거라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더라고. 아들 내미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그런 몇천 원을 달라 하겠냐고 이렇게 타박을 줬는데 이놈의 영감탱이 이제는 주고 싶어도 못 주겠네. 태규야, 너 이제 이거라도 가져가라. 네. 놀랍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실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안주머니에서 돈을 조금씩 가져갔다는 걸다 알고 계시면서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벌이가 시원찮은 아버지는 돈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불안하셨을 텐데도 아들을 기다려주고 싶었고, 그 상황에서 최선은 1,000원짜리 뭉치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어머니가 그 1,000원짜리 뭉치를 제게 쥐어주는 순간에 너무 먹먹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무능력하고 원망스러웠던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만의 방법으로 저를 훈육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셔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사실들입니다. 늦었지만 아버지의 관계를 다시 보듬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 아이들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만 사무쳤는데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가 몰래 제게 주셨던 사랑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쭉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순간순간 그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던 거였구나 하는 지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도

기억들을 떠올리고 기록해 보니까 그게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단한 어른의 세 번째 조건은 받은 상처보다는 받은 사랑의 점들을 연결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럴 때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부족한 아빠지만 부족한 대로 많이 주다 보면 저희 아이도 그 점들을 연결하면서 아빠로서 저를 발견해 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어느새 저도 40대가 되었는데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단단한 어른, 괜찮은 어른이 아닙니다. 다만 자라는 아이들을 보거나 지난 아버지와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주변 사람들과 진솔하게 대화하다 보면 점점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하죠. 괜찮은 어른은 뭐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지? 지금도 계속 그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그 답을 찾는 여정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단한 어른이라고 하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 어떻게 조금 이제 그려지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니어도 뭐.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나 주변 동료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요. 혼자서는 어려워요. 그러니 솔직하게 도움을 구해보세요. 아이들의 말 한마디, 배우자의 작은 행동 하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눈빛에 반응하면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주고받은 사랑의 말과 행동이 저를 쉽게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단단해지면 그 관계도 단단해지고요. 거꾸로 그렇게 단단해진 관계가 한층 더 저를 더 단단한 어른이 되도록 응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비슷한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다들 나보다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100% 행복으로만 가득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억은 받은 사랑보다 받은 상처를 더 깊게 남기기도 하니까요. 그렇다고 전과 같을지라도 받았던 사랑의 기억을 외면하지 마시고요. 억지로 지우지 마십시오. 자세히 떠올릴수록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행복했던 지점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도 세세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고요. 단단한 어른이 되려고 하는 저의 노력과 변화는 아주 개인적인 것이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가 바뀌기 시작하면 큰 물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터놓고 하는 이유도 아마 그래서인 것 같은데요. 저에게 단단한 어른이라는 건 빨리 달성하고 넘어가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평생 이어가야 하는 여정이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흔들릴 때면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를 내고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에게 자주 고맙다고 말하면서 오늘도 조금이라도 발걸음을 떼려고 우리 같이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우리 모두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배우 봉태규 씨가 전하는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0: 사랑주는 어른으로 돼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레이 스티븐스가 부른 Everything is Beautiful, 리사 오노의 카치토 감상하셨고요.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의 제목은 타인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입니다. 책 아웃풋 법칙의 저자이자 푸름 대표인 램군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램군은 부동산 초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매일매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사업가로 유명한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모두 인풋이 아닌 아웃풋에 집중한다는 걸 깨닫고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평범한 IT 회사의 개발자로 근무하던 램군이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이뤘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린다고 하는데요. 램군의 특별한 아웃풋 도전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동산 재테크 알려주는 유튜브 푸릉 램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램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여기 학생분들이 너무 많죠? 학창시절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가요? 아이고, 제가 커서 뭐가 되려나. 제발 좀 딴짓하지 말고 공부나 좀 해.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실 부족한 것을 계속 채워나가야 된다고 어린 시절부터 학습받아왔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인풋의 저주에 빠져 있어요. 이게 왜 저주냐면 인풋은 해도 해도 끝이 있나요? 끝이 없어요. 성과가 보이나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인풋보다 아웃풋을 합니다. 아웃풋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이 왜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에 집중을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아웃풋이란 도대체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타인에게 내가 뭔가를 제공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타인이 원하는 것,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웃풋은 쉽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인풋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만 해야 되는데 아웃풋은 타인이 원하는 것만 제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를 측정하냐면 최근 한 달 동안 램군이라는 사람을 몰랐다가 이렇게 알게 된 사람의 숫자의 합, 그걸로 저를 평가합니다. 제가 책을 한 걸 읽었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이 책 너무 재밌네. 그냥 덮기에는 너무 아쉬워. 노트를 딱 꺼내서 이 책을 요약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을 한가득 담아놨습니다. 저만의 노트에다가. 그럼 저는 아웃풋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어떤 분들은 책을 읽는 건 인풋이고 뭔가 정리를 하는 건 아웃풋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웃풋을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노트에 적은 것들은 아무도 그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웃풋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내용을요, 제가 블로그에 올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누군가가 제 글을 읽었겠죠. 그리고 저를 몰랐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알게 될 겁니다. 그 숫자만큼 사실은 저는 아웃풋 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아웃풋 의미 조금은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성공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아웃풋, 그 아웃풋의 비밀을 좀 깨닫고 제 삶에 적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아웃풋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발견하게 된 사실 계기는 되게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성공한 사람들을 들여다보고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사업가로 유명한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유명한 영화배우, 그리고 스포츠 선수, 인플루언서, 그분들을 두루두루 살펴봤더니 누군가는 글로써, 누군가는 책으로, 누군가는 강연으로, 누군가는 노래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계속 아웃풋하고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아, 인풋은 나의 부족함을 계속 채워나가는 거구나. 아웃풋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계속 제공하는 거구나. 그것들을 제공하면서 얼마든지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세상과 내가 연결될 수 있구나.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구나. 그 한 가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과거에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도 언젠가는 책 한 권 쓰고 싶은데 내가 뭐라고 책을 쓸 수 있을까? 나도 유튜브 하고 싶은데 내가 부끄럽게 어떻게 영상을 찍고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과거의 저처럼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과거에 이랬던 저도 어떻게 저를 바꾸고 아웃풋하게 되었는지 과거의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원래 제 꿈은 스티브 잡스처럼 스타트업 창업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 학창 시절에 뭐 그렇게 형편이 좋지도 못했고 무엇보다 제 인생을 창업에 모험을 걸 만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평범한 IT 회사에 개발자로 취업을 했습니다. 프로그래밍 개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입사를 해서 제 꿈을 펼치기에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던 어느 날, 2010년도였습니다. 아이폰 3GS를 제가 처음 사용해봤습니다. 이걸 보자마자 나도 어플 개발을 해봐야 되겠다. 어플 개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나처럼 이렇게 개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과외를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외 사이트 하다가 제가 뭐 해줄게요 하나 올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당시에 지방에 있는 창원이라는 도시에 제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과외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세요? 했더니 서울에 있는 뭐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서울에서 왜 창원까지 오죠? 안 돼요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왔다 갔다 차비가 더 들어요. 제가 말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어코 저한테 와서 과외를 받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제가 개발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계속 준비하고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과외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그 시간이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회사가 아닌 곳에서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또 있구나. 그런 감정을 조금 느꼈습니다. 직장인이었던 제가 할 수 있었던 되게 쉬우면서도 가벼운 아웃풋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 꿈이 원래 뭐였죠? 창업가였단 말이죠. 가회 가지고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야 회사를 그만두고 제 꿈을 진짜 펼치고 싶은데 회사를 그만둘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급여가 없으면 저는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데 생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조금 생뚱맞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현금 흐름을 먼저 만들어둬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차선책을 선택했어요. 제가 1년 동안 미친 듯이 부동산 현장을 돌아다니고 투자도 열심히 하고 현금 흐름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생겼습니다. 10년 동안 운영했던 블로그가 있었어요. 취미로 운영했던. 그러다가 이 블로그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 부동산 초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매일매일 쓰기 시작했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제 글을 읽어주시더라고요. 덧글이 200개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회사 끝나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 회사 근처 카페에다가 한 분씩 초대를 해서 3시간 동안 무료로 1:1 과외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공지를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블로그가 폭발했습니다. 줄을 쫙 쓴 거예요. 큰일 났다. 일을 벌렸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난 아직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뭐 대단한 투자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그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그 귀한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될까 너무 고민됐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친 다음에 제 생각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6장을 빼곡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스케치북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부동산 1대1 가회를 해줬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든 준비가 되어야지만 하는 건 아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눠주려고 하는 진정성만 있다면 그분들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구독자가 참 안 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 유튜브 하신 분들 있죠? 참 안 늡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일이 너무 바빠져서 PD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PD는 제가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랭구님, 지금 무주택자는 집을 사야 될까요?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PD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걸 제일 궁금해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제가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정말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 생각을 열심히 고민하고 성실껏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유튜브 구독자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3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 전에도 제가 유튜브 영상을 꾸준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영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똑같은 아웃풋을 해오고 있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아웃풋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 기회가 열리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정말 큰 성공을 해야지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두 번째는요. 제가 정말로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준비가 조금 부족해도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구나. 세 번째는요. 이렇게 부족한 지식들을 나눠주는 게 정말로 즐겁구나. 그리고 제공하면서 역으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더 많이 공부하게 되는구나. 제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래 나는 부족해. 여전히 부족해. 계속 인풋하고 채우려고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세상은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뭔가를 계속 채워나가려고 한다면 세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걸 꺼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들을 종이에 한번 써보세요. 최소한 한두 가지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열 가지 이상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이 된다면 저처럼 조금은 무식하게, 조금은 빠르게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것들을 내어주다 보면 그 다음 길이 그제서야 자연스럽게 보일 거예요. 종이에 적으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엄청난 그 분야에 대한 엄청난 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조금 믿어줄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나보다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지 마세요. 나보다 한 걸음 뒤에 있는 사람만 보세요. 은근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그 인풋의 지옥으로 계속 내몰지 마세요. 정말로 잘하는 게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여기에 강아지 키우는 분 있나요? 그분들은 강아지를 좋아할 거예요. 강아지를 좋아하고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작은 소재를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전국에 강아지를 키울까 말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저희 아이가 아빠 강아지 키우고 싶어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부터 드냐면 강아지를 어디서 입양해야 되지? 강아지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가면 강아지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지?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울 수 있을까?

소파가 살아남을까? 이게 A부터 Z까지 무수히 많은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를 좋아하고 키우고 있는 분들은 제 궁금증을 한 번에 다 쉽게 조언할 수 있는 분들일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취미, 관심사, 그리고 작은 재능만으로도 꼭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아웃풋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풋만 하려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직 인풋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웃풋을 하세요. 그리고 나를 위한 인풋 말고요. 타인을 위한 아웃풋을 하세요. 인풋을 생각해보면 오직 나를 위한 것이에요. 아웃풋은요 타인을 위한 겁니다. 인풋은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고요. 아웃풋은 내가 가진 걸 세상에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걸 세상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처음엔 되게 막막하겠죠. 그렇지만 그 방향대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그 분야에서 내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아웃풋을 하기에 완벽한 준비가 되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특별한 존재이고요. 아웃풋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작게 한번 꺼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정체성도 찾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떨면서 강연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꼭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타인을 위한 아웃풋,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웃풋 법칙의 저자 랭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우리 모두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사랑주는 어른으로 돼가는 여정, 배우 봉태규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타인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렘군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해바라기가 부른 행복을 주는 사람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 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2021년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안전기준이 강화됐지만 물류창고 화재는 여전히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창고 화재는 모두 7,353건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27명이 숨지고 282명이 다쳤으며 재산 피해는 1조 4,558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의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집중호우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선행강수로 지반이 약해진 산사태 위험 지역과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빗물받이와 배수시설을 점검 정비하고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 원에 최종 매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등기 이전일은 지난 16일이며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서울의 온열 질환자가 작년보다 줄었지만 오전 6시에서 10시 발생 환자는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10명으로 지난해보다 49명 감소했는데 시간대별로 보면 오전 6시에서 10시 발생 환자는 지난해 22명에서 올해 32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침은 비교적 선선하다고 여겨지지만 운동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에서 나온 불발탄 처리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이라크 북부에서 미군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다고 미국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간 19일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2월 28일 이란 전쟁을 개시한 이래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미군 사망자는 17일에 숨진 2명과 18일에 숨진 1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만약 신원 감식이 진행 중인 유해가 실종자와 동일 인물로 확인된다면 사망자 누계 집계가 18명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한 직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의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세종시 권익위원장실과 부위원장실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했으며 앞서 지난 16일에는 정 전 부위원장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권익위가 2024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과정과 관련한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4.3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1732입니다.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고아였기에 고아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조윤환 대표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1: 우리의 뇌리 속에 오래 박혀있는 장애 학생 성폭력을 모티브로 한 영화 도가니 기억하시죠? 아직도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 네, 이분은 고아원에서 자라고 커오시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으신 분이시고요. 또 이제는 고아원에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항상 앞장서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3: 네, 이분 간증 들어보면 영화 도가니가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아 권익연대 조윤환 대표님이십니다.
1: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2: 아이고.
3: 멀리 돌아오셨네.
1: 대표님, 뭐 고아들을 위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모셨는데 네. 작가님이 살짝 귀뜸을 하시는데 좀 굉장히 거친 언변의 소유자라고.
6: 아, 예. 예전에 별명이 네. 좀 헐크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3: 헐크요?
6: 예, 예.
1: 아, 지금은 이제 터지기 전이군요.
6: 아, 그러니까 헐크는 이제 평상시에는.
1: 네, 그러니까 평상시 예, 지금 터지고 있다가 예. 이제 터지면 헐크가 되는.
6: 저도 모르게. 예, 예.
3: 진짜요?
6: 와.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 저희가 이제 고아 권익 단체 대표라고 소개했는데 이 단체는 어떤 곳이죠?
6: 뭐 이제 시작은 이제 제 이제 뿌리를 찾기 위해서 떠난 여정 속에 만든 단체고요.
1: 네.
6: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 단체들은 이제 아이들을 케어, 돕는 네. 쪽이었다면 네. 저는 시작이 뿌리 찾기, 잃어버린 아, 걸 찾아주는 네. 것. 네. 다른 분들은 잃어버린 거에 관심 없고 네. 자신이 있는 걸 주려고 했는데 네. 저는 아이들이 잃어버린 걸 찾아주려고 시작된 거죠.
1: 네. 그럼 뭐 대표님도 부모님을?
6: 저도, 예, 저도 이제 어렸을 때 6살 정도에 네. 제가 부모님을 이제 잃어버렸죠.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버려진 아이입니다. 예예.
3: 어디에?
6: 이제 그때 당시는 정확한 장소를 몰랐는데 네. 터미널에 버려졌어요. 근데 이제 터미널 버려졌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겠다 하면서 네. 저에게 좋은 옷도 사주고 예, 그때 이제 제가 떼써도 안 해줬던 야구복을 사주셨거든요. 야구복을 사주고 맛있는 옷 사주면서. 저도 너무 좋아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건 잠시였죠. 그 기쁨.
1: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어차피 이 단체를
6: 만들고 네, 맞습니다.
1: 있었군요.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계실 텐데, 네. 그러니까 평생 시편의 68편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를 말씀을 품고 살아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대표님의 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제 어떻게 지금 살짝 얘기만 들었는데도 지금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터미널에 6살짜리 아들을 예쁜 옷을 사주고 아버지 잠깐 찾아오게 하고 두고 그냥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6: 네.
1: 그리고 안 돌아오신 거예요?
6: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가 오실 줄 알고 네.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계속 이제 시간은 지나가는데 부모님 결국 해는 어두워지고 그 이제 거짓말 노래처럼 해는 네. 어두워지는데 네. 부모님은 이제 안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어머니 부모님 대신 경찰관이 이제 어두워졌을 때 와서 너에게 저에게 이제 왜 여기 있니?
1: 네.
6: 어머님이 아버지 만나고 온다고 하셨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어머님 네. 찾아주십시오.
1: 네.
6: 했는데 이제 어머니 그 경찰관하고 손을 잡고. 이제 구급통을 한번 뺑 돌았죠. 돌고 나서 도는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 그 어머니

0: 님의 그 모습을 봐도 현명하게 기억하는 거는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어머님이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1: 네네.
0: 아니 이게 근데 그 뒷모습 한 분이 딱 서 있는데 뒷모습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에요.
1: 예.
0: 분홍색 원피스.
1: 예.
0: 그래서 제가 한 50m에서 100m 떨어지는 거리였는데 제가 경찰과 손을 뿌리치고 막 뛰어갔죠.
1: 어머요, 어머.
0: 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뛰어가서 어머니 등을 콱 안았죠. 어머니 하고
1: 예.
0: 엄마 하면서 딱 봤더니 이제 그분 이제 놀라면서 이제 뒤를 딱 본 거죠. 저도 이제 눈을 마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닌 거였어요.
1: 그래서 제가 드라마 속 한 장면.
0: 예, 어쩌면은 이제 제가 낙심보다는 이게 6살 때인데도 되게 창피했어요. 촉 안 좋은 말로 이제 좀 쪽팔렸죠.
1: 네.
0: 그래갖고 순간 쪽팔려갖고 뭐 아쉬운 것보다도 얼른 이제 경찰관한테 갔죠. 하고 예,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경찰관이 이제 저를 손잡고 이제 바로 그날 경찰서에서 잠을 잤어요. 밤에
1: 네네.
0: 자고 그때 당시 이제 경찰서 이제 경찰관 하면 이제 장의자들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자고 잤는데 그날 꿈에서 이제 어머님이 나타나더라고요.
1: 예.
0: 나타나서 이제 분홍색 옷을 입고 싹이 귀신 같은 귀신처럼 변하면서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끔찍해갖고 너무 무서워서 저는 여기서 굴러 떨어졌어요. 식은땀이 뻘뻘 흘려지고 그래갖고. 그런 이후로 영원히 저는 이제 그 다음날 그 일명 시체를 날마다 시체가 그 나간다는 그 아동일시 보호소에 제가 그 수용되게 되죠.
1: 아동일시 보호소에
0: 예,
1: 매일
0: 경찰관이
1: 한 구의 시체씩이 실려나가요?
0: 예, 딱 들어갈 때 이제 철문이 열려 이렇게
2: 네.
0: 좀 들어가면은 그 저는 이제 6살 때라 이게 어른인지 학생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생마다 어른처럼 느껴졌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쫙 엎드려서 빠따를 맞고 있더라고요.
2: 네.
0: 딱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전 순간 이제, 아, 여기서 이제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실은 이제 어머님 있을 때, 이제 어머님이 집에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손버릇이 많아서 심했어요. 어머니 동전 훔치고 막 그 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실은 여기는 손 나쁜 짓 했다가는 죽는 곳이겠다 싶어서
1: 그렇죠.
0: 그때 실은 내가 뭐 그거를 그날 고쳤죠.
1: 아니 하나씩 들자면 어머니께서 그럼 아버지 찾으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0: 네.
1: 아버지는 어디 계셨어요?
0: 아버지는 그때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던 걸로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1: 아버님 무슨 일 하셨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0: 아버님이 카센터를 운영하셨고요.
1: 아, 하셨어요?
0: 예, 여기 해방촌 밑에
1: 네.
0: 이태원.
1: 아, 그 정도가 기억이 있으면 부모님 막 찾을 수 있지 않나요? 경찰관들 만났어요.
0: 실은 그 기억들은요.
1: 예.
0: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1: 아,
0: 저는 기억이 없어요.
1: 그렇죠.
0: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1: 맞아요.
0: 그냥 아버지는 네. 그때 부모님을 찾을 때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군인인 줄 알았어요. 군복 입고 뭐 과일 짓고 왔던 기억이 있어갖고
1: 유치원생이잖아요 6살
2: 네. 그러니까요
0: 아버지가 군인으로 생각했었어요
2: 그러면 형제는 따로 없으셨던 거예요?
0: 그 저는 선명히 기억해요 한 살만 누나가 있었습니다
1: 예. 그럼 누나는?
0: 실은 제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벌어지기 전에
1: 네.
0: 한 몇 개월 전에 우리 누나가 사라졌어요
1: 어?
0: 우리 친누나가
2: 네. 네.
0: 그래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어린 시절에 그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게 관심 그렇게 특별하게 근데 어머니는 언젠가 내가 이 누나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런 건 몰라도 야, 네 누나가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한번 여기 동네를 한번 돌아보자 하고 손잡고 한번 그 동네를 한번 돌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누나가 없어졌다 이렇게 하고 난 이제 받아들였죠. 어린 시절이라 그런 감성이 부족했어요.
1: 그렇죠. 당연히 모르고.
0: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애들이 그렇죠. 놀고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런 거였어요.
1: 그럼 누나도 버려진 거예요?
0: 그건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어머니가, 네. 누나가 먼저 버려졌고요. 저는 원래 버려지지 않을 운명이었어요. 원래는 저는.
1: 데리고 있으려고?
0: 예.
1: 근데 왜 버려진 거예요?
0: 그 제가 알려던 그 집안에 그 남편분이, 새 아버지 되실 분이. 그쪽도 제가 쪽이라 제가 한 가정인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그 여기 남아선호사상이 좀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저는 안 보이려고 했고 그 집안도 아들이 있으니까 1대1로 원래 아들 하나씩 거래를 하겠어요. 딸은 버리고 아들 하나 그 집 제가 하는 남편의 아들 하나 해서 같이 키우자.
1: 아니 아버지가 분명히 아까 카센터 하던 아버지 네. 계셨는데 어떻게 뭐 재혼을 뭐.

0: 충격이.
1: 6개월 동안 실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얘기인데 예. 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카센터를 하다 너무 잘 되니까 예. 실은 이제 우리 어머니 만날 때부터 예. 별로 환영하지 않는 만남이었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는 되게 좋은 지방 유지의 딸이었고 예. 어머니 아버지는 족보가 없는 집안 배우지도 못하고 예. 근데 이제 서울에서 우리 아버지 운전을 잘해서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운전 기사를 그렇게 너무 그러니까 좀 괜찮은 직업이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운전 기사였기 때문에 네. 아무도 못 배워도 그래서 둘이 만나서 이제 우리 누나를 난 거죠. 그러니까 정식 절차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랑 우리 엄마랑 눈 맞아서 누나를 낳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살게 된 거예요. 혼인신고하고 그리고 둘째 제가 나온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샀는데 아버지가 카센터가 처음에 잘 돼서 그냥 외할머니가 그래 열심히 잘 하니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버지에게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이제 그 노릇분들이 이제 카센터를 찾아온 거죠. 돈 냄새를 맡고 도박을 유혹한 거죠. 아버지가 그 재미에 빠져갖고 이제 시청을 해.
0: 노름 시작하셨고.
1: 그 와중에 아버지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입원했다더라고요. 예, 예. 그 다리가 부러졌어요.
0: 이게 다리 커서 들은 얘기죠.
1: 네. 예, 커서 들은 저는 이제 부모님을 찾았기 때문에. 네.
0: 그런데.
1: 다. 네. 그래갖고 이제 그 6개월 동안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집안을 유지를 하겠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을 잘 알아요. 예. 6개월 동안 가출신고를 해버리면 6개월 동안 가출신고 6개월 동안 안 나타나면 이게 이혼 사유가 된대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강제 입원 시켰어요. 이혼.
0: 합종.
1: 아버지는 모르게. 아버지는 글씨를 몰라요. 네, 잘 몰라요. 네, 배우지부터 해서. 네. 그때 그런 절차가 돼갖고 했는데 우리 새아버지 쪽에서 이제 마지막 아들도 데꼬지 말아라. 그러면 만날 수 없다. 그 절차에 제가 순간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0: 아니, 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재혼을 할 수도 있고 재가를 할 수도 있고 다 이해가 되는데 보통은 너 아들 데려오지 마 하면 그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네. 사실 뭐 어머님을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통 네 배로 난 내 새끼를 이렇게 언니 누나 따로 동생 따로 버려가면서 또 터미널에 예쁜 옷을 입혀서 두고 재가를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문 일이잖아요.
1: 예, 실은 뭐
0: 대표님도 잘 모르시겠으나 그죠?
1: 네네네.
0: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1: 예예. 그래서 그죠? 많은 분들이 우리 그 지금 현재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가정을 우리가 상상을 할 때 대부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명분이 있을 거라고 부모님들이 그 시설에 버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0: 그러니까 뭐 가난 때문에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1: 오히려 가난할수록 안 버려요. 오히려 가난의 어려움을 저도 우리 장인 장모님도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를 아들로 삼아주신 거거든요.
0: 아니 그 상황에서 그 살아계신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셨지만 다시 6개월 후에 태어나시면 이 상황을 다 전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 상황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1: 네, 아버지를 이제 뵀죠. 제가 아까 뵀다가 나중에 자세한 얘기 할 텐데 너를 실은 내가 나오자마자 너랑 네 누나가 사라져갖고 찾아갔대요. 그 할머니 집을 우리 내 자식들 내놔라 어딨냐 그때 이제 이혼했다는 걸 이제 통보를 했고 좋다 이혼해도 좋은데 내 자식은 어디냐
0: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우리 할머니께서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아들은 네 아들은 구독점에서 죽었고 네 누나는 가출했다. 네 딸은
0: 딸은 가출했다.
1: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해갖고 그래서 실은 아버지가
2: 배운 집이라고 그러더만
1: 네, 그러니까 좀 저도 지금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0: 이해가 안 가네요.
1: 안 가요.
0: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6살에 몰라요. 우리 대표님 나이에 들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1: 저는 상태에서. 딱 버린 것만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버리고 간 건 알고 있었어요.
0: 그 당시에?
1: 그거는 확실히 저를 인지를 했었고 아버지, 어머니가 날 버렸구나. 그래서 어머님이 내가 어머니 거 동전 훔치고 편식하고
0: 그러니까 그래서 버렸구나.
1: 나 버렸구나.
0: 그렇게 생각했군요.
1: 너무 후회했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 그렇게 하고 그거 외에는 저는 생각할 게 없었어요. 왜 버렸는지는 몰랐어요.
0: 그때 그럼 터미널 앞에서 엄청 몇 시간을 엄마 찾아다닌 거예요?
1: 그렇게 오래 경찰관이 그렇게 오래 수색하지 않습니다. 우리 누나랑 누나 찾기 위해서 한 바퀴 돌듯이 경찰이 한 바퀴 돌고 더 이상

0: 사든지
1: 하긴 터미널에서 어떻게
0: 그리고 지금 실은 우리 아버지가 그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고속터미널에 죽었다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부근을 다 돌아다녔대요.
1: 예.
0: 그 어떤
1: 아이가 죽은 적 있냐?
0: 네, 네, 죽은 적 있나? 아니면 잃어버린 아이가 있냐? 예. 근데 분명히 그
1: 있었죠.
0: 그 근처 고속 근데 이 그때 당시 이 아이들이 버려진 이게 관습이었어요. 버려지면 그냥 시설에 이 무서운 시설에 이게 맡기는 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었어요. 부모를 찾아줄 생각을 안 해요, 경찰관이. 그냥 시설에
1: 넣는. 너무 많았으니까 그랬구나. 예.
0: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죠. 제가 대한민국에 경찰관한테 요구한 건 부모님 찾아달라는 거였거든요.
1: 네네네.
0: 보육원에 보달라는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1: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보육원.
0: 네, 하루아침에 이제.
1: 고아가 돼서.
0: 고아원보다 더, 일단 고아원보다 좀 더 심각한 그, 뭐야, 집합소. 일시보호소 아까처럼 시체들이 흘러가는 그, 가끔 뉴스에 나오거든요.
1: 네.
0: 그 아동 일시보호소 대방동에. 거기에 한 6개월에서 1년 있다가.
1: 아이고.
0: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여기 이제 저기 노예 시장처럼 이제 여기 사러 와요, 애들.
2: 아이고.
0: 그러니까 애들을 이제 와서.
1: 데려가요?
0: 네, 이제 골라가요. 그러니까 노예시장에 보면 이제 와갖고
1: 무슨 조건으로 올라가요?
0: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든 시설 쪽에서도 아이들이 필요하거든요. 고아원 원장님들은
1: 아이들이 있어야 지원을 받으니까.
0: 그러니까 그 일시 보호 시설도 결국은 아동 복지 시설에 그렇죠. 영향을 받는 곳이에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거기가 어쩌면은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만드는 생산 장소.
1: 네네.
3: 그게 몇 년도인데 전 되게
1: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무슨 6.25 때 얘기가 80, 아니잖아요 지금.
0: 그러니까 저도 젊은 편인데 86년도.
1: 86년도 일이에요.
0: 예예예. 예.
1: 아이고야.
0: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통과돼갖고 제 나이 때 한 6살 7살 아이들을 한 12명 정도 봉고차 이제 막 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좋은 데 간다. 그게 고아원이죠. 충남 부에 있는 고아원에 가게 된 거죠.
1: 아휴. 예전에 그 브라더스 키퍼 김성미 대표 나오셨을 때도 보육원에서 네. 아이들의 폭력이 굉장히 난무한다라고 간증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을까요 보육원 생활이?
0: 네, 저도 이제 고아원들 하다 보니까 김성미 대표님이 만나는 그 시설 후배들에 네. 비해서 좀 더 많은 아이들 만나거든요.
1: 네.
0: 우리 시설에 우리 단체에 한 100개 이상의 시설 출신 애들이 있습니다.
1: 네, 네.
0: 여러 시설 애들 네. 출신들이 동일해요.
1: 네.
0: 폭력, 학대 동일하다는 게 네, 특이한 거고요. 제 시설도 가자마자 일단 기합 잡는 거예요. 선배들 얘기하면 그 파리대왕의 영화, 파리대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1: 네.
0: 그 아이들끼리 무인도에서 질서 잡는 거거든요.
1: 네.
0: 아이들끼리 놔두면요. 어떠한 잔인한 일이 벌어진지도
1: 네.
0: 이 잘 만든 파리대왕 영화 보면 그 네. 시설에도 애들끼리 질서 잡아요. 애들 잔인해져요.
1: 아.
0: 굉장히 잔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울면은 이제 이 울음부터 끝이는 연습을 시키죠. 무조건 이제 다른 거 없어요. 빠따, 빠따. 그러니까 입을 씌우고, 이거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입을 씌운 다음에 패는 거예요.
2: 네.
0: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기죽어 사는 이유는 눈치를 잘 봐야 돼요.
1: 그렇겠네요. 네.
0: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대빵 선배한테 되게 이뻤나 봐요, 제가.
1: 예.
0: 딱 해서 얘 이쁘다고.
1: 예.
0: 얘 떼지 말라고. 그래갖고 제가 초기에 살아났죠. 그러다가 이제 그 존윅이라는 영화 보면은
1: 네.
0: 무장해 그러니까 존윅 그 딱 보면 보호해제 있어요.
1: 네.
0: 그러면 쫙 커지잖아요.
1: 네.
0: 내가 선배가 이게 내가 보면 이제 나도 이제 우리 엄마 아빠한테 기울어주듯이 잘해주면
1: 네.
0: 우리 엄마 아빠도 좀 잘해주면 내가 좀만 기어오르면 바로 보호해제예요. 그 보호해제면 쫙 커져요 소문이.
1: 그럼 때려도 된다요?
0: 그래서 밑에 선배들이 이제 그동안 이 선배 때문에 못 때린 거.
1: 못 때렸던 거. 한꺼번에.
0: 보호해제.
1: 6살 때 거기를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0: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살아남으려면 어쨌든 눈치가 좀 빨라야 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눈치 없는 애들 많이 맞아요.
1: 아휴.
0: 네. 저는 그나마 덜 맞은 입장인데도 많이 맞았죠.
1: 아휴.
0: 왜냐면 이제 눈치가 있어도 이제 워낙 그 집합에서 돌림받다기 때문에.
1: 예.
0: 단체를 받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1: 애기들인데.
0: 네, 엎드려서 빠따 봤거든요.
3: 막 산에도 끌려가고 그랬던.
0: 그렇죠. 이제 산에 가면 이제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계셔요.
1: 네.
0: 그러니까 23살, 21살 선생님들이 다, 여성분들.
1: 네.
0: 그러면 때리면 너무 선생님들도 마음이 아프니까 말지 못해. 워낙 고3 선배들이 세니까.
1: 고3이면 뭐 어른이죠.
0: 그러니까 막 울어, 선생님들이. 근데도 야죠. 그러니까 이제

0: 아이들 다 굉장히 비좁은데 몰려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사실 그 뭐 큰 보산부터 지금 이렇게 7살짜리까지 다 뒤에 엉켜서 네. 뭐 식사나 제대로 할까요?
1: 거기에 식사뿐만 식사도요. 항상 네. 그 우리는 애벌레 나온 밥이 많이 나와요. 밥을 먹으면 애벌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피 뭐 김치도 맛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김치 먹냐고 또 김치 뭐 무기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계란 후라이 뭐 그때 귀했지만 뭐 거의 그런 건 먹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점심시간 도시락 싸가 우리 지금 급식이 없어잖아요. 네. 도시락도 선착순이에요. 한 80명이면 한 40개밖에 안 나와요. 하고 싶게밖에. 그러면은 아침 일찍 그 도시락을 먼저 잡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고 1년에 용돈 500? 500만 원? 50, 아니 500원? 네, 설날에 딱 해배하면 500원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명절 때나 이제 연말 되면은 원장들, 원장님들이 이제 다 집합 시켜요. 네. 편지 쓰라고 후원자님들한테 한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후원자님이. 그러면 예. 그 100명한테 편지 쓰고 저 이렇게 후원자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후원금은 우리한테 안 들어오죠. 근데 우리는 한 달에 1년에 500원 용돈 받고.
0: 1년에 500원.
1: 그래서 네. 그 원장님이 실은 그 횡령 때문에 감방을 갔죠. 그 원장. 그래서 그 시설이 뭐 가장 뭐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시설의 성학대나 폭력보다 더 이슈화 됐던 거는 시설의 그 부정부패 비리가 더 관심을 가졌어요. 생각보다.
0: 부정부패가 있으니까 아이들 반찬이 다 그 모양이죠. 네.
1: 근데 그게 당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시설에서 이게 저는 이제 비교할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삶들이 당연한 거고 단지 우리는 안 맞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소원이었죠.
2: 네. 학교는 다녔습니다.
1: 이 학교는 의무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갖다 보내죠.
0: 그러니까 가는데 도시락이 반밖에 안 나왔대요.
1: 그나마 학교에서는 학교 생활은 이게 참 안타까운 게 학교 생활은 그렇게 아이들이 어렵지는 않아요.

0: S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일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1: CBS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고 오늘 영원히 사는 것처럼 배우십시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5: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6: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를 보며 가슴이 뻥 뚫렸다고 말합니다. 제목은 참교육입니다. 무너진 교실, 선생님을 조롱하는 학생들, 학부모의 갑질, 그 모든 것을 통쾌하게 바로잡는 이야기가 공개 첫 주에 전 세계 비영어권 드라마 1위에 오를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 자체보다 그 드라마에서 열광하는 우리 사회의 반응이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허구의 이야기에 그토록 뜨겁게 반응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열광했을까요? 단순히 통쾌해서였을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그 드라마에 폭발적으로 반응한 것은 우리

0: 마음 깊은 곳에 오랫동안 쌓여온 무언가가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교육에 대한 갈망, 관계에 대한 갈망,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에 대한 갈망. 드라마는 그 오래된 목마름에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교육 현장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응징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에 진심으로 들어가는 것, 그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지식은 가르칠 수 있지만 사람은 만남으로 자랍니다. 교사가 위대한 것은 가르치는 내용뿐이 아니라 한 아이의 삶에 진심으로 들어갈 때 이루어집니다.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진짜 이유는 악인이 응징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안에서 누군가가 한 아이의 곁에 진심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던 아이 곁에 마침내 누군가가 나타났다는 그 장면이 우리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선생님입니다. 교단에 서는 분만이 아닙니다. 참 교육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바르게 자라도록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교육의 본질입니다. 참 교육은 드라마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이미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참 교육의 첫 문장을 써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눈빛 하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조금 더 오래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0: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사드림교회 차영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4: 바울 사도는 굉장히 자존심만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신의 발 앞에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고귀한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오름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의 오름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름을 주장하기 위해서 많은 증거만을 찾고 흠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자존심으로 가득했던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봐 주셨고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기서 사울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 사울을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넌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인생이 참 고생스럽다 라는 말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음성을 우리도 듣기 원합니다. 너 너무 고생스럽게 인생을 살고 있구나. 왜 이렇게 여러분 사울이 고생스럽게 살았나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용납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치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치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니라. 조금 더 쉬운 성경 번역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가시 돋친 채찍으로 계속 발로 차면 우리만 아프지요. 우리의 발만 아프지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면은, 끝까지 주장하면은 내 인생이 고생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울이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낮아질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난 풍요를 누릴 줄도 알고 뭐든 있고 배부른가 때로는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또한 가난해질 때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컨트롤 당하지 않고 통제 당하지 않고 그 모든 환경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일체의 비결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제는 그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도 참 억울한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슬픈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는 억울하다 해서 힘들다 해서 끝까지 쫓아가면서 여러분 따지고 끝까지 쫓아가면서 여러분 결판을 내고자 그러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릴 줄 압니다. 용납할 줄도 압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관하고 계신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조용하게 신뢰하며 기다릴 줄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며 이제 그 빈 공간 채워졌다며 이제는 우리는 자존감도 높아져서 자신을 귀하게 볼 줄 알고 자신을 귀하게 보는 만큼 타인도 귀하게 보면서 타인의 부족한 점을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그리고 내가 권면할 때도 내 마음 안에 분노와 그리고 마음 안에 여러분 강한 독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하여서 하나님의 도심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삶 정말 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존심은 꺾여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존감만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었지요.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배웠다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12절 말씀처럼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모든 일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것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족은 배우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는 삶, 이거는 여러분 인간의 본능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훈련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배웠어요. 아, 자족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자족이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첫 번째 자족이 무엇인가부터 보겠습니다. 자족이란 우리가 단어를 좀 풀어서 보면은 한자로 보면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족입니다. 족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죠. 헬라어로 보면은 충분하다는 그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충분한 상태로 외부의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 충분함, 내 안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의 내가 영향받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자족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내 눈앞에 있어도 물론 한번 먹어볼까 해도 그것이 그렇게 큰 나에게 유혹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내 안에 배가 잔뜩 부르면은 여러분 그렇게 큰 유혹이 되지 않는 것처럼 충분한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영어로는 컨텐트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만족한 상태, 나는 만족해,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좀 조합해서 다시 한번 자족이라는 그 의미를 재정의해 보면은 자족이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누리고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환경이 많고 적음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오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능력이 이 자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워주신 충만함 누리면서 이미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그가 채색 옷을 입었고 또한 그가 채색 옷이 벗겨져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그는 자족했어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보고 싶었습니다. 집에도 가고 싶었습니다. 너무 자신의 생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내게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족한 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아이가 아빠하고 마트로 갔습니다. 근데 마트 갈 때마다 울고 징징거립니다. 왜냐하면 마트 안에는 화려한 장난감들과 맛있는 음식, 아이스크림과 과자가 가득가득 있기 때문에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계속 징징거립니다. 그때 아빠는 계속 말하죠. 안 돼, 안 돼. 약속했잖아. 마트 올 때마다 이젠 이렇게 울거나 징징거리지 않기를 약속했잖아. 그래도 계속 징징거립니다. 그때 아빠가 그 아이에서는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아빠가 있잖아. 그만, 아빠가 있잖아. 이렇게 매번 자신이 징징거리며 이리저리 가려고 할 때마다 아빠가 그 손을 꼭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가 어른이 되고 난 후에 세상에 가보니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취하고 싶고 저 자리까지 오르고 싶고 저 사람과도 내가 만나고 싶고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높은 자리에 정말 갖고 싶은 화려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만, 하나님 있잖아. 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내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만하라면 그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내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잡았었을 때 나는 그 아빠 하나님 바라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맞습니다, 나는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 살겠습니다. 더 이상 징징거리지 않고 포기할 건 딱 포기하고 아빠 손 붙잡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걸 여러분에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삶 부족함 없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 아주 많아요. 사단은 엄청 교만하고 그리고 아주 어리석어서 예수님에게조차도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도 유혹을 하고 예수님도 시험했더라면 우리 같은 존재는 사단은 너무 많이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셨던 그 하였던 그 시험의 내용을 보면서 사단이 나에게 시험하러 왔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물리치셔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하며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프잖아. 이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기적을 내가 나의 이 기적의 능력을 나를 위해서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난 사용하지 않아. 난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살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고 어려울 때 말씀을 뒷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지금 내가 배고픈데 급한데 말씀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닙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떡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해요.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을 이렇게 붙잡아주지 않겠니? 그러면 진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증명이 되는 거야. 화려하게 낙하산 뛰어내려봐. 천사들 너를 받쳐줄 것이야.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봐. 물질로 증명해보고 화려한 직업으로 부와 성공과 명예로 증명해보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나타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걸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물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이렇게 너가 뛰어내리는 그 모습 그 기적 그 미라클적인 행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이라고 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왜 뛰어내려야 됩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 축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용도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와 명예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나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아픈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부유해도 우리는 그 모든 걸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절을 하여라. 그러면 내가 천한 만국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교만하지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은 내게 주리라. 그래서 사탄이 거짓말장이에요. 사탄 속이는 자입니다. 온 천지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지요. 역대상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온 세상이 누구의 것인지 이 나라가 누구의 것인지 잘 들어보라 보렴.
여호와여 위대하신 것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님은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아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을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온 천지는 주의 것입니다. 온 천지는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짓말합니다. 너가 나에게 엎드리면 이 온 세상을 내가 줄게. 거짓이죠.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세상이 마치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고 물질이 나를 살려주고 우리의 자녀를 보호해주는 건 세상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세상이 나를 공급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물질이 또한 여러 가지가 나를 공급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 엎드려라 타협하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모든 게 자기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내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그 사탄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쏙 물러가라.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예, 세상이 나를 보호하고 정말 세상을 타협하라는 그런 유혹이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와 내 집 오직 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리라. 오직 나와 내 집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생명도 있고 하나님께 부도 있고 귀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도 있고 하나님께 명예도 있고 하나님 안에 행복도 있고 모든 것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사단의 만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증명해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엎드려서도 안 되고 또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족을 배우라고 하셨지요. 그 자족을 배우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욕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합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내일도 줄 것이고 내일 모레도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쟁여두면 안 돼. 더 많이 욕심 부리면 안 돼. 집에다 쟁여놓으면 절대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식당에 가면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세요. 남기면 안 됩니다. 라는 아주 비슷한 문구처럼 오늘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챙겼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집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주 노합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챙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욕심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 안에 불안해서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혹시 내일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조금 더 그래도 자녀 거라도 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면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챙기면 행복은 사라져요. 냄새가 나는 겁니다. 행복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다 쓸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지 여러분 행복은 채울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도 주시는데 믿지 못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내일도 인도하시고

0: 순간에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남겨둬요. 불안했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감사하면 살라고 하는데 감사하면 살지를 못해요. 자족하면서 만족하면 살라고 하는데 자족이 없어요. 불안해요. 주님께서 오늘 그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해서도 안 됩니다. 환경을 향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널 버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마음이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잡았던 그 손 하나님께서 그 손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언제나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을 축복 드립니다.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사드림 교회 차영아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림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글

베룩 슈메르츠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어로 행복을 뜻하는 글룩과 고통을 뜻하는 슈메르츠가 합쳐진 말이라고 하는데요. 남의 행복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지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질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겠죠.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러웠던 거구나 하고 말이죠. 앞으로는 질투심에 남을 깎아내리기보다 내 마음을 더 잘 돌아보는 내적 성숙을 배워가면 좋겠어요.

발자국의 행복의 열쇠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오늘 글룩 슈메르츠 독일에도 이런 독일어로 이런 심리학 용어가 있었군요. 새롭게 배우게 됐습니다. 질투나 부러움은 뭐 당연한 자연스러운 감정이겠지만 마음과 행동은 꼭 구분해야겠죠. 난 지금 누군가의 무엇이 부러웠을까? 나는 어디에서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나의 마음을 잘 헤아려보고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마음, 질투하는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생각해 봅니다. 자, 7월 20일 월요일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져 가고 있는 거 맞겠죠?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지선의 충만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민호기, 박홍식, 이길 그리고 윤현슬 함께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였습니다. 아, 예전에 율동하면서 동남풍아 손짓하면서 들었었던 불렀었던 어린이 찬양 같기도 하지만 커서 들어도 참 좋죠.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 벌써 아시는 분들 계신데 퀴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찬양 두 곡 전해드릴 텐데 우리 3.1절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많이 지쳐서 눈물이 나는데 안 울려고 참고 있어요.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신데 28회 중에 오늘로 19번째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앞으로 9번 남았는데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나그네님께서 지금 일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데 걱정 근심 말라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오늘 신청하신 곡이 우리 3.1절님께 큰 위로가 되는 또 그리고 앞으로의 9번의 방사선 치료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찬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준모가 부르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좀 경쾌한 찬양으로 힘드리고 싶어요. 황인선이 부르는 너 근심 걱정 와도 두 곡 듣고 오늘 월요일에 마련한 퀴즈 풀어보는 시간 네, 준비하고 계시죠? 빠른 손놀림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 초복 지났고요. 25일 중복이고요. 삼복 지나기 전에 꼭 이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빵빵한 CCN 퀴즈가 아닌 맛있는 CCN 퀴즈로 닭갈비 선물 준비했습니다. 찬양을 한 곡 들려드릴 거예요. 이 곡은 성경 속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다정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고 예수님은 그 모습에 오늘 들으실 이 찬양 제목으로 말을 건네셨죠. 자, 오늘 퀴즈 쉽지 않습니다. 오늘 퀴즈,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네, 이 두 가지를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찬양 한 곡은 한 5분 정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정답 보내주시고요. 유료 문자 샵 1212 하나둘 하나둘 그리고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람의 이름과 이 사람이 한 행동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나무 아래로 한웅재의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라이브 음원으로 전해드린 이유는 원곡에는 사케오 이야기라고 이름이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라이브 음원으로 전해드렸는데 또 참 좋죠. 오늘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6절에 등장하는 세리장 사케오의 이야기. 키가 작아서 슬펐던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체면을 다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사람의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뽕나무든 돌무화과 나무든 상관없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시네요. 자, 오늘 선물은 장간의 닭갈비 세트를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선물이고요. 푸짐하게 혼자 먹기에는 양이 무척 많습니다. 가족이 함께 드셔도 좋아하는 사람들 같이 뭐 아주 배불리 먹을 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장간의 닭갈비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두구두구두구. 어떤 분께 선물을 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지만 자 오늘도 정답자 네 분은 선정이 됐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선물 받으실 분은 정답이길 바랍니다. 유유 이렇게 보내주신 2962님 당첨되셨어요. 1. 살게요. 2.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라고 쓰셨어요. 네, 나무 위에 오른 것까지 정확하게 잘 써주셨습니다. 나무는 여기서 어떤 나무 종류인지까지는 제가 정답 범주에 넣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뽕나무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배롭고 존귀한 자님 당첨되셨습니다. 레인보우로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너무 또 지혜로우시게 비공개로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정답을 보내실 때는 비공개 선택하셔서 보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답 살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라고 정확하게 써주셨습니다. 딩동댕동 외치셨고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역시 비공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공개 그리고 문자로 보내셔야 저희 제작진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당첨되신 분은 자, 궁금하시죠? 3309님께 선물 드릴게요. 이름 삭개오고요. 행동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요. 저도 주님 만났으니 이제는 내려가야 한다는 것 느낍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내려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집에 유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너무 멋지잖아요. 그동안 막 긁어모았던 재물들 다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나눠주잖아요. 행동하는 믿음이잖아요. 너무 근사해요. 오늘도 삭개오에게 엄지척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분 가슴 콩닥콩닥 하시죠. 처음 보냅니다 하셨어요. 역시 새싹 우대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의 새싹 사랑은 이렇게 또 오늘도 정답자에게 7960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삭개오고요.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용기 내서 이렇게 퀴즈에 참여하신 7960님 당첨되셨고요. 네 분께 오늘 장간에 닭갈비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주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매주 월요일에는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퀴즈를 풀어볼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도전 외치신 많은 분들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도전 외쳐주세요. 퀴즈를 진행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두근두근해지는 것 같아요. 예람 워십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의 노래.

예라모십의 사케오의 노래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전해드렸어요. 아, 참 좋네요. 너무너무 길게 정답을 맞추시느라 정답을 발표한 후에 제가 이 사연을 봤어요. 그 사케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써주신 분이 계신데 제가 이 사연은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서 7774님께서요.

정답이요. 사께오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자 부자였으나 세리라는 직업 특성상 동족의 멸시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나무에 올라간 이유, 키가 작아 군중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 예수를 보려 했습니다. 예수는 삭개오를 부르며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셨고 삭개오는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나누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멋지게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긴 글을 쓰시느라 정답 맞추시는 시간 안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7774님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미세곰취차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3334님께서 오늘 처음 듣고 있는 직장인이에요. 전북 익산입니다 하시며 주품에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준비할게요. 그리고 푸른동사님께서 삭개오 나무 위로 올라감 중국에서 듣다가 한국 방문해서 문자 참여해봅니다. 하나님의 예쁜 딸 고3 하영이가 오늘 가고 싶은 대학의 면접 대상자로 선발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며 면접에도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푸른동사님하고 8387님 같으신 분인가요? 잠깐만요. 오늘 우리 막내 고3 생일 임하영입니다. 라고 또 고3 하영이 임하영이 같은 나이가 이름이 같은 건가요? 둘 어쨌든 우리 하영이들 예쁜 우리 고3들 응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를 응원하면서 또 찬양은 주품회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3334님 신청하신 곡 원네임 강성훈의 목소리로 스틸 함께합니다.

원네임의 스틸 주품에 들으셨어요. 자, 오늘 저에게 약간의 혼돈을 그러나 바로 또 알려주셨어요. 저희 딸 이름은 박하영입니다. 그리고 막내 고3 임하영 생일도 축하하면서 우리 두 하영이에게 선물 드리고 싶어요. 임하영, 박하영 이름도 아마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쁜 하영이들에게 선물은 드라이기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예쁜이들이니까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름 잘 지으셨어요. 그래서 1부 끝곡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2부에서 사연 신청곡 계속 전해드립니다.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규개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회복을 위한 7.14 연합기도대성회가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를 이루신다며 기도는 개인의 변화를 넘어 민족과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14 연합기도운동 공동대표 이인호 목사는 부흥은 교회들이 연합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국제개혁교회협의회 ICRC 총회가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가운데 총회 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ICRC 총회 준비위원회는 오늘 서울 영등포구 남서울교회에서 출범 감사 예배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 세계 보수 개혁교회들의 연대를 이끌고 개혁주의 신앙을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ICRC는 전 세계 38개 개혁주의 교단이

0: 이 참여하는 연합체로 4년마다 총회를 열어 선교와 신학교육, 구제와 봉사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전체 회원의 약 48%를 차지하는 최대 교단으로 예장 고신 최성훈 총회장이 이번 총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평생을 한국에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민주화와 노동운동을 지원했던 호주연합교회 존 브라운 선교사가 현지시간 17일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한국명 변조훈 선교사는 1960년 한국에 파송돼 농촌 선교를 펼쳤으며 1964년부터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히브리어와 구약학을 가르쳤습니다. 변조훈 선교사는 또 독재정권 아래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 참여하다 고초를 겪은 제자들을 도왔습니다. 변조훈 선교사는 영등포 산업선교회 실무자들의 재정을 호주교회를 통해 꾸준히 지원하는 등 오랜 시간 한국의 민주화와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지난 2001년 변조훈 선교사의 헌신에 감사하며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이 오는 23일 서울 종로구 별들의 집에서 원래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기도회를 주관하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과 평화교회연구소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진실을 향한 마음과 책임의 약속은 멈출 수 없다며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 모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음악영재 발굴과 차세대 음악인 양성에 기여해온 한세대학교 국제음악콩쿠르가 오는 9월 13일까지 참가 원서를 접수합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국제음악콩쿠르 조직위원회는 대상 상금을 1,000만 원 늘린 한세대 총장상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부문별 우수자에게는 국민특상 100만 원, 한세예술상 50만 원을 수여하며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합니다. 송주열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김은영의 시신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8183님께서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오늘은 신보라가 부른 사랑합니다 같은 곡이고요. 여러분 아시는 그 개그우먼 신보라 씨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부릅니다. 오늘은 이 버전으로 전해드렸고요. 자, 2부에서도 사연 신청곡 함께합니다. 1부는 퀴즈로 좀 정신없이 후다닥 지나간 것 같은데 차분하게 찬양에 집중하실 수 있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1: 현대 큐밍
2: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1: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 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최명자 박종호의 내 사랑하는 자여에 이어서 손영진의 나의 사랑. 이 곡은 건강하자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써주셔서 오늘 손영진 씨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7960님 레인보우 앱 설치했어요. 구독할게요. 평안하세요. 하트하트. 감사합니다. 1684님께서 작년 겨울만 해도 임산부라서 푹 자고 일어나 아침 10시에 축복송 자주 들었는데 밤으로 오시니 또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작년 겨울 이번 여름에는 아기와 함께 방송을 밤늦게까지 못 주무시는 밤을 설치시는 아직은 아기가 어려서 그죠? 네. 두 시간에 한 번씩 깨고 이 정도는 아니시겠죠. 그래도 조금 지나서 괜찮아지시길. 예전에는 아기가 너무 어린 경우에 100일의 기적이 있어요. 믿으세요. 이런 이야기 하면서 지나고 나면 3, 4시간 쭉 잘 수 있어요. 이런 응원도 해드렸는데 정말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그때그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5297님께서 그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아이들이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주일학교에 나온 손녀들 여름 성경학교 하루 참석했는데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보내봅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큰딸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길 기도합니다 하고 보내주셔서 저희가 찬양 준비했어요. 딱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서 조찬미가 부르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함께 할게요. 그리고 오늘 시와 그림 항해자를 비롯해서 이제 역전들이라 신청곡 많이 들어왔는데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 1684님 사연도 소개를 해드리고 이 찬양이 또 어울릴 것 같아서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와 그림 토기장이

잠실중앙교회 야베스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정현석 형제님의 할머니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하며 큰 슬픔에 이별의 아픔에 잠겨있는 정현석 형제님과 또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야베스부의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할머님을 따뜻하게 기억하며 온 가족 마음을 크신 평안과 성령의 위로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연 주셨고 제키리님께서는 몽골 울란바토르 북쪽 끝 산꼭대기 마을 바야호소 사역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몽골 단기 선교로 교회 갓키즈스쿨 교사님 11분이 하게 되는데 어제 오후 예배에 몽골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렸는데 기도 함께 해주세요 하는 사연 주셨습니다.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청하셨는데 어노인팅 곡으로 준비했어요. 먼저 오세광 위로송부터 듣겠습니다.

비와 그림의 통기장이 앞서 조찬미의 음성으로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제가 아이들 사연 오면 종종 선곡하는 곡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생각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좀 와닿아서 가끔 이렇게 나눌 때마다 공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교회 소식을 전하시면서 기도 제목 써주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데 그중에 어린이 찬양 준우님께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음성 안젤리아의 스프릿송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브래드 맥머레이의 에스테디어 목마른 사슴은 아카펠라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줄라이 프로젝트에서 이석훈, 김수진, 예성, 송정미, 박승화 씨가 함께하는 곡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나눠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내일 또 이런 나눔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의 미학을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오늘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기분 좋은 공간 어디인가요? 탁 트인 창문 옆, 언제나 편하게 쉴 수 있는 나만의 의자가 있는 공간. 작년 중국에서 45세 이상 성인 1만 명을 9년 추적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환경을 바로잡는 사소한 행동이 우울과 불안을 낮추는 특별한 처방이 됐다고 합니다. 자, 물건을 쌓아두었던 공간을 정리하고 나만의 아지트로 바꿔본다면 어떨까요? 또 오랫동안 고장나 있던 물건을 큰맘 먹고 고쳐본다면요?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건강해지는 셈이겠죠? 이번 여름 휴가 때는 그런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집안에 물건 정리해주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한 후배 얘기가 집안이 정리돼서 기분 좋은 것도 물론 있는데 그것보다도 정신적으로 더 안정이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건을 좀 정리하고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건 나눔하고 이렇게 여름에 무슨 일을 하지? 휴가 때 뭐 하지? 라는 고민으로 지금 여러 생각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목록에도 하나 넣어주시죠. 정리하기. 그리고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거 진짜 중요해요. 뭔가 생각을 정리할 때, 끄적일 때 그런 공간이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오늘 첫 곡 유은성 로뎀나무 아래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북의 근원님은 거실 테이블 자리가 있으시군요. 딱 나만의 자리. 좋아요.

아이자야 61 삶의 예배 들으셨습니다. 수연님, 어제 아이들이 어지럽게 해둔 거실 아이들과 정리했거든요. 깔끔해진 거실 보니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예, 이렇다니까요. 그리고 옷에도 공간을 좀 주고 싶은데 출산 후 빠지지 않는 살들이 저랑 계속 같이 있는 거 있죠. 얘네는 어떡하죠?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해야 되죠? 가브리엘님, 우리 집 최애 공간. 저는 성경책이 놓여있는 기도방이에요. 아들 결혼 후에 책상 위를 정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공간으로 만드셨대요. 너무 잘하셨어요. 예, 이런 공간 정말 필요해요. 믿음님,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아서 늘 분주하고 바빠 좀 힘들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불평하기보다 지혜롭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요. 주님, 지혜와 쉼과 능력을 제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일들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님? 사명이라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다 감당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때로는 정리라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물건 정리뿐만 아니라 일의 정리, 마음의 정리가 정말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때로는 거절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대신 부탁도 하고요.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좀 길게 보면 우리가 봉사라는 거, 사명 감당하는 게 짧은 시일만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길게 보면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음님께 내가 다 하려고 하기보단 또 믿음님이 잘하시니까 주변에서 부탁도 하고 또 요청도 하고 그럴 텐데 좀 가지를 쳐내는 거, 예,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잠만보님, 요나단처럼 제 삶의 세상적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일에 성수를 못한 지가 두 달이 넘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못한 지가 돈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네요. 그렇죠? 잠만보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꺼이 죽게 신청하신 요나단의 고백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같이 듣습니다.

0: 주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 잠만보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요나단의 고백, 기꺼이 죽게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이 곡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환경을 바꿔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잊지 않으시고 꼭 주일 성수를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아시니까 예, 꼭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도니 누나님이 오셨는데 아까 삶의 예배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 예배 전에 듣는 찬양인데요. 들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새싹 표시 있는 거 보니까 처음으로 글 남기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이런 날은 좀 비가 오고 축축한 날은 밝은 노래 나가면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준비한 곡입니다. 김명선, 내 하나님은.

여상원 감사함으로 금은에 들어가며 김명선 내 하나님은 두고 들으셨고요. 1085번님 손미남님 너무 반가워요. 이번 주 휴가라 방송 듣는데 이게 웬일이래요. 반가운 목소리. 수요일에 필사전 가는데 CBS에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성경 필사전 오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새로 함께 일하고 있는 교사에게 주일부요 알려줬더니 고맙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홍보 역할도 꾸준히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진짜 반갑습니다. WKSUEMF 쓰시는 청취자분이 비가 내리는 월요일인데 후대를 세우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늘 힘을 주시죠. 올해도 후대를 세우는 곳에 제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마음을 응원하며 그 기도를 응원하며 함께 듣겠습니다. 신승희가 부르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맞아요. 정리 시작하면 정리가 끝이 없죠. 아름다운 한대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여정. 한나형의 여정 맞나요? 예, 함께 했고요. 감사 에너지님. 이사 준비 중이라 강제 정리 중인데 얼마나 쓰레기를 많이 안고 살았던 건지 회개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이사를 갈 때 아니면 정리해야지 그러고 이제 꺼내기 시작하면 야, 내가 이걸 다 안고 살았구나. 예, 그런 후회와 또 놀람이 있더라고요. 5297번님께서 어제 식당 봉사하다가 같이 옆에 계신 분한테 컵 정리 같이 할까요? 식탁 같이 닦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침부터 힘들게 일했는데 잘 일 시키냐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그 혼잣말이 너무 커서 듣게 되셨대요. 5297번님이. 그래서 내 말이 불편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어제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답장 없습니다. 상대방 마음이 다쳤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5297번님의 마음도 다치셨을 텐데 위에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봉사하는 거니까 같이 하자라는 거였는데 또 그분 입장에서는 계속 일했는데 시킨다 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죠. 느꼈을 수도 있는데 5297번님이 뭐 일부러 그런 건가요? 같이 하자. 봉사하는 김에 같이 하자 그랬는데 여기서는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었다. 미안하다라는 문자로 마음을 표현했으니까 이제 공은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어쩌면 본인도 무안해서 답장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여기서 표현을 했으니까 거기서 그걸 받아들이면 감사한 일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 그러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할게요. 은혜 듣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는 5297번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싶네요. 갈보리 싱어즈가 부르는 은혜입니다.

아드님 덕분에 남한강 뷰를 보며 당양녀를 듣고 계신 아유 부럽습니다. 수평기님과 함께 지선이 부른 충만까지 들었고요. 더 원합니다. 위러브 앨범에 있는 곡 1부 끝곡입니다.

0: SBS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근무 중 이어폰 몰래 지금 듣고 계시는 아, 전 또 이런 분 소개할 때는 왠지 목소리도 작아져요. 베리베리님과 함께 손영진 은혜로다 들었고요. 일반 시민님께서 제주 출장 위해서 공항 대기실에서 듣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고등부 학예 수련회가 있는데 이동 거리가 멀어서 걱정입니다. 많은 아이들 참여하고 또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길 기도하고요. 기도로 섬기시는 목사님, 선생님, 성도들과 함께 예수의 길 듣고 싶습니다.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의 길을 묵묵히 걷고 싶습니다. 아멘. 신청하신 곡 희소업 앨범에서 예수의 길도 들었습니다. 네, 학예 수련회 안전하고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준비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건강과 또 준비하는 기쁨을 주시기를 함께 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해피마음님께서 17일 제헌절에 큰아들과 서울 식물원 데이트 갔다 왔어요. 혼자 두 아들 키우면서 어디를 가본 게 언젠가 싶었는데 처음으로 식물원도 가보고요. 아들이 엄마 혼자서 이런 데 안 와봤지. 그래서 내가 여기 엄마 모시고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난 점심까지 함께 드셨다고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엄마와 이렇게 좋은 데도 가고 맛있는 거 먹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 감동. 아들 잘 키웠죠? 네, 그럼요. 아유, 바빠서 못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아드님과 이렇게 데이트하는 시간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유,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우겸아, 고맙고 사랑한다 하셨어요. 하나비님, 비가 많이 내린다는 한 주간인데요. 하나님의 긍휼이

둘, 20대 후반 한 명. 아마 자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느타리 벗어 농사 짓는 농부의 아내입니다 하시면서 주님의 소원 신청하신 곡 송승연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 곡 신청하신 곡을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네요. 레몬나무님도 이 곡 너무 좋아요. 맞아요. 옆집 성도님, 아까 우리 청취자분 중에 아드님이 엄마 한 달에 한 번 제가 이렇게 좋은 데도 모시고 가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어요. 이 얘기 했었잖아요. 옆집 성도님의 큰아이 열이 나서 결석하고 방송 같이 듣고 있는데 이 사연을 듣더니 엄마 나도 한 달에 한 번씩 엄마랑 데이트하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초5의 호언장담. 다 들었다. 여기 이모 삼촌들 다 들었으니까 꼭 크면 엄마 모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또 좋은 곳도 함께 가는 거야. 화이팅. 리스펙트 라이프님, 지난주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오늘 비가 와서 몸과 마음 축 처져 있는데 당향도 들으니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역시 예, 당향로에서의 이 모든 것들, 목소리, 찬양 다 위로고 명약입니다. 고맙습니다. 좀 힘나세요. 예, 그래야죠. 아마 날씨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힘내시고 우리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즐겁게 보내보자고요. 후야마미님의 그 중1 아들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학교 못 보고 못 가고 병원에 갔습니다. 급성 기관지염이라고 하는데 너무 아파서 저도 밤새 못 잤어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황다은이 부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전국 기독의료학생수련회 950여 명의 기독동아리 CMF 의대 간호생들, 간호대생들이 모여서 전라도 광주에서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저희 딸도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모든 학생들 이 시간 건강하게, 안전하게, 영적으로 충전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9858번님이 신청하신 어머니의 기도 오늘 배지훈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CMF 의대 간호대생들, 네, 수련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의술이라는 게 몸을 고치는 일인데, 마음을, 영을 함께 고칠 수 있는 귀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에요. 더 은혜 충만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원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훌륭하게 의술을 펼칠 수 있는 또 간호할 수 있는 우리 의대생, 간호대생들 되길 바라며 기도하며 그 시간 무엇보다 안전하길 또 은혜로 충만해지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브리엘님, 어제 저희 남편 생일이었거든요. 함께 온 세월이 30여 년, 훌쩍 넘겼어요. 너무 시간이 빠른 거 있죠?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멋진 가정 잘 일궈내는 가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가브리엘님의 남편분, 생일 하루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일매일이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또내 마음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또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귀한 삶이 되길 또한 바랍니다. 황유리님께서 좋은 씨앗의 주께 가오니 신청하셨거든요. 이곡 우리 같이 들을까요?

좋은 씨야 죽게 가오니였습니다. 요미님 며칠 전에 계곡에 갔는데 물이 너무 없어서 강아지 발만 담그고 왔어요. 그래도 그늘에서 바람 맞으며 파란 하늘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부산은 비가 올듯 말듯 계속 그러네요. 시원한 담비 기다리며 오늘도 샬롬 하셨어요. 그렇군요. 또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수위가 한강 수위가 높아서 차를 가지고 갈 때마다 계속 넘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게도 되던데. 아까 마산도 예, 7493번님께서 비 소식이 싹 사라지고 뜨거운 바람만 부는 날입니다. 보수 교육 신청 하시면서 보내셨는데 11시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했대요.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딱 이분도 누르셨는데 와 42명이 이미 접수 완료. 다들 손가락이 얼마나 빠른지 다음 기회를 기다립니다 하셨어요. 아니 진짜 이런 접수할 때 보면요. 어쩜 그렇게 다들 빠르죠? 무슨 방법이 있는 거지? 진짜 누구는 왜 마사지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걸 손가락에다 대고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누른다고도 하던데 다음에는 꼭 성공하시길. 민들레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의 마음에도 찬양으로 담비가 내리는 듯 촉촉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김현희님도 오늘 함께하셨네요. 수연님 저의 배경음악 감사합니다 하셨고 유니스님도 예, 장마 시즌 건강하게 행복한 월요일 걸어갑니다. 아멘. 왼손 공기다리님이 오셨어요. 50대 초반인데 인공관절 수술하고 수요일에 퇴원하거든요. 더운 여름이라 어떻게 재활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지 선배님들 조언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일단 움직이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면 많이 움직여서 조금 운동을 해줘야 되나요? 하나하나 지금 궁금하시고 또 걱정도 되고 여름이니까 모든 우리 그래왔잖아요. 닥치면 한다. 어쨌든 이 재활하시는 모든 과정에도 지혜를 달라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리브님, 천하는 폭우가 내렸다 그쳤다. 정말 장대비 소리 들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나이가 먹은 건지 빗소리가 좋아집니다. 일단 안에 있으면 좋더라고요. 내부에 있으면 비가 와도 또 그 나름대로 빗소리 들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밖에 나가거나 뭐 외부에 일이 있을 때는 비가 이제 좀 그만 이렇게. 근데 남부지방은 또 아닌 것 같네요. 예. 커피향기님 늦지막이 출첵 남기고요. 그래도 기팅하고 있었다고요. 은혜 가득한 찬양이 잔잔한 파도 물결 같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기도 제목입니다. 그 지인의 남편분이 담도암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서 어제 검사하고 내일 결과가 나오는데요. 암이 아니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범사의 감사님이 남기셨는데요.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차이님의 신청곡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장윤영이 부르고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실 거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났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운동의 열렬한 지지자였으며 에딘버러의 찰머스 기념 자유교회 목사였던 보나가 작사한 것입니다. 이 곡은 양떼를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절망 가운데 지냈던 사람의 곤고한 상태와 그때 그에게 들려온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과정을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시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성경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으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 양떼를 떠나 길 잃어버린 양처럼 스스로 파멸에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손길이 없다면 영영 미아 신세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찬송,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났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찬 감사 목소리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나를 회복시키시고

0: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0: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1: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0: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0: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21일 화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 나만을 위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집착하며 주변 사람들을 조화와 협력의 대상이 아닌 경쟁자로 여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성공이나 권력이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인생에 주신 푯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저하고 머뭇거렸던 일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엘리사가 밭을 갈다 엘리야의 부름을 듣고 즉시 따랐던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내 생각에 매여 머뭇거리거나 이해득실을 계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기쁘게 받게 하소서. 물질에 대한 염려나 명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가게 하소서.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고난과 광야의 시간들을 그저 피하고 싶은 불행으로만 여겼습니다. 척박한 환경을 통해 훈련시키면서 제자 삼으시려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게 하소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소서. 은혜의 자리를 너무 쉽게 떠나

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허물을 용서하소서. 모세가 떠난 후에도 회막을 지키며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처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봉사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항상 열심과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성동구 금호동 아름다운 충일교회 황인돈 목사였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선이 부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히스윌의 찬양, 내 구주 예수를. 향기로운 나무가 전합니다. 찬송가 419장, 구주여 광풍이 일어.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35편을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35편.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창과 탄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목숨 노리는 자들을 부끄러워 무색해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도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흩으시고

하고 주님의 천사에게서 쫓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어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해주십시오. 몰래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며 이유 없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저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주님,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한 일을 캐묻는구나.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 내 영혼을 이토록 외롭게 하다니.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굵은 배옷을 걸치고 나를 낮추어 금식하며 기도했건만, 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친구나 친척에게 하듯이 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모친상을 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몸을 굽혀서 애도하였다. 그러나 정작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기뻐 떠들고 폭력배들이 내 주위에 모여서는 순식간에 나를 치고 쉴 새 없이 나를 찢었다. 장애자를 조롱하는 망령된 자와 같이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나를 보고 이를 갈았다.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저 사자들에게서 지켜주십시오.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거짓말쟁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평화에 대해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거짓말로 모해합니다.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하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 하고 위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보셨으니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멀리 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분발하여 일어나셔서 재판을 여시고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이겼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고소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드디어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지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저 사람들은 다 함께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말 것이다. 나를 보고서 우쭐대는 저 사람들은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받은 무죄 판결을 기뻐하는 자들은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쉬지 않고 주님은 위대하시다, 그를 섬기는 사람에게 기꺼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 혀로 주님의 의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낭독 시편 35편 성우 손종하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한소리 중창단이 부릅니다.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이 전하는 찬송가 411장 아 내 맘속에 이어서 에필로그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0: 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입니다.
1: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 이미 시무에서 은퇴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며 일평생을 말씀 따라 걸어온 어른들이 한참 믿음을 고민하고 수고와 봉사에 마음 아파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고 있을 때 그때 어깨를 다독거려주며 힘내요 라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라고. 때로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이 일어나지만 말씀으로 견고하라고. 그러면서 시무가 마쳐지도록까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마음의 푸근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남은 인생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렇게 견고하게 붙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견고하다는 말은 굳고 단단한 것을 말합니다. 또 사상이나 의지 따위가 동요됨이 없이 확고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견고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 견고하신 분을 증명해주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굴을 복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마음을 지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신 예수님을 봅니다. 빌라도와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수없이 많은 무리들로 둘러싸이신 예수님의 그 묵묵히 지켜내셨던 거룩한 자리, 그것이 바로 견고함으로 승리를 얻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해주시는 자리임을 압니다. 우리는 이 아름답고 소중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견고함을 말할 때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견고함을 삶에서 쟁취해야 합니다. 이 견고함을 통해 우리는 승리를 얻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무엇으로 승리를 얻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돈과 사람들의 권력이 아닙니다.

재능과 은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습니다. 이것을 기억함이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승리의 근원이 바로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장래가 주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지만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망이 이긴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가만 보고 계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랑과 공평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영원하신 이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우리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미하며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경배합니다. 곧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런 같은 성도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끝까지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견고해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음에 주님 말씀이 가득 차서 그 말씀이 철철 흘러넘쳐 흐름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동네가, 지역이, 나라가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물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고 하죠. 흔들리는 것은 인간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흔들거림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 군데 집중하지 못하고 한눈 파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일은 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참견하고 훈수두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악을 저지르고 말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 앞에서 그러했습니다. 마음은 원이었는데 견물 생심이었던 거죠. 제자 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제자가 되기로 했지만 그가 추구하고 마음에 든 생각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깁니다. 급기야 그의 생애를 끊게 되는 불행을 맛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소신을 갖고 일을 했어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로 그 길을 고친 바울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알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두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그의 삶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바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저기 기웃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아름답게 매진하고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견고함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됨으로 얻게 되는 자존감입니다. 이것은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역은 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 또한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사역이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기에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런 섬김과 헌신과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바르게 세우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알았기에 그가 가진 모든 지식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배설물을 품에 품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업장과 어디에서든

0: 화장실 청소, 쓰레기통 정리,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 직장에서 더 많이 수고하는 분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 때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분들을 배려하고 그분들을 인정해 주는 것 등 이것이 우리 사회를, 우리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따뜻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편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지요. 신기한 것은 교회를 한 번 두 번 빠지면 계속해서 빠질 일이 생깁니다.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 한 번 두 번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발을 디디게 되고 꾸준히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주님 안에 여전히 붙어 계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머물러 계십시오. 그런 공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세워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함께 더불어 같이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오늘 다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세상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으로 파송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오늘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였습니다. 민호기의 찬양,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다시가 부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 전하는 찬송가 13장, 영원한 하늘나라, 들으면서 7월 21일 화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KBS
1: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회복을 위한 7.14 연합기도대성회가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를 이루신다며 기도는 개인의 변화를 넘어 민족과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대표 이인호 목사는 부흥은 교회들이 연합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국제개혁교회협의회 ICRC 총회가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가운데 총회 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ICRC 총회 준비위원회는 어제 서울 영등포구 남서울교회에서 출범 감사 예배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 세계 보수 개혁교회들의 연대를 이끌고 개혁주의 신앙을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ICRC는 전 세계 38개 개혁주의 교단이 참여하는 연합체로 4년마다 총회를 열어 선교와 신학교육, 구제와 봉사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전체 회원의 약 48%를 차지하는 최대 교단으로 예장 고신 최성훈 총회장이 이번 총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평생을 한국의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민주화와 노동운동을 지원했던 호주연합교회 존 브라운 선교사가 현지 시간 17일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한국명 변조훈 선교사는 1960년 한국에 파송돼 농촌 선교를 펼쳤으며 1964년부터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히브리어와 구약학을 가르쳤습니다. 변조훈 선교사는 영등포 산업선교회 실무자들의 재정을 호주교회를 통해 꾸준히 지원하는 등 오랜 시간 한국의 민주화와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지난 2001년 변조훈 선교사의 헌신에 감사하며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이 오는 23일 서울 종로구 별들의 집에서 원래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주최 측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진실을 향한 마음과 책임의 약속은 멈출 수 없다며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 모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주열이었습니다.
0: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정이 휘몰아칠 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입체적으로 만들고 윤택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한 곳으로 분노나 미움이나 증오로 휘몰아치게 되면요, 사람이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감정이 분노가 폭발할 때 한 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리더십이 필요한 그룹 회장님들이나 어떤 대표들은 특별히 감정이 휘몰아칠 때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그 회사 전체 운명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을 보면요, 지금 이 20장 전체를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서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폭풍처럼 휘몰아칩니다. 지금 이 20장 우리는 앞부분을 보고 있지만 뒷부분에 극한 감정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다윗을 향한 증오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될 자라고 지금 막 소리를 지를 정도이고요. 다윗은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처절함, 억울함 때문에 자기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요나단 왕자를 들러 나오게 해갖고 붙들고서 막 통곡을 하고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증오심과 친구에 대한 사랑, 이 둘 사이에서 요나단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지금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속에서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 요나단이잖아요. 곧 요나단은 제거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다윗의 등장 자체가, 존재 자체가, 정말 요나단은 다윗이 죽은 거 한 걸음이 아니라 자기가 곧 며칠 있으면 죽게 될 운명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완벽하게 이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통찰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역사에 가장 위대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위대한 인물로 길이 기억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요나단이 가능했다면 우리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단의 그 감정 컨트롤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초대하라. 여러분, 사건이, 사람이, 인간이 내 감정을 빠치게 할 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어떤 말이 함부로 막 나오려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를 주관하고 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심각한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상황은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어 그 얘기를 대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뭐 이렇게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사울왕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너와 내 나라, 요나단을 좀 왕으로 임명하려는 거예요. 그 든든히 못 선다. 다윗은 반드시 제거가 된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잔이라 한지라.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 그 달의 둘째 날에 먹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지금 요나단 상황이 어때요? 너무 아버지가 격분해가지고 패역무도한 자식이라고 하고 창으로 던져서 왕자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옹호해요. 그가 죽어야 자기가 왕이 되고 나라가 든든히 설 텐데 요나단이 자기의 친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친구와 아버지 사이에서, 그리고 자신의 운명과 다윗의 운명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럼 이 정도까지 힘든 상황에 몰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아버지 편 들어야 되고 당연히 내가 왕이 돼야

가지고 저거는 친구이지만 제거해야죠. 그런 생각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내 체면, 내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강요하고 내 감정이 복받쳐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 사람들 때문에 세계 역사 속에는 수십만 명들이 죽임을 당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의 이 격분 이대로 만약에 요나단이 반응을 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다윗의 진영과 사울 왕의 진영이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참혹한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이 감정의 컨트롤이 중요한 시점이죠. 요나단은 놀랍게 이 양가 감정이잖아요.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내 운명과 다윗의 운명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냐, 사울 왕 자기의 나라가 임할 거냐, 내 나라가 임할 거냐, 이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범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안 떠오르거든요. 너무 현실적인 문제가 중차대 하잖아요. 자기 왕조가 멸망당하느냐, 아니면 정말 다윗의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이 모든 상황에 갑자기 개입을 시킵니다. 요나단이. 내 감정도 아니고 다윗의 감정도 아니고 아버지의 감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리시지 하고 하나님을 갑자기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나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끌어오지 말라 하고, 예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누구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막 부부가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친구 사이가 막 힘들어져요. 회사에서 뭐 할 때 막 화를 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내 사이에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흔히 여러분 세상의 심리학 상담사들은 감정이 복받칠 때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과거를 돌아봐라. 과거에 너가 어렸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당했는지 뭐 그거를 경험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요. 근본의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인간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쉽게 한쪽으로 쏠려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는요, 사울 왕에게 확 쏠려가든지 아니면 다윗의 편을 들든지 둘 중에 하나에 이렇게 쓸려갈 수가 있는데, 요나단은 누구를 개입시켜요? 말마다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다스려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라도요, 하나님 없으면요 이 감정 앞에서요 자기 통제력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복받쳐 올라오면요 욱하고 안 해야 될 말 하고야 안 되니까요, 여러 번 당하면 이제 절대로 안 해야지. 안 돼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고 거룩하시고 위엄 있으신 그분 앞에 서 있을 때만 통제력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일을 망치는 것이 감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행동의 실수, 말의 실수 수없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아버지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그리고 다윗과 자신의 운명 사이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이거 주관하고 계시죠? 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죠? 내 억울함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 제 감정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분 요나단이 얼마나 이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이걸 이길 수 있는지 얼마나 간절히 고백하는지 20장 2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게 요나단이 위대한 이유예요. 감정이 평안한 이유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그럼 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슬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손해보고 죽는 것을 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원수와 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면 그게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재판장이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이 한마디 앞에서요 감정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여러분, 이 요나단의 고백은요 믿음 있는 모든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그 증오심이 불타서 달려드는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가로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세요. 너와 나 사이에 감정이 복받치고 휘몰아칠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대입하시고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와 나 사이 영원토록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앞세워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를 앞세우면요 다윗 죽일 수 있고 아버지에게 반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대입시킬 때 하나님을 초청할 때 어떤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하냐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을 보면 놀랍게도 인자하심의 주체가 두 가지가 연결돼서 나오는데 주체가 달라요. 요나단은 놀랍게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간의 인자함으로 연결시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러분, 요나단이 먼저 언급한 인자함은 뭐예요? 14절에서 누구 인자함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함을 내게 베풀어서. 먼저 요나단이 언급한 것은 그거예요. 애증이 교차하고 너무너무나 그 상황이 복잡하고 감정의 마음을 어디다 둘지를 모르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자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또 베푸는 호의를 말해요. 이건 거래가 아니고 계산이 아니고 언약보다 훨씬 먼저 있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지금 굉장히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잖아요. 사울왕도 계산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제거되어야만 내 아들이 왕이 되고 나의 왕조가 계속될 거다.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할 자니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윗도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고 지금 절망하고 있잖아요. 다윗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것이 너를 살릴 거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함이 다윗에게 어떻게 임해요? 요나단이 이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다윗을 대하니까 지금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요나단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당장에 끌어다가 죽여라 그래야 내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쓰지 않고 정치적인 입장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뭐예요? 다윗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함이 없었으면 다윗 너 죽었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너가 나를 대해야 돼. 네가 왕이 된 다음에 우리 집안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함을 생각해라. 너의 능력, 너의 인격, 너의 수준이 아니라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너 입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네가 산 것처럼 너도 나를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대해다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희망이죠.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인자함이 네 인자함이 되게 하라.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요나단이 얼마나 중요한 그 인자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세상의 희망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지금 다윗이 살 수 있는 길이고 나중에 요나단의 삶이 헛되지 않고 그 집안이 끊어지지 않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의 인자함으로 끌어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세대가 됐어요. 나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내가 억울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인자함을 구하는 사람이 자기 주위 이웃에게,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에게, 내 원수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허용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인자함으로 그에게 인자함을 베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요. 이게 세상의 비극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내 속으로 끌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함이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멈추지 않고 내 인자함이 되게 해야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긍휼히

책임을 받고 영원토록 내 안에 머물고 이끌어져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홍,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 인자하심 뭐예요? 너를 뭐 한다고요?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나를 어떻게 인도했냐면 하나님이 날 용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도 용납하고 길이 참는 나의 인자함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함을 맛보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함을 내게 머물게 하지 않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내게 머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인자함을, 내 인자함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내게 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준엄하게 심판한 것처럼 나도 심판을 받게 돼요. 그 내용이 로마서 11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러분, 다윗 세계 요나단의 한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고 내 인자함으로 우리 집안에 선을 행해달라는 거니. 근데 만약에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요나단이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다윗을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함을 자기에게 머물게 해서 끝까지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준엄함이 임해서 다윗도 찍히는 바 되고 다른 왕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인자함, 자기의 인자함으로 머물게 했어요. 통치 내 요나단의 이 놀라운 믿음과 사랑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요나단의 이 인자의 법칙,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변화시키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는 모든 순간에 다윗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목동이었고 장수였던 다윗이 사람을 대할 때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여기 은총이 헤세드, 인자를 베풀리라. 여기 잘 보시면요, 이래요.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께 배운 거예요. 요나단과 언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자, 한 측면 인간적인 인자함이 지금 다윗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죠? 왕이 됐고 다 평정을 했는데 지금 인자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9장 3절에 보면 그 다윗의 인자함은 하나님의 인자함 때문에 가능하다는 고백을 해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누구의 인자함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를 베풀려고 한다.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면 아까 요나단이 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날 용서하고 내 인자함으로 내 집안에 은총을 베풀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요나단에게 배운 걸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기 안에 머물게 하니까 다윗의 왕조가 영원토록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함을 나만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함이 임해요. 그 준엄함이 뭐예요? 사울왕처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정이 휘몰아칠 때 하나님의 인자함이 나를 구원했고 그 인자함이 나의 인자함이 되게 해야 돼요. 미움의 감정이 휘몰아칠 상황에서 하나님을 초청했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뽑을세 벌거벗기고 옷을 나누어 제비뽑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아버지의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 이유는 이 기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준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감정이 휘몰아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머물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인자함으로 다른 삶을 대하시면 놀랍고 위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전환하라입니다. 자, 이 세 번째가 왜 중요하냐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게 머물게 하더라도 내 운명은 어떻게 돼요? 다윗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현실적인 고통이 너무 크잖아요. 너무 비참하고 억울하잖아요. 요나단 정말 용사 중에 용사였어요. 요나단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왕

아름다운 왕은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다윗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인품이고 믿음이고 능력이고 신분도 그렇고요. 근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함이 현실 세계 속에서 나를 지워버리는데, 내 정적에게는 기회가 되고 나는 사라지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요나단이. 여러분, 그 요나단이 극복한 방법이 바로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고 자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갔냐면요,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사랑, 자기의 생명과 다윗의 생명이. 그런데 이 둘은 분명히 양립할 수 없어요. 다윗의 생명이 존재하면 요나단의 생명은 반드시 제거될 수밖에 없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해결책이 뭘까요? 그것은 다윗의 생명과 내 생명을 결탁시키는 거예요. 다윗의 생명이 곧 내 생명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랑이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면 자기의 생명을 그 다음 뭐예요?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사랑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요.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고통, 아픔, 절망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게 내가 사는 거, 그 사람이 죽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 가운데 사랑하면 그 사람이 아픈 것이 내가 더 아파요.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면 그의 생명과 내 생명이 결탁되어 있어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자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상대편과 내 생명이 결탁되어 있으니까요. 상대편이 잘 되는 게 내가 행복이니까요. 성대지 아니하며 감정 컨트롤이 가능해지네, 그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뭐요? 참으며. 지금 완전히 감정이 컨트롤 되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의 위대한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마하고 미움이, 증오심이 가득한 세상에 감정이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아쉽잖아요. 그래도 요나단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어쩌면 사랑이 요나단을 결과적으로 현실에서 지워나가는 것 같지만 더 위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요나단을 다윗과 하나가 되게 생명이 만들어요. 여러분, 다윗의 존재 자체는 요나단의 희생으로 가능한 거였어요. 다윗의 성공하는 순간순간은 전부 다 요나단의 지혜와 사랑과 충고와 숨결이 거기에 다 스며 있어요. 나중에 다윗의 모든 행적들을 보면요, 다윗이 상당히 성질이 급하고 그렇잖아요. 그 자기를 멸시했다고 해서 나발, 그날로 남자들 그 안에 있는 집안의 종들까지 다 죽이겠다고 할 정도로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보고 폭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단을 만나고 나서부터 다윗이 이게 컨트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해질수록 요나단의 희생은 고결해지고 있습니다. 원수를 자기 인생의 자랑거리로 바꾼 것이 요나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훌륭할수록 저는 계속 요나단 생각이 나요. 요나단의 인생의 열매가 누구예요? 다윗이. 여러분, 꼭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운 사람이, 내가 살려준 사람이, 내 제자가 세상을 위대하게 바꾸면 그 누구의 공로예요? 내 업적이에요. 맞습니까? 요나단의 행복은 다윗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어요. 요나단의 성공은 반드시 다윗이 성공해야 돼요. 만약에 다윗이 무너지고 망하면 요나단은 헛짓한 거예요, 그죠? 원수가 자기 인생의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원수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내 트로피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왜 원수를 내 실패의 상징으로 만드나요? 내 노량물이 되게 해야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실 친구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그 친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를 위해 죽으면서 수십 배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게 바로 요나단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나중에 예수님은요, 요나단의 친구를 향한, 원수가 된 친구를 향한 목숨을 거는 사랑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많은, 너희가 내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마 요나단을 생각하시면서 했을 것 같아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누구 생각 있겠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왜 친구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나단이 친구가 원수가 됐을 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나단을 예수님은 자기 친구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명한대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요나단의 이 놀라운 사랑을 유일한 새 계명으로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막 이걸 바꿔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었어요. 유일한 계명이에요. 다른 계명 아무리 잘 지켜도 바리새인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요나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다윗과 요나단을 만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달려갈래요? 누구 먼저 보고 싶어요? 예전에는 다윗이었죠.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이, 인류의 희망이, 인류의 유일한 계명이 요나단에서 완성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한재성 선교사님, 마찬가지로 자기 아내를 죽인 그 나라에, 자기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 나라에 몸이 회복되니까 다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또 오셨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김상수 선교사님 어때요? 자기 아내가 출산이 가까웠는데 인도네시아 병원에서 아무리 울부짖어도 간호사가 아무도 오지 않아서 결국은 병원 안에서 사산을 하는, 자기 아이를 죽게 한 그곳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아파서 안식년에 미국으로 갔는데 자기 딸을 죽인 그곳,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 때문에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 여러분 우리는 내 감정이 휘몰아칠 때, 상황이 그럴 때 어쩔 수 없는 건 우리 인간이지만 그때 꼭 요나단의 방법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 아멘?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내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안에 영원토록 머물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준엄함에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희망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그의 생명과 내 생명을 결탁시키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그에게 있고 그의 성공이, 내 원수의 성공이 내 열매가 되게 만들어라. 멋진 일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휘몰아치는 감정에서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대한 인생의 열매를 맺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자, 오늘은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런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면은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임했지? 왜 이런 일이 우리 아이에게 임했지?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우리 이렇게 가만히 문장 구절을 보면은 여기 주어가 뭐죠?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어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묵상했지만 예수님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말라고 한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오면 일이 주어로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왜 이 문제가? 왜 이 일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질문을 바꾸게 해요. 주어를 바꿔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패턴에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 질문으로 모든 문제를 대응한다면 문제가 올 때마다 일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목적어인 왜 나에게? 왜 내 자녀에게? 그런데 성경이 던져주는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이유가 있다는 것은 그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사야가 제2의 창세기냐면 창세기는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Reason, 모든 오리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배경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를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동시에 거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은 바로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 3장을 볼게요. 3장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매일 성경의 주제를 보면은 왼쪽을 한번 봐볼까요? 매일 성경 왼쪽의 제목이 뭐죠? 멸망을 자초하는 예루살렘. 즉 멸망의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예고는 갑자기 온 게 아니었어요. 자,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먼저 망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해요. 즉 갭이 130년이에요. 즉 13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줬어요. 너희도 잘못하면, 너희도 나를 떠나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거야. 그런데 야도 톱으로 썰어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교회를 나가기 때문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내가 교회에 나가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설마 이방인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까? 이것이 그들의 반론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교회에 나오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설마 이런 일이 내 안에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이런 보호막에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여기서 멈추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오리진이라고는 하나님이라고는 분이 있고 동시에 우리의 허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어그레해 보시는 거예요. 먼저 물론 우리가 모든 걸 다 이유를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왜 다 이유가 있는지, 그들은 멸망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에치 카르라고 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의 요 얘기도 한번 등장해 볼게요.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거기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망한 것은 갑자기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었을 때 거기 인과관계가 있었어요. 우리가 한 짓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몰려올 때 이길 힘이 없었잖아요. 모든 것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자,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인데 목장에서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마다 주보에 여러분 요약이 있죠. 이번에 좀 블랭크 가로를 열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뭘까요? 뭐와 뭐를 의지했기 때문에. 뭘까요? 예, 가짜와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0: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의 인과관계 뭐냐? 왜 무너졌냐? 가짜와 사람, 첫 번째 가짜입니다. 1절과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1: 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실
0: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의지하는 거래요. 의지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지란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분 기버를 잊어버리고 기프트 붙잡는 아이들과 똑같아요. 제가 늘 하는 대화 여러분 예화 중에 하나 매일마다 저는 이 예화가 잊혀지잖아요. 제가 아이한테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주면서 그 아이가 6살 때였는데 그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한 입만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놈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물론 아빠의 한 입이 크다는 걸 얘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먹어보자. 아빠 한 입만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얄미워가지고 아이를 그 먹은 다음에 제가 슈퍼에 들어가서 제가 큰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애 옆에서 제가 혼자 다 먹었어요.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거를 본 다음에 애나 아빠나 똑같다.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에게 제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기프트를 보지 말고 이거를 누가 줬냐를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의지예요. 의지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보다 내 손에 있는 것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이게 다 내 거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그걸 없애시겠대요. 실제로 그들은 성 안에서 물과 빵이 없어서 굶어 죽고 인육을 먹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적용되고 실현돼요. 보십시오. 또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 예언자 이건 뭐죠? 한 카테고리를 묶은 게 국가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부패해요. 이 사람들이 재판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재판하고 용사와 군인들도 마찬가지가 돼요. 그리고 점쟁이와 장로를 한 카테고리로 묶어요. 장로는 당시에 존경받는 어른인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점쟁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50부장 귀족 군 고문관 한 카테고리 이 사람들도 역시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말씀이 사라진 자가 되었고 결국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장애로 온 도시가 덮였음을 내가 그걸 다 없앨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실상이 아니었어요. 허상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가짜였음을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즘은 LED로 우리 교회도 이제 LED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LED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LED가 없었을 때 이전에 뭘 했죠? OHP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OHP 여기다가 필름을 여기다 쓴 걸 올리면은 저게 투사가 돼가지고 화면에 비춰진 거예요. 근데 이걸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오버헤드 프로젝션. 오버헤드라는 건 머리 너머로 빛이 가서 프로젝트, 투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춰진 게 허상이고 진짜는 필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하지만 어느 날 다 두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의 정욕의 에너지라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젊었을 때도 그 젊은 시간을 정욕에 붙잡히면은 이 순전한 에너지가 다 무너지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정욕의 에너지에 넘기면 가정도 옆에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기에 그래서 사람과의 교제하면서도 그 사람은 질투의 에너지가 이런 명예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명예의 힘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목사들이 무너지고 있는 건 여러분 보시잖아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권력의 힘, 인기의 힘, 집착의 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주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실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6절, 7절 봐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한 사람이 제 집안의 한 식구를 붙잡고 너는 옷이라도 걸쳤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다오 이 폐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다오 하고 부탁을 하여도 바로 그날에 그가 큰 소리로 부르시자
0: 자 뭐라고 부르시죠? 내게는 묘하니 없어 나의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다 나를 이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장면 같지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준비 안 된 선지자들

0: 준비 안 된 지도자들로 위해서 옷 한 벌만 있으면 지도자로 세웠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 백성이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누굴 의지하게 되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도 소중해요. 사람은 사랑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만져줘야 되고 그를 이해해줘야 돼요. 그러나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면 사람 때문에 시험됩니다. 어찌 보면 이 관계를 잘 성립하는 건데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는 이 가짜와 사람을 의지한 결과로 무너지기 시작하죠. A.W. 토저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몇 번 여러분 소개했는데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껍지 않은데 책을 볼 때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드러내요. 나는 교회 다니지만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책을 읽다가 몇 번 돕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진짜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이 사이에서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문장의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진짜는 주님의 일이 아닌 주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며.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는요 주님의 일하느라고 어려워져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필히 약한 게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이하 초원직이 목자들이 다 묵상을 하고 교사들이 묵상하는 이유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일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가짜가 됩니다. 진짜는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가짜는 유한한 것을 영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가짜래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이건 진짜 가짜라는 단어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자녀에 함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물질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사용하는 것만이 내 것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물질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물질이 나를 보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것을 영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주 정의가 분명하죠. 어렵지만 본질 정의는 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들은 첫 번째 가짜와 사람을 더 의지했고요. 두 번째 이들이 무너진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4절 5절 한번 볼게요. 4절 5절 내가 시작
1: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0: 자, 여기 동그라미 철부지와 어린 것들은요 나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어린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책임도 지지 않고 감정적이고 격동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자를 그 그림을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자가 결국 백성을 다스리게 되니까 그런 왕들이 다스리게 되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지도자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백성이 서로 억누르게 되고 그 다음 구절에요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이웃이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지도자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른들의 지혜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른들의 지혜를 젊은 사람은 듣질 않아요. 이게 무너지는 이유였어요. 또 다른 마지막에는요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는 이 천한 자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말씀을 옵수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수준은 목회자의 수준 같지만 성도의 수준이 목사의 수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면의 질서 여러분 아시죠? 내면 세계와 영적 성장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이분은 7개를 범했던 분이에요.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1년의 쉼을 가지면서 그가 쓴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글을 썼어요. 영적인 내면 세계가 당신의 외적인 삶을 다스리게 됩니다. 내면이 무너지면 외적인 성공도 필히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질서의 힘이래요. 내면에 질서의 힘이 없으면 근육이 없으면 외부의 성공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때 하는 게 노라고 거절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증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떠죠?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쓴 용어가 뭐죠? 싱크홀 심틈입니다. 싱크홀 현상. 여러분

아시죠? 싱크홀. 우리나라도 싱크홀이 많습니다. 무조건 도로 만들고 지하도 만들다 보니까 밑에가 어떻는지 모르는 거예요. 수분을 다 끌어들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기 차가 빠지고 버스가 빠지고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그냥 사상이 아니라 죽어요. 싱크홀은 뭐냐면 평상시에 모르는데 푹 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면의 질서를 무시하고 바깥으로만 계속 다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건 소중합니다. 그러나 일하면서 늘 우리의 내면을 살펴야 돼. 이게 묵상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숙제 내주는 것처럼 자꾸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묵상을 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 무너집니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예언이에요. 여러분을 절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면 일하다가 무너지고 관계하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망한 건 갑자기 뜬금없이 우연히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바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봐보시죠. 자, 8절의 동그라미가 드디어입니다. 마치 주님이 기다린 거예요. 봐라, 이겁니다. 어느 성경에 behold, 보라.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가 쓰러진다. 목사님, 저는 끄떡 없어요. 여러분, 어느 분이 스스로를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걱정 없습니다. 아니에요. 마침내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갔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돼지 피로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랬냐? 그들이 뿌렸던 말과 행동이 결국 주님을 대항하는 것이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렬하게 이 고백하고 고발했던 것들이 바로 했던 분들이 선지합니다. 너희들은 그러했다. 너희들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뿌렸던 것입니다. 결국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안색은 늘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데도 늘 쫓기니까, 이게 이 일이 전부인 줄 아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아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안색은 죄를 고발해요. 더 나가서 그들은 소돔같이 자기의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세상 사람들도 다 죄를 짓는데 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들에게 화가 미칠 건데 그들은 다 같이 요 문장이에요.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 재앙을 불러들인 이유가 누구죠?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제가 마무리해 볼게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기분 나쁘게 불쾌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8월 말까지 어차피 말씀을 심판 메시지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원리가 되면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게 돼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천재의 지도의 저자가 말한 다 이유가 있다.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모든 것은 존재의 이유가 있다 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한 시대가 꽃을 피고 놀라운 천재들이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한 말과 행동이 그 마을을, 도시를 감싸면서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역사를 꿰뚫는 위인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그때는 어땠는가를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 이유가 있다는 말에는 먼저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주어 찾기예요. 이 일이 나에게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견딜 힘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는가? 이걸로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요. 왜 이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 라고 하는 것은 해답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으면 풀이를 해석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때 자녀는 왜 이 일이 나에게? Why me? 라고 할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이 일을 주셨을까?
라는 질문으로 접근하게

0: 돼요. 이것이 영적 합의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때 물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침묵하실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를 하나님으로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일을 주신 게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감사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지만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일을 기꺼이, 이 일을 충분히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오기 시작해요. 이게 주어찾기입니다. 주어찾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어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주어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예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봐야 되는 것은, 혹이나 나에게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가짜와 사람, 영적 질서가 무너진 것은 무엇이었냐를 물어봐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이득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울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으로 잘못 뿌렸던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인지하고 돌아설 수 있어요. 이걸 가르쳐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성숙한 자녀만이 할 수 있어요. 어린 자녀는 회개 못합니다.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나 아이가 성숙하면서 자기가 잘못된 말을 하고 행동을 했던 것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Why me?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Why not me? 왜 나라고 이런 일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일로 하나님을 떠났던 내 말과 행동을 반추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유익을 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사야를 보는 큰 플랙, 이 스트럭처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보세요. 매일마다 그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 삶에서 때로 주님을 멀리했던, 아프게 했던 말과 행동이 있다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이유를 찾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를 부단히 묻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때로 어려울 때 무의식 중에 뿌려놓았던 말과 행동들, 선한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한, 구원은 전적인 은혜지만 여러분이 뿌렸던 선한 말, 선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여지껏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남은 7개월도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422-4313번입니다.
2: CBS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하루입니다. 삼봉교회 이상감 목사입니다. 최근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이 치열한 것을 봅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을 말한 신학자를 이단

0: 단으로 결정하는 일이 한 교단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단으로 정주하기 전에 과학에 있어서는 주의 깊은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존 스토트나 알리스터 맥그라스 등 수많은 신학자들은 유신론적 진화론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저는 과학을 신학의 렌즈로 재단하는 것에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서적이 아닙니다.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을 말합니다. 성경은 오실 메시아와 오심 메시아를 계속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중심 메시지로 전합니다. 그러므로 최근에 성경과 과학의 판단 기준을 신학으로 계속해서 잡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분명 창조론을 믿습니다. 지구의 각종 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시니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사인데 창세기 1장 1절 창조를 뜻하는 바라와 달리 이미 창조된 재료로 더 나은 물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재료나 기초 위에 형태를 부여하고 다듬고 목적에 맞게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인간을 만들 것을 계획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들고라고 할 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연의 산물이나 진화의 산물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 창조적 능력을 가진 존재,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모호미한 신학 논쟁보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감 목사입니다.
1: CBS
2: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3: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4: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5: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늘 성서를 가까이 두고 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성서를 읽는 방식이 조금 특별했다죠. 읽고 싶은 곳을 직접 펼치는 게 아니라 바람이 넘겨준 페이지부터 읽었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라는 믿음. 내가 계획한 길보다 주께서 열어주시는 뜻밖의 페이지가 더 큰 은혜가 될 거라는 믿음으로 화요일 아침 문을 열겠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성도여 다 함께 All hail the power 주 예수 이름 높여 새벽 기도 갈 땐 비가 많이 왔는데 이제는 그쳤어요. 꽃다무님 뒷자리 9734 숙면을 취하지 못해 피곤한 몸으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버스 의자에 몸을 기대고 가게로 가는 출근길 비까지 많이 내리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작은 일에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버스에서 자리를 잡으셨군요. 제주 스노우맨님, 농부에게 비가 오는 건 최고의 선물입니다만 너무 과한 선물은 부담스러워요. 사양하고 싶다고. 그러게 말입니다. 비도 햇빛도 적당하면 참 좋은데 생각해보면 세상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적당하고 무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CBS 레인보우 앱 게시판에서 받고요.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쓰시거나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아, 장마철이라서 머리가 젖고

바짓단이 축축해지고 습하고 눅눅한 불편함이 동반되지만 그래도 이 비 덕분에 메말랐던 마음이 충분히 적셔지는 느낌이에요. Take my life and let it be. 나의 생명 드리니.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결승 무대에선 스페인 축구선수 마크 쿠쿠렐라는 실력 못지않게 풍성한 곱슬머리로 유명합니다. 어린 시절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아이들 틈에서 어머니가 한눈에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고 합니다.

때로는 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는 머리를 자르지 않았죠. 대신 머리카락 때문에 뛰지 못했다는 핑계를 남기지 않으려고 남들보다 몇 걸음 더 뛰었습니다. 약점이 될 수 있는 조건을 포기하는 대신 압도적인 성실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실함과 검증된 실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오늘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 흘린 눈물의 씨앗듯이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쿠쿠렐라의 헤어스타일.

휴대전화 뒷자리 0688 불황 속 자영업자의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이른 아침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을 때면 잠시나마 평온함이 찾아오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좋아요. 2269번으로 문자 주신 분, 오늘 오후 4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에 함께하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고요한 아침 늘 감사합니다. 9964 입원 수술 중환자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고 오늘 9일째 퇴원까지 왔어요. 매일매일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많이 힘들었지만 잘 견뎌준 나에게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지만 지금 이 곡이 흐르는 동안은 우리가 같은 천국을 잠시나마 맛본 것 같습니다. 천국 스피커가 있다면 이 노래가 지금 흐르고 있지 않을까. 8870 뒷자리 쓰시는 분의 신청곡으로 들었어요. 안드레아 보첼리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 화요일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교 고려 용접봉 그린 KR 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 3000.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6306번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날마다 매일 아침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항상 이 방송을 듣는 강보라 자매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신청곡을 남깁니다. 70살 되어서 난생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경기도 용인에서 참여하신 영광입니다. 난생 처음 참여하신 프로가 우리 프로그램. 예, 제가 2부 첫 곡으로 준비할게요. 2부를 저를 잘 따라오셔야 하는데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 있거든요. 라디오로는 우선 못 듣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놓으셨을까요? 레인보우 앱에서 들을 수 있는 조이포유 채널에서 제가 6306님 신청곡 2부 첫 곡으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6: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0: 박성태의 뉴스 쇼.
1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4일간 예비경선을 진행합니다. 어제 열린 합동연설에서는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 날선 공방이 오기도 했는데요. 안개 속 전당대회 판세, 정치구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시선으로 오늘 풀어봅니다. 예비경선의 생존자는 누가 될 것인지, 또 현안에 대한 분석 박지원 의원의 얘기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박성태의 뉴스쇼가 일부 개편이 됐죠. 1시간으로 더 확대된 뉴스연구소. 오늘은 김준일 평론가, 서용주 소장, 조태임 기자와 함께 여의도의 정치 현안 연구해보겠고요. 오늘도

새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경제 문제의 고민들을 해결해줄 금융치료사를 한번 모셨는데요.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하는 고란의 금융치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첫 주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고란 기자와 염블리 염승환 LS정권 이사와 함께 레버리지 ETF의 문제를 꼼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4: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은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맥연구소의 서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4: 네,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7: 네, 불꽃 튄 민주당 합동 연설회.
4: 예, 어제 민주당의 예비 경선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 예상대로 네. 불꽃이 튀었습니다.
7: 네, 어제 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첫 예비경선 합동연설회가 열렸는데 당대표 후보 5명과 최고위원 후보 14명이 모두 모였는데요. 이 당대표 후보 연설 주요 장면들 다 잠시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8: 지난 1년처럼 또다시 명청 대전 기사 제목을 보길 원하십니까? 사상 최대의 특보단을 임명한 당대표의 사당화를 다음 총선판에도 다시 허용하시겠습니까? 자기과시 폭탄 선언으로 합당 논의를 수렁에 빠뜨린 자기 정치로 과연 정교한 통합 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9: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화두로 뭐냐? 유능한 진보입니다. 개혁을 입에 살지만 실제 개혁이 아니라 동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권당은 평론가가 아닙니다. 결과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것을 당이 뒷받침하겠습니다.
10: 여러분, 정청래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2대1, 3대1로 때리면 맞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당원들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당원과 함께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여기까지 왔듯이 앞으로 당원과 함께 굳게 손잡고 가겠습니다.
4: 예. 쭉 세 주요 후보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김민석 전 총리는 자기 정치, 송영길 의원은 성과, 정청래 전 대표는 당원. 이게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7: 네, 맞습니다. 그 첫 연설회부터 이제 각 주자가 내세우는 메시지는 구도는 선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4: 예.
7: 김민석 후보는 이제 연설 시작부터 정청래 후보를 이제 사실상 정조준했다 볼 수 있어요. 앞으로 2년간 지난 1년처럼 다시 이제 명청대전이란 기사 제목을 보길 원하시냐, 명청대전을 끝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당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끝냈어야 할 검찰개혁을 굳이 전당대회 시기 넘기는 선사후당으로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하겠냐. 우리 보통 선당후사라고 하잖아요.
4: 예.
7: 근데 선사후당이라는 건 결국 개인의 이제 사익을 위해서 당을 또 뒤로 밀어놨다 이런 설명이고요. 그리고 말로만 친명이면 뭐 하느냐. 대통령 공격을 비호하고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조중동에 밑반찬을 주는 게 반명이고 분열주의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건 최근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 비판한 것을 두고서 정청래 후보가 이제 입장을 밝힌 게 없잖아요. 이걸
4: 예.
7: 이제 겨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이제 자신을 약자로 이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온갖 기득권으로 힘을 쓰던 당대표가 왜 갑자기 약자 행보를 하며 집단 폭행을 운운하느냐. 이렇게 공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청래 대 후보는 맞대응을 좀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연대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 범민주 진보 세력의 통합과 연대를 성사시키겠다. 그러니까 통합, 연대 이런 걸 좀 강조했다 볼 수 있고요.
4: 예.
7: 그리고 정치적 정통성도 강조를 했는데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또 보안수사권 폐지를 다시 이제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을 보였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주권, 1인 1표 도 이제 주요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 예.
7: 송영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좀 강조를 했어요. 송영길과 이재명은 함께해왔다. 정말 목숨 걸고 같은 세월을 걸어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화두는 유능한 진보다. 그러니까 개혁을 입에 달고 살지만 실제 동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집권당은 평론가가 아니라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다 하면서 이건 정청래 대표를 정청래 후보를 겨냥했다 볼 수 있죠. 그리고 고민정 후보는 개파 간 족부 논쟁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온 세상의 미래로 가는데 민주당은 지금 궁금해하지도 않는 내부 갈등만 하고 있다. 족부 논쟁 하지 말자. 멸치층은 퇴출시키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범희 후보는 전에도 이제 세대 교체론을 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제도 686은 아름답게 퇴장하고 청년들이 이제 민주당을 이끌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특히 이제 정청래 후보에 대한 비판이 좀 집중되긴 했습니다.
4: 예.
7: 네. 그리고 어제 당대표 후보들뿐 아니라 최고위원 후보들 연설에서도 이 구도, 개파 간 구도가 좀 드러났는데 친명계 후보들은 이제 정청래 후보의 그 당정 갈등, 자기 정치를 비판했고요. 또 친청계 후보들은 이 보안수사권 폐지, 검찰 사법, 언론개혁 이런 것들을 좀 앞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 예, 생일별로 투표하자. 이게 이제 친청 쪽 최고위원 후보들을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인데 세 명이 네. 있는데 이제 한민수, 최민희 그리고 이성윤
7: 네, 맞습니다.
4: 이건 세 명인데 두 명만 가니까 지금 이제 화면 유튜브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픽에 나오는데 생년월일, 그러니까 특히 월을 따라서 1월에서 4월에 나오신 분들은 최민희, 이성윤을 찍고
7: 네.
4: 5월, 8월은 어떻게 찍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찍으면 새 후보를 다 당선시킬 수 있다 이거죠?
7: 맞습니다. 최고위원 후보가 지금 14명이고 여기서 이제 예비경선에서 8명만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데 근데 당원 한 사람들 두 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를 전략적으로 잘 해야지 이제 개파의 후보들이 골고루 이제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4: 예.
7: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친청계를 중심으로 이 커뮤니티 안에서 저렇게 생일별로 이렇게 후보 조합을 이렇게 그 표로 나타내고 이렇게 우리 찍자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친명계에서 비판 나오는 게 정청래 후보가 계속 강조하는 게 1인 1표제, 당원 주권 얘기하는데 저렇게 되면 표의 왜곡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4: 예.
7: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비판하는 것이고 친청계에서는 이거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 전략을 짜는 건데 이걸 갖고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예전에도 짝짓기 투표 같은 건 있어왔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예. 민주당 예비경선이 오늘부터 사흘간 이루어지는데 결과는 그러면 23일 날 나오고.
7: 네. 맞습니다.
4: 당대표 후보는 3명으로 추려지는 거죠?
7: 네, 3명으로 추려지고 8명으로 최고위원으로
4: 네. 추려지고. 예, 이제 김준일, 서용주 평론가 분들과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한 명이 더 나오실 텐데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서용주 소장이 2명 몫을 하는 걸로.
5: 네, 1인 2역 잘합니다.
4: 예. 발언권은 꼭 2배를 주지는 않겠습니다. 밀도를 2배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전평 김준일 평론가는 어제 합동 연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6: 뭐 큰 틀에서 지금까지 흐름을 이제 이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청대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대통령과 당이 정부와 그러니까 청와대와 당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를 2기 때도 봐야 되느냐, 뭐 이거를 이제 김민석 후보가 강조를 했고 정청래 후보는 계속 이제 약자 프레임, 그래서 두드려 맞겠다 뭐 이걸로 가져왔는데 저는 김민석 후보의 발언에서 눈에 띄는 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다.
4: 예.
6: 라고 해서 신천지가 또 나왔어요.
4: 어.
6: 지난번에도 페이스북에다가 신천지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4: 예.
6: 이낙연식 사쿠라를 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 쪽하고 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 예.
6: 그래서 정확하게 그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 보면은 과거에 정청래 후보가 뭐 신천지 행사에 뭐 참여를 한 뭐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파묘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정치권에 뭐 신천지 행사에 참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전에 과거에 꽤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이제 신천지 행사라고 꼭 하지 않더라도
4: 예.
6: 신천지 쪽에서 주최를 하고 다른 행사로 포장을 하고 거기 정치인이 와서 뭐 덕담을 하거나 뭐 행진을 하거나 뭐 이런 행사가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신천지에 연루됐다라고 보기는 뭐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지만은
4: 예.
6: 기본적으로 컨셉을 그렇게 잡았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그게

0: 이제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게 당원들을 위장 가입시켜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정당 전당대회나 이런 당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 뭐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핵심적인 거잖아요. 통해교하고 신천지가.
1: 예.
0: 민주당 쪽에서도 약간 그런 프레임들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
1: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이 분위기를 풍기는 거네요. 그런데 김준일 평론가 보기에는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라는 거고.
0: 확실하게 뭔가를 딱 야무지게 김민석 후보가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1: 예.
0: 계속 신천지를 냄새를 풍기고 그리고 약간 그런 뭐 뭐라고 해야 돼 옛날에 참석했던 영상들이 막 뛰쳐나오고 뭐 이런 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지 전체적으로 전당대회에 그리고 이게 이제 일종의 또 하나는 이 이중당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겨냥한 걸 수도 있겠다.
1: 예.
0: 예를 들면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예를 들면 이중당적을 가진 분이 꽤 많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겨냥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렇게 좀 추론이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1: 예. 서영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일단 뭐 불이 붙었다. 그렇죠? 이제 사실 큰 화두는 명청대전이에요.
1: 예.
2: 사실 이제 새 후보 다섯 명이 얘기는 했으나 사실 전 총리를 지냈던 김민석 후보 입에서 명청대전 이제 끝내자라고 했던 것은 결국에는 정청래 후보가 결국에는 명청대전의 말하자면 주요 요인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당의 혼란을 초래하는 아이콘이야.
1: 예.
2: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끝내야겠어. 사실 굉장히 뼈아픈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선사후당 얘기도 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말로만 개혁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것들. 근데 이제 아까 신천지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이게 참 묘해요. 저는 전당대회가 신천지 쪽으로 안 흘렀으면 좋겠어요.
1: 예.
2: 왜 그러냐면 이게 민주당의 전당대회 자체가 명청대전까지는 뭐 이게 대통령에게 들이대는 어떤 집권 진보 진영 세력의 일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게 어떤 어느 정도 진압이 되면 되지 이 정도는 괜찮은데 신천지를 가면 참 이렇게 수준이 낮아지지 않을까.
1: 예.
2: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신천지하고 또 이게 연관성을 또 부인할 수 없는 게 신천지 행사관 영상들이 돌고 있고 최근에 일부 유튜브에서 JMS 정명석 교주와의 어떤 친인척 관계 이
1: 예.
2: 지류가 다 신천지 말하자면 그 유사 종교의 어떤 그 계보이 있는 그런 관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저는 확산이 그만됐으면 좋겠어요.
1: 예.
2: 차질 이중당적 정도는 좀 차단해야겠다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도 신천지 논란을 번지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1: 예.
2: 다만 주목을 하고 싶었던 것은 이게 정청래 후보가 언더독을 써도 너무 언더독을 쓴다. 예를 들면은 그 뭐죠 지지층 집토끼
1: 예.
2: 집토끼가 나가면 총선 불안해요라는 건데 코 집토끼를 인질로 잡고 지금 본인이 돼야만 총선을 이길 수 있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제 차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2020년도에 우리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한 날이 있죠.
1: 예.
2: 그때가 2018년 이해찬 대표 시절이에요. 그때 집토키론을 쓴 게 아니라 중도 외연확장을 썼었어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후보가 쓰는 집토키 코어론은 한참 틀려도 틀리는 조금은 단기적인 상술 정도로 이제 치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예, 지금 민주당 패널로 이제 서영수 소장 오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반청 입장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오늘 두 명 몫이니까 이제 친청 입장 쪽에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2: 친청 입장에서는
1: 예.
2: 사실상 정청래 후보는 억울할 거예요.
1: 예.
2: 본인은 이 1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이재명 정부를 이렇게 뒷받침했고 사실 예. 지방선거를 다른 사람보다 실패했다고 하지만 본인 생각에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1: 예.
2: 또 김민석 후보 자체는 선거진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연임 대표를 한단 말이야.
1: 예.
2: 이렇게 하면 정말 복창이 터지죠. 그래서 당원들밖에 믿을 게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 동정론을 펼치고 있을 수밖에 없다.
0: 제가 듣다 보니까
1: 정말 대단합니다. 애드립으로 불었는데 얘기가 또 돼요.
0: 아, 역시 서용주는 민주당의 괴베스구나. 어떤 거를 갖다 붙여도 다 설명할 수 있는 저 능력은 예. 정말 대단하다. 예.
1: 표정이 저는, 전혀 안 바뀌었어요.
2: 저는 충실하게 합니다.
1: 예, 역시 네. 양쪽 입장을 그렇지. 고루 서영주 소장으로부터 맥을 잘 잡아서 들었습니다.
0: 그 이 투표 전략 이거는 좀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짝이 홀한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짝수 년생은 이성윤,
1: 예.
0: 홀수 년생은 한미

0: 선수.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저 뭐죠? 최민희. 최민희를 고정으로 두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민희,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최고위원이 무조건 한 명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면 뭐 친명계 혹은 친석계 쪽에는 이제 서미화 최고위원 예. 후보가 좀 이렇게 같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최민희 의원이 서미화를 꺾고 무조건 올라가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나왔듯이 뭐 1월부터 4월생은 뭐 최민희, 이성윤, 5월에서 8월은 이성윤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만든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8명 중에 5명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1: 예. 그러니까 이제 23일 날 지금 14명에서 8명으로 컷오프가 예. 되고 거기서 이제 5명이 최고인이 되는 겁니다.
0: 예,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3-3-2로 지금 대략적으로 올라갈, 그러니까 예비 경선이 추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3명을 다 당선시키겠다.
1: 예.
0: 예.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득표율로 1, 2등 최고위원 중에 수석 최고위원과 2등은 포기하더라도 3, 4, 5등을 하더라도 3명을 올리겠다. 뭐 이런 전략이거든요.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예. 이런 식으로 그 최고위원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올려야 된다라는 게 꽤 있었는데 이 정도로 조직적인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자들이 예를 들면 만들어가지고 누구와 누구 조합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퍼나르는 건 있었는데
1: 예.
0: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생년월일까지 막 따져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절박하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당대표가 정청래 후보가 좀 힘든 거 아니냐. 라는 그쪽 지지층들의 어떤 그 절박함이 담겨 있으면은
1: 예.
0: 최고위원이라도 이거는 우리가 장악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좀 이견을 얘기를 한다든지 제어를 해야 된다. 저쪽에서 뭐 김민석이나 송영길 당대표가 된다라면은 이런 그 지지자들의 절박함이 좀 담겨 있다 여기에.
1: 진청계 지지자들의 절박함이 저런 전략으로 나왔다라는 건데 송영수 소장님은 이런 쪽을 많이 보셨습니까?
2: 저는 사실상 뭐 이거를 보고 나서 이런 이거를 지지층이 만들었다? 저는 지지층이 안 만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캠프에서 머리를 짜매야만 나올 수 있는 아주 신박한 기획이다. 근데 좀 하나 아쉬운 부분은 월별로 했으면 시도 좀 넣지.
1: 예?
2: 시는 안 넣더라고요.
1: 시요?
2: 예. 무슨 뭐 토정비결 보듯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조합을 했는데 친청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안전장치예요. 정청래 후보가 되지 않았을 때 다음 지도부에서 3명을 넣어놔야만 다음 친청계가 총선 공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
1: 예.
2: 굉장히 좀 본인들에게는 정치 생명을 건 그런 조합이다. 그냥 웃고 넘길 일은 아닌 것 같고 이와 비슷하게 지금 김민석 캠프 쪽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조합들은 이제 뿌리기 시작했어요. 송영길 캠프에서는 뿌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사실 1인 1표제에 대한 우리 당원 주권 했을 때는 이런 그 월별로 누구를 찍으라고 하는 것들은 민주당원들의 수준을 극격히 떨어뜨린 일입니다. 무시해도
1: 전략적이지만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라는
2: 아니 말씀이시군요. 국민들이 보기에
1: 네.
2: 민주당은 수준 이거밖에 안 돼? 1월부터 4월은 두 명 누구를 찍고 몇월부터 몇월까지 누구를 찍고 이걸 따라서 해야 돼? 그래서 따라서 해서 그래 당선이 되면 아이고 참 당신들도 이렇게 쯔쯔쯔 할 거 아닙니까?
1: 예.
2: 그래서 좀 이게 저는 그냥 말씀한 대로 캠프에서 고대 전략으로 나온 게 아니기를 바라는 그리고 이런 결과가 안 나오기를 바라는 그래야만 최소한 민주당 당원들의 수준이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중 이상이다 평가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예. 앞서 이제 8명으로 1차 컷오프가 되면 친청계는 저렇게 3명이 딱 있어서 표도 이제 친청계 지지자들은 뭐 1, 2번은 누구 2, 3 뭐 이렇게 나눠서 3명이 고루될 수 있게 하는 전략이잖아요. 근데 친명계는 5명이에요.
3: 네.
1: 그러면 아무래도 숫자가 분산돼서 이른바 친청계 최고위원에 비해서 불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3: 그래서 친명계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일단 예비 경선을 거친 뒤에 거기에 올라온 후보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뭐 전략을 짜든가 아직 지금으로서는 누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 예.
3: 친정에 사실 좀 심플한 면이 있는 거잖아요. 3명으로 적고 이런 전략을 짜도 먹힐 수 있는 건데 친명계 후보들이 지금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예비 경선을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주 소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보면
2: 네.
1: 이재명 대통령까지 전당대회 기탁금 인상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잖아요.
2: 네.
1: 이게 좀 특히 원외 청년 후보도 이렇게 내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지? 뭐 이런 취지였는데 오늘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가 기탁금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내려갈까요? 지금 이제 예비 경선만 최고위원 후보가 2000

0: 3만원입니다.
1: 네네네. 저는 솔직히 그 당의 청년들이 정치 입문할 때는요 실비만 받고 이 당에서 여러 가지 정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2: 예.
1: 회사 자체도요 신입사원 키울 때 수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거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에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뭐 청년이 뭐 미래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야죠.
2: 예.
1: 그러면 기탁금 자체를 수천만 원씩 내게 하는 것들은 좀 아닌 것 같고 청년에게는 특혜를 줘도 돼요. 나중에 키워서. 우리가 쓰면 되니까. 뭐 예를 들면 무슨 특정 뭐 장학생 이러잖아요.
2: 예.
1: 민주당 장학생을 키워서 이 정치권의 청년들을 영입하려고 하는 유인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4배를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이 4배 올린 사람들 찾아서 당에서 주의 줘야 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누가 올린지 알고 지금 하시는
1: 알고
2: 것 같은데.
1: 있습니다.
2: 네. 김진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어제 의견도 말씀드렸는데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바람직한 거는 조금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까지 확산되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고 대통령제에서 의견을 낼 수도 있다.
2: 예.
3: 그리고 이게 이제 과거의 당무개입이 논란은 뭐 저 청와대에서도 밝혔지만은 이게 당내 경선이 아니라 선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의견을 내거나 뭔가 원하는 사람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건데 대통령이 너무 사소한 것까지 다 의견을 내고 있는 거는 저는 조금 이제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다. 뭐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뭐 이제 만기 칠란 모든 거를 이제 관심이 있는 것도 알겠는데 계속 잡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도적으로 저는 솔직히 만든다고 보거든요. 이 잡음을. 그러니까 좀 더 선명한 메시지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논란도 일부러 만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2: 예.
3: 이제는 조금 이제 알겠어 이제 어떤 마음인지 대통령 마음이 알겠어 이제는 당원들과 국민들을 좀 믿고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예, 조금 그래도 되는 것과 바람직한 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다.
2: 법적이나 예. 이런 건 문제 없지만 바람직하진 않다라는 말씀이죠. 대통령이 이제 당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종종 많이 개진하는 건 좀 바람직하진 않다라는 얘기고.
1: 근데 예. 저는 이제 김진일 평론가의 말에 그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많이 당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현상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간섭하는 것들은 아니 의견을 내는 것들은 간섭처럼 보이거든요. 원래 잔소리가 좋은 건 아닙니다. 한마디씩 툭툭 제대로 얘기하는 것들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였거든요.
2: 예.
1: 근데 지금 잔소리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제가 봐서는 이 그 기타급 문제는 본인이 전 당대표 시절에 만들어놓은 민주당의 근간 자체가 왜 이렇게 무너졌지? 라는 시작점. 두 번째는 명청대전이라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기조. 그러니까 명청대전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미 이 선거에 암묵적으로 끼어 있는 겁니다.
2: 예.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8월 17일까지는 본인의 당에 대한 의견은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당원 당규에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끊임없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8월 17일 끝나면 당에 대한 입장은 내지 않을 것이다. 그가 바라는 쪽으로 그가 안정적인 민주당의 다음 지도부가 나온다면 더 이상 대통령이 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당의 상황이 예. 불안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부분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당원으로서.
2: 지금 뭐 두 분 말씀을 들으면 대통령이 당원으로서 당정청이 잘 조화를 이루려면 네. 저는 이런 입장이에요. 제 생각은 이런 후보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묵시적으로 종종 얘기하고 있다 이거네요.
1: 8월 17일까지 그럴 거야.
2: 조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4: 저 당내에서 얘기 들은 거는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의견을 많이 내는 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기타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이제 청년 정치인들의 허들을 낮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도입을 한 건데 이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 같다 이런
2: 예.
4: 얘기를 하고 기타급 관련해서 어제 몇몇 취재를 해봤는데 다들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그러니까 다들 이 과정이 좀 납득이 안 된다. 이런
2: 예.
4: 얘기를 하는데 그 일단 얘기 들은 게 이게 1인 1표제가 되면서 정말 선거에 돈이 많이 든다는 거. 그러니까 1인 1표제의 아이러니한 상황인 건데 문자를 쫙 다 보내면 한 번 보낸다 한 1,000만 원씩 든다고 해요.
2: 예.
4: 그러니까 1인 1표제가 되면서 늘어난 비용이 있다 보니 그걸 기계적으로 계산 계산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청년층의 배려는 사실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은 되는 상황입니다.
2: 예.
3: 근데 저는 그 조태임 기자가 말한 거에 반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민주당에서 얘기한 게

0: 이상해요. 1인 1표제하고 돈이 더 많이 드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예를 들면 대의원 15%,
1: 예.
0: 그리고 당원 55%, 그리고 여론조사 30%였거든요.
1: 어차피 권리당원에게는 다 갔다는 거죠.
0: 그때도 똑같이 갔어요. 문자를 보내고. 그럼 그때는 1인 1표제가 아니었을 때는, 그러니까 17대 1의 비중이 대의원한테 있을 때는 그러면은 권리당원한테 안 보냈나. 뭐 저는 이 논리는 되게 궁색하다.
1: 예.
0: 똑같이 보내야 돼요. 똑같이 문자도 보내야 되고 똑같이 전화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당원 숫자가 예전에 한 4년 전보다 110만 명에서 한 150만 명으로 한 40만 명 늘어났다. 그러면 이해는 가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당비도 또 열심히 받아요. 최소 1,000원 이상. 1,000원만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 내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1: 예.
0: 그러면 도대체 그 돈은 다 쌓아둬서 어디다 쓸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2: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이 이 돈독이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4배로 올리는 근거가 나중에 해명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후보 난립을 막겠다는 거예요. 후보 난립은 돈으로 막는 게 아니에요. 당에서 정량 정성평가를 할 수 있는 예. 기구를 만들어서 후보 난립을 막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1: 예.
2: 아니면 당원들한테 온라인 투표를 해도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탁금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건 변명일 뿐이고요. 말씀한 대로 55% 권리당원 15% 대의원이에요. 한 명한테 보내요 문자. 한 명이 등가성을 17표로 갖고 있을 뿐이지
1: 예.
2: 비용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돈 어디다 쓰려고 4배를 올렸냐 묻고 싶어요. 그래서 각종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보면 후보자들한테 기탁금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다 후보자들 빚입니다.
1: 예.
2: 그렇게 해서 돈 있는 사람만 정치하게 만드는 것들, 이거 좀 나중에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1: 예. 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계속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건태 의원이 하겠다고 나섰다가 나중에 취소하면서 한동훈 의원은 도망갔냐라고 얘기했고요. 또 어제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 방송에서 민주당의 전용규 의원이 나라도 해주고 싶은데 한동훈 의원이 나랑 하겠냐, 그래도 뭐 당대표 지낸 분인데 급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한동훈 의원이 받아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 화면에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예정돼 있는 내일 16시, 이제 어제 쓴 거니까 저게 이제 오늘이 됩니다. 시사저널TV에서 토론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전용규 의원이 그냥 방송 중에 빈말로 한 건데 저렇게 봤냐, 통보하듯이 한다 이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거는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누가 뭐, 잘못한 거예요? 누가 뭐.
0: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러니까
1: 예.
0: 한동훈 의원은 진중권 교수랑 대담을 오늘 오후 4시에 미리 잡아놨고
1: 예.
0: 전용기 의원이 YTN에 나와서 뭐 토론할 의사 있다라고 하니까 저렇게 오늘 오후 4시에 와라라고 한 거고, 전용기 의원은 아니 나 오늘 민주당에서 지금 토론이 있어, 당에서 의총에서 토론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왜 당신 맘대로 시간 장소 다 정해놓고 오라고 그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1: 예.
0: 전용기 의원이 뭐 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뭐 일부러 뭐 도망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 오늘 민주당에서 토론이 있는데 정청래 아니죠 죄송합니다. 저기 한동훈 의원이랑 어떻게 토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일부러 피했다라고 보진 않고 주목도가 높으니까 뭐 이제 도움이 되겠죠.
1: 예.
0: 뭐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냥 하면 좋겠어요. 하면 좋은데 따로 적절한 시기와 날짜를 잡아서 하면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너무 많은 각자의 주장만 있지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토론이 안 됐는데, 근데 먼저 민주당에서 조금 내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은 들고요.
1: 예. 예. 송영주 소장님은
2: 좀 한동훈 의원이 과해요. 너무 안달을 난 것처럼 보여요. 나 토론하고 싶어. 나 좀 어떻게 좀 같이 좀 나 끼워줘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1: 예.
2: 한두 번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보안수사권을 지적하기 위해서 토론하자 나와라 뭐 이렇게 해서 하면 한동훈 의원이 뭔가 보안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고 하고 여기에 대한 폐의를 하는데 민주당이 피하는구나 하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피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의원이 그냥 스토커가 돼서 막 쫓아다녀요. 토론해줘. 그렇게 돼버려서
1: 예.
2: 사실상 좀 이제는 그만 자중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진중권 교수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태 의원은 조금 정무적 판단이 미스였다.
1: 예.
2: 이게 굳이 뭐 민주당 내에서 한동훈 의원하고 토론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굳이 보안로 보안수사권 문제를 우리 당내에서 정리도 되기 전에 저기 밖에 있는 국민의힘 출신의 무소속 의원과 할 필요가 있겠냐.
1: 예.
2: 목줄 키워줄 필요가 없었는데 조금 판단 미스여서

0: 여기까지 저희가 쭉 다양하게 엮어서 짚어봤고요. 광고를 듣고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네, 계속해서 아이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흠 기자,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3: 네, 나도 2억 까먹었다.
0: 아, 2억을 까먹었습니까?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3: 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인데 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에 가만히 있었는데 2억 원은 홀랑 까먹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은 했어요. 이 발언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4: 누가 SK 하이닉스 투자로 2억 원을 벌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전치 사주에 해당하는 정도의 통증으로 내가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삼성전자를 약간 보유하고 있는데 2억 원의 평가이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제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2억 원을 벌었다고 해서 전치 사주에 중상을 입은 분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에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2억 원 홀랑 까먹고 말았습니다.
3: 네, 3전 주식 갖고 있었는데 2억 원 이제 그러니까 평가 이득 걷었었는데 레버리지 도입 이후에 그게 다 날라갔다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0: 예.
3: 이제 이걸 두고서는 개인 투자 손실을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한 발언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이제 국민의힘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이 정부가 성급하게 만든 제도 때문에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걸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는 거의 모든 지도부가 이 김용범 정책실장 비판의 각을 세웠는데 점정식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다. 신동호 최고위원은 김 실장을 그냥 두면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를 만들자고 할 것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0: 예.
3: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용범 실장 경질은 물론이고 이제 국정조사 추진까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김용범 실장 책임론 나오는 거는 저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이잖아요.
0: 예.
3: 지난 일요일에 김 실장이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거 상장 폐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미 투자 규모가 10조 원이 넘는다. 여기서 상장 폐지를 하면 오히려 더 큰 시장의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0: 예.
3: 대신 이제 최근에 발표한 보안 대책이 이제 시행되면은 좀 부작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했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적을 하는 게 김 실장이 문제를 일으키고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게 맞느냐. 이런
0: 예.
3: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어제도 국내 증시가 뭐 폭락 수준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죠.
3: 네, 어제 이제 외신들 분석을 보면 이제 최근 한국 주식 시장 변동성의 주 원인으로 요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 ETF를 꼽긴 하는데 어제 상황 꼭 요것만으로 다 설명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어제 주식 시장 코스피는 4.46% 급락하면서 6,500선까지 밀렸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4% 이제 떨어졌는데 어제 하락 이유 중 하나는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 AI가 그 AI 모델 키미 K3라는 걸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 이후로 이제 반도체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게 이제 저렴한 고성능 AI가 등장하면서 굳이 이제 HBM 같은 걸 안 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0: 예.
3: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위축되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급락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과 이란과 이제 군사 충돌 우려랑 뭐 국제 유가 상승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어제 좀 급락한 것으로 이제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0: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2부에서 또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김준일 평론가,
5: 네.
0: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삼성전자로 2억 원을 벌었다가 다시 혼란 까먹었다고 본인 표현입니다. 하네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5: 그러니까 이게 이제 ETF 단일 종목 ETF에 투자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0: 예.
5: 그냥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다시 원금이 됐다 뭐 이 얘기잖아요. 일단 2억 원을 벌리게 삼성전자가 오늘 어제 기준으로 25만 원 정도 됐고요.
0: 예.
5: 최고점 찍었을 때 38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0: 2억 원을 벌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25만 원 정도에 뭐 20만 원, 25만 원 정도에 들어가셨는데 38만 원 찍었을 때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주식 투자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 몇억 원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 계산이 나와. 2억 원에 벌었다라는 게. 예. 아니 돈이 그렇게 많으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나 주식을. 뭐 이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뭐 ETF 때문에 이 하락이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거지.
1: 예.
0: 뭐 매일같이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뭐 이제 뭐 서킷 브레이크 막 이렇게 매일같이.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크가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가 만들어진 이래로 13번이 발동됐는데 그중에서 7번이 올해 발동됐어요.
1: 예.
0: 그 전에는 이제 9.11 테러 뭐 이렇다면은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뭐 코로나 팬데믹 막 이럴 때 발동이 됐으니까 시장 변동성이 극심해졌다라는 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죠. 그
1: 예.
0: 부분은 이제 정부가 보완하겠다고 해서 뭐 뒤에 방송에도 하겠지만 이제 예탁금을 올린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조치가 취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리고 문제가 더 컸다. 이거
1: 예.
0: 우려가 있기는 했어요. 만들 때부터 이런 변동성.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생각보다 웩더독 현상이 너무 강해져서 이거는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드네요.
1: 변동성이 너무 강해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이익이 너무 크고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어서 지금 외신들도 한국 증시를 다 쳐다보고 있다. 그런데 한국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바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2: 단일
1: 있습니다.
2: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미 금융 당국에서도 이거는 장기 상품이 아니라 단기 상품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특정 기간을 보유해라라고 하진 않죠.
1: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은 않다라고. 아니다라고
2: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예. 상품에 대한 설명서를 잘 읽어야 된다. 이거는 장기 투자했다가는 아주 폭망한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장기 투자에 있어서 그만큼 변동성이 있고 주가가 기본적으로 등락하는 자산이에요.
1: 예.
2: 근데 이거 등락 자산에 있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이 더 크죠. 그러면 이제 단기에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김재원 최고가 2억 정도를 뭐 벌었다가 호락 날라먹었다. 일단 얼마를 묻었는지를 밝혀야 될 것 같아요.
1: 제가 순식간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2: 예.
1: 엑셀로 계산을 해봤더니 38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13만 원이 떨어졌잖아요.
2: 예.
1: 여기서 1억을 잃으려면 1540주 정도로 갖고 있게 되는 거고요.
2: 예.
1: 1540주로 오. 계산을 하면 약 3억 8천 정도가 투자된
2: 그러니까
1: 걸로 추론됩니다.
2: 예, 얼마를 넣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다. 우리 김투자자들이 3억씩 넣는 사람 없어요. 뭐 2천만 원, 1천만 원도 많은데 뭐 지금 김재원 최고가 현재 이 레버리지 논란과 관련해서 뭔가 좀 비판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레버리지 투자한 것도 아니잖아요.
1: 예.
2: 본인 능력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1: 이제 대부분의 경우 제가 해봐서 아는데 아주 가치 투자로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손절을 못해서 장기 투자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마 레버리지 ETF가 의사와 다르게 장기 투자로 가는 분들이 있어서 음해 복리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합니다.
2: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는 정말 투자자의 자기 책임을 어느 정도 아예 안 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최소한 이 상품을 개발한 금융당국에서 투자자 보호를 어느 수준까지 이끌고 갈 건지 이거는 당국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는 같아요.
1: 예. 예,
2: 시장 상황들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다고 해서 없애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전문가하고 한번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여기 이제 대책이 필요한데 얼마 전에 정부가 몇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탁금 기준을 올린다든지 내놨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랑 2부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요. 부동산 관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앞서 얘기한 일요일 방영된 시사 프로그램에서 초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 이런 걸 좀 얘기를 했습니다. 7월 말쯤에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이 세법에서 좀 얘기가 될 건데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0: 정부의 이제 방향성이죠. 이거를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이런 발언을 좀 시사를 했고
1: 예.
0: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토론회가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서도 계속 나오고 그 이제 유튜브에서 여론조사 해가지고 10억이냐 20억이냐 30억이냐 뭐 이 기준도 조사를
1: 예.
0: 뭐 했어요. 그래서 뭐 시사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0: 따르면은 그때 국토부에서는 30억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실제 보고를 전수조사해 보니까 20억이 제일 많이 나왔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일단은 정부의 발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뭐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집값을 안정하려는 거냐, 안정시키려는 거냐,
1: 예.
0: 아니면 조세 정의를 위한 거냐,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좀 명확하게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OECD에서 최근에 한국의 그 부동산 보유세가 좀 OECD 평균보다 너무 낮다. 그리고
1: 예.
0: 거래세는 너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를 해서 좀 권유를 했어요. 보유세를 올리라고. 그러면은 저는 뭐 오케이. 거의 올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거래세도 좀 낮춰줘야 되지 않냐.
1: 예.
0: 취득세라든지 뭐 양도세. 양도세는 조금 이제 좀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7월 말에 같이 발표를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너무 이 초고가 보유세만 지금 모든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1: 네. 예. 그럼 초고가 주택 사실은 뭐 원래 1주택자는 실거주 1주택자는 보유세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해서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없는데 최근에 나온 대통령과 김현봉 실장이 얘기하는 흐름은 초고가 기준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유세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지만 본인은 다른 집에 있고 사놓은 집은 초고가인 듯.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2: 사실상 이거는 이제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들은 오랫동안 고민했던 거고
1: 예.
2: 사실 그냥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안 할 수는 없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는 과감하게 없애버리겠다. 다만 시소유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겠다. 라는
1: 예.
2: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국정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실현하려면 보유세 부과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그냥 막 정부가 마음대로 금액을 정해서 가는 것보다는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초과급으로 볼 것이냐
1: 예.
2: 그리고 이 보유세 저항 수준을 어디까지 가야만 국민들이 아 그래 이게 투기 억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세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1: 예.
2: 라는 납득이 돼야 되는 거죠. 부동산은 솔직히 주식 시장보다 더 이게 더 욕망이 꿈틀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자산의 어떤 그 이익 실현을 해왔던 곳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는 할 거는 같으나 어느 수준일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정부도 고심을 할 것 같다.
1: 예.
2: 그래서 일단은 토론을 좀 지켜보고 어디까지 받아들이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1: 예.
2: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때문에 한번 대인 적이 있어서 이거는 아주 그냥 세심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1: 부동산 관련돼서는 보유세를 대폭 올려야 된다는 의견도 많고 또 일부 인사들은 또 일부의 의견은 이게 뭐 징벌적으로 올리느냐 1주택자들에게 여기에 대한 반발도 많고 각자의 의견이 다 이유가 있어서 또 토론회도 하고 세법도 나올 예정인데 좀 지켜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가 최근에 팔렸습니다. 원래 29억 원에 내놨는데 뭐 시가보다는 낮다고 하는데 29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 판 이재명 대통령이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등기부등본을 보고 있는데요. 예,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됐는데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다. 아마 이제 매수자가 잔금은 본인 집이 이제 팔려야 나오니까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아마 이달 말쯤에 재건축 시행 단지로 고시가 되면 이제 그 이후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조합원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이전 등기를 하고 잔금 안 줄 수 있으니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여기에 대해서 꼼수 거래다, 내로남불이다, 서민들은 대출 못 받는데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근저당 설정 방식으로 대출을 없이 꼼수로 이건 매수자 입장에서입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전 비판의 소지가 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0: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대출이 한 6억 정도 나올 수 있는데
1: 예.
0: 그것도 비싼 거는 이제 안 나오고 지금 한 3억, 2억 요정
1: 25억 초과가 2억입니다.
0: 2억이죠. 2억까지 이제 안 나오면은 지금 29억 원이면은 현금으로 27억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아파트를 내가 27억짜리를 팔지 않는 이상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 예.
0: 이게 애초에 성사가 좀 쉽지 않은, 매칭되기가 쉽지 않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살았던 집이라는 프리미엄이 아니면은 당장 거래되기가 어려웠던 것도 맞고.
1: 예.
0: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매도인이 대출을 해준 거예요. 17억 7천만 원을. 그 매도인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인 거죠. 그래서 이게 아, 이런 방법이 이거는 뭐 사실은 업계에서는 다 아는 거였는데
1: 예.
0: 이게 신뢰의 문제였잖아요. 근저당을 설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버팅기면 이제 어떻게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매도인들이 잘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안 하고 하려고 했던 거죠.
1: 설마 대통령 아파트를 잔금을 안 치르고
0: 아,
1: 눌러앉진
0: 예.
1: 않겠죠. 예.
0: 바로 구속이죠, 그러면.
1: 예.
0: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대통령이 만천하에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잘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근저당 설정을 놓으면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금융권 대출 매출 그러니까 매수자가 대출받는 것과 매도자 대출이 사실상 있는 거잖아요, 이게.
1: 예.
0: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불가피하다. 재건축 때문에 불가피하다라는 거 알아도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에 썼던 이 방향 기조하고도 맞지 않는다 그 생각이 드네요. 예.
1: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제 김준일 평론가 의견이 있었고요.
2: 네. 이게 대통령을 떠난 사인 간의 거래에서 사실 이게 잔금을 못 치른 상황이고 이제 뭐 이제 재건축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기왕이면 들어가는데 이 소유권 통해서 등기라도 빨리 해야 재건축 이 말하자면 위치가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1: 예.
2: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돈을 못 받았는데 아무리 대통령이고 뭐 어떤 뭐 그쪽 매수자가 뭔지 모르겠으나 그런 어떤 직업적인 걸 따라서 사인 간에 한 17억이라는 돈을 그냥 뭘 믿고 그거를 보면 그냥 줘요. 근저당을 해야
1: 예.
2: 나중에 잔금을 받고 나서 근저당 풀어줄 거 아닙니까? 그냥 담보 설정한 거예요. 그냥 당연히 사인 간에 17억 돈이 그냥 뭐 어디서 떨어집니까? 그 사기당하면은 대통령이라고 어디서 뭐 돌려받습니까?
1: 예.
2: 그냥 당연한 거래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꼼수 거래네.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를 사실상 대출을 해준 거니까 이자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금융 근저당 그런 형식의 거래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알아야 되는데 대통령 집을 좀 내놓고 이제 무주택자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뭘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1: 요거 이제 제가 볼 때는 약간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하는 걸로 보면은 보통 집을 사는 사람들은 일주택자들은 자기 살던 집이 팔려야 그 잔금으로 새 집에 잔금을 치르잖아요. 근데 이 날짜들이 서로 간에 약간 미스매치 날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은 인테리어를 길게 하다 보니 들어오는 집에서 또는 나가는 집에서 시간이 좀 걸린 빈집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인테리어 기간 동안. 그러면 요때 사실은 은행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사실은 서로 잔금을 받아야 이쪽 잔금을 주고 이사 가는 사람도 이 잔금을 받아야 저쪽 자기가 이사 갈 집에 잔금을 주는데 대통령은 일단 관저에 살기 때문에 이사 갈 곳이 따로 필요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예전에는 은행에서 이거를 브릿지해주는 계약서를 근거로 이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은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뭐 초고가는 아니죠. 어쨌든 25억 이상 아파트에서 대출이 작은데 요걸 이제 근저당 방식으로 풀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꼼수다라고 하는 거고. 예. 원래는 물론 이제 이 새로 매수자가 10월에 본인 아파트가 팔린 다음에 잔금 받아서 들어오면 문제가 없지만 조합원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이번 달 안에 이전 등기를 받으려니 뭐 이런 일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2: 그러니까 이제 반론은 아닌데 이제 이 사람의 욕망을 우리가 다 그냥 지워버리고 아주 그냥 그 모범적으로 했을 때는 바르게 가야 돼요. 재건축에 대해서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집을 다 팔고 그 돈을 마련해서 정당하게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토피아 같은 건데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사실상
1: 예.
2: 거래 자체가 기왕이면 재건축이 있는 집이 본인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오 이거 괜찮은데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기왕 살거 나중에 재건축 지위를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그다음에 돈이 없어 내 집을 팔아야만 17억 정도가 나와요. 이제 이 사람의 자산 규모는 제가 모르겠어요.
0: 알겠어요, 알겠어.
1: 예.
0: 다
2: 알겠어?
0: 이해했어요.
2: 그래서 이제
0: 청취자분들 다 이해했어. 그 말씀
1: 김진일
0: 그런
1: 평론가의
0: 거야.
1: 반론도 또 들어보겠습니다.
0: 아니 뭐 뭐가 됐든
1: 네.
0: 꼼수로 비춰지죠. 지금 댓글에서도 서영주, 김준일, PSC도 기가 막힌다 그러는데.

0: 저는 빼주십시오.
1: 저는 뭐야? 왜 나는 넣고?
0: 저는 실드 칠 생각이에요.
1: 실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0: 이거는 뭐 불법이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2: 예.
0: 불법이라고 보진 않지만은 이거는 어쨌든 대통령과 정부가 해왔던 발언과 그런 정책 방향에 조금 꼼수를 썼다라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 이거 이제 이렇게들 다들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2: 예.
0: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했으니까. 뭐 부득이함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2: 예. 예. 이게 사실 뭐 이전에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대통령은 이제 근저당 설정해주고 어차피 관저에 살고 있으니 문제는 없지만 잔금 받아서 계속 이사를 해야 되는 분들은 은행 대출이 막히면 사실은 좀 어렵다라는 걸 이번 기회에 본 거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볼까요?
3: 배재고 야구부 1개월 출전 금지 확정.
2: 예, 배재고 야구부의 이 잘못된 응원 스타벅스 가야지 때문에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었는데 1개월 한 달로 감경됐습니다.
3: 네, 어제 그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재심을 열었는데 그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내렸던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2개월 출전 정지로 이제 감경을 했어요.
2: 예.
3: 이제 공정위는 일단 배재고 선수들의 행동 자체는 명백하게 잘못했다 이런 이제 징계 사유는 맞다 이건 못은 박았는데 일단 이제 감경을 한 이유는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피해자 측의 용서인데 그 배재고 교장과 선수들 이제 광주 제일고 찾아서 사과를 했고 또 무엇보다 광주 제일고 측이 학생들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 이렇게 선처를 요청했잖아요. 그 부분이랑 6개월 출전 정지는 교육적 목적을 넘어서 진로 자체를 좌우할 정도로 과중한 처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배재고 선수들은 다음 달 개막하는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는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2: 예, 이 부분 사실은 재심 끝에 징계가 확정되었는데 한 달로 줄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주 선생님.
1: 저는 한 달보다는 한 경기 정도는 출전 정지를 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어요. 최소한 이제 화해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2: 예.
1: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일고 학생들이 했던 그 경기에 있어서의 그래도 책임은 분명히 물었어야 된다.
2: 예.
1: 그냥 이런 식으로 사과만 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2: 예. 김준일 평론가요?
0: 저는 기본적으로 엄벌주의인데 그게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재발 방지 그거를 봐야지 다른 사람들이 다른 학생들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만 뭐 이거는 받아들입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나타났던 게 뭐냐면은 배재고 학생들을 질타하는 목소리보다 광주일고가 왜 용서 안 해주냐라는 압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2: 예.
0: 그거는 우리가 피해자한테 그렇게 압박을 하면 되는 것인가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
2: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흠 기자, 소영수 소장,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네, 오늘 주쇼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TBS
1: 대한민국 가골번지 인천 2026 인천 가구박람회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가구, 소파, 테이블,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보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립니다. 계란, 육류, 해산물 섭취는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날 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따로 냉장 보관해 주시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수도권 유일 그린바이오 산업지구?
5: 와, 서울에서 1시간?
4: 예스! 연천입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교통은 가까워지고 산업경쟁력은 커지는 곳. 이제 기업도 연천입니다.
7: 기업도 연천. 예스! 예스 연천.
4: 멀게만 느껴졌던 연천이 이제 기업에게 가까워집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기업이 새롭게 주목할 산업거점 연천.
7: 새로운 기회. 와우. 새로운 연천.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2부 문을 여는 첫 순서는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을 오늘 만나봅니다. 개파간 신경전이 치열한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부터 또 국민의힘 특검 필리버스터까지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의 의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하는 고란의 금융치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문제를 특급 진료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진료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고란 기자와 염불리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사이렌이 울렸던 어제 장 상황부터 반토막난 삼전닉스의 레버리지 ETF, 뭐가 문제고 또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문자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 인천 강화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많이 알리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와 지하차도, 도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개울가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이 금지됩니다. 공사장과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지금 호우경보 중이니까요,

0: 자제하기 바랍니다. 이상 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1: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2: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코.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3: 1600-9300 1600-9300.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2: 노무법인 폐
5: 1544-7575.
6: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7: 예, 오늘 2부에서는 본격적인 전당대회 막이 오른 민주당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이 시작되는데요. 당내 큰 어른이자 정치 구단 박지원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여의도 현안에서 어떻게 보는지 오늘 스튜디오에서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합니다. 그런데 예. 예. 민주당 전당대회보다도 훨씬 세계적 뉴스가 예. 월드컵 메시와 야말
7: 예.
8: 얼마나 멋있는 스토리예요.
7: 스페인이 우승했습니다.
8: 스페인이 우승했는데
7: 예.
8: 메시가 스페인의 실업팀에 있을 때 발을 닦아준 야말이 예. 이번에 수다 아니에요.
7: 19년 전에 발을 닦았던.
8: 그렇죠. 예. 그것도 재밌지만은
7: 예.
8: 저는 아주 뉴욕시장 맘단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 총회에 참석하면 체포하겠다.
7: 예.
8: 그러면 네타냐후가 뉴욕시장의 협박에
7: 예.
8: 공갈에 유엔총회 참석할까요? 못할까요?
7: 예.
8: 이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7: 재밌을 것 같네요.
8: 네, 재밌어요.
7: 근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안 하시려고 지금 자꾸 해외로 눈을 돌리시는 겁니까?
8: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7: 네. 아닙니다. 전당대회 얘기하고
8: 예.
7: 맘단 얘기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혹은 시간이 나오면 저희가 잠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 처음부터 그걸 해야지.
7: 아니, 시간이 안 남을 것 같아요. 자, 어제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 주요 후보들의 발언을 먼저 제가 영상으로 듣고 박지원 의원님의 얘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9: 지난 1년처럼 또다시 명청 대전 기사 제목을 보길 원하십니까? 자기 정치로 과연 정교한 통합 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10: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화두는 뭐냐? 유능한 진보입니다. 이것을 당이 뒷받침하겠습니다.
11: 여러분, 정청래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당원과 함께 굳게 손잡고 가겠습니다.
7: 예,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주요 이른바 빅3로 불리는 새 당대표 후보들의 어제 합동 연설에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그 발언만 들었는데요. 박지원 의원님은 누구 말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8: 그걸 얘기하면 예. 좀 곤란해지고
7: 예.
8: 저는 다섯 분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7: 예.
8: 내가 이재명과 손잡고 가겠다 하는 것으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7: 예.
8: 그래서 많은 국민

0: 국민과 당원들이 전당대회 후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혹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이어서 분열되지 않을까라고 예. 염려하는데 저는 민주당의 DNA는 싸울 때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끝나고 나면 단합해서 잘 나간다.
1: 예.
0: 이재명 대통령을 다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분열돼요? 아주 내용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봐요.
1: 일단 지금은 다 저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른바 친명계 좀 더 들어가면 이른바 친석계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친청계 간의 지지층 간 갈등이 너무 커서 당의 분열이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0: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1: 예.
0: 가령 예를 들면은 문재인 후보와
1: 예.
0: 박지원 후보가 치열하게 붙었잖아요.
1: 예전에 28 전당대회 때.
0: 그렇죠. 그랬을 때도 사실 4일 앞두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 룰을 바꿔버렸어요.
1: 예.
0: 저도 하루 선거를 보이콧했어요. 그렇지만은 당원들이 그래도 참여해라.
1: 예.
0: 해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지만은 다 승복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DNA는 결과에 승복하는 더 큰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더 큰 민주주의로 가면서 절대 염려하는 것은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봐요.
1: 일단 이제 박지원 의원님은 정치 구단이어서 승복하고 잘 넘어가던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0: 아니 그 저분들도 딱 공통점이
1: 예.
0: 고민정 김보미 후보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나왔다.
1: 예.
0: 특히 염려하는 정청래 후보도 내가 끝까지 이재명을 지킬 사람이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한 말씀들로 염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열은 민주당 사전에 없다.
1: 예.
0: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분열은 민주당 사전에 없다. 지금 상황 그러면 뭐 갈등 상황이 큰 겁니까? 아니면 과거 전당대회나 당권 투쟁에서는 이 정도는 그냥 의례 있었던 겁니까?
0: 이 정도는 있었어요.
1: 어.
0: 이 정도는 있었는데 늘 친청 친명.
1: 예.
0: 김민석 후보의 지적이 옳아요.
1: 예.
0: 이게 좀 심하다. 이것을 특히 최고위원들까지도 딱 구분시키잖아요.
1: 예.
0: 누구 짝짓기했단 말이에요. 이걸 굉장히 염려하는데 물론 김민석 후보로서는 염려의 말을 할 수 있죠.
1: 예.
0: 왜냐하면 총리 1년간 성공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보필하다가 자기가 더 잘해보고 있다 하고 당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지적하지만은 분열은 민주당 사전에 없다.
1: 없다.
0: 거듭 말씀드립니다.
1: 분열은 없다라고 이제 민주당의 중진인 박준호 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제 김민석 후보는 이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자기 정치를 하는 후보가 아마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서 한 얘기인데요. 대표가 되면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명청 갈등이라는 얘기를 봐야 된다. 오늘 이제 정청래 후보가 당 대통령과 계속 갈등이 좀 있었다. 어쨌든 간에 호흡은 맞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0: 저는 김민석 네. 후보의 그런 지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제가 2년간 이 정청래 대표의 행보를 보았는데 말 끝마다 이재명 대통령께 충성을 약속해요.
1: 예.
0: 마지막까지 내가 이재명 옆에 있겠다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정치는 자기 정치를 합니다.
1: 예.
0: 그런다고 김민석 후보가 자기 정치 안 했나요?
1: 예.
0: 총리하면서도 했잖아요. 정치는 정치를 하게 돼 있어요.
1: 예.
0: 저도 말할 때마다 박지원이 어쨌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정치예요.
1: 예.
0: 정치인이 그런 것도 안 한다 하면은 정치인이 아니죠. 너무 확대해서 갈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없다.
1: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요 얘기를 했습니다. 산토끼를 아무리 잡아온들 집토끼가 집을 나가면 총선 대선은 무망한 것 아닌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을 먼저 견고히 해둬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0: 이재명 대통령이 좀 힘을 실고 있는 외연 확장, 통합 여기에 대한 건 결이 좀 달라요. 아마 이제 지금 유시민 작가 얘기부터 해서 이른바 정청래 대표 또 유시민 작가 김어준 씨 그리고 이제 친명 간의 제일 갈등선이 이 점이 아닌가 싶어요. 외연 확장이 맞느냐 아니냐. 일단 코어 지지층의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1: 산토끼 집토끼로는 말은 맞아요.
0: 예.
1: 그렇지만 문제는 정치는 집토끼만 가지고 선거에 승리할 수 있고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죠.
0: 예.
1: 그렇지만은 민주당 지지층만 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토끼를 단속하면서 산토끼 잡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0: 예.
1: 외연 확장이 필요한 거예요. 가령 유시민 작가가 그러한 것을 지적했지만은 보십시오. 그가 가장 존경하는 가장 높이 평가하는 노무현 대통령도 예. 오죽하면은 외연 확장의 길로 박근혜 대표한테 연정하자.
0: 그렇죠. 연정하자고 제안했었죠.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치는 외연 확장에 길을 두어 해야지
0: 예.
1: 집토끼만 잡는다고 하면은 집권 못해요.
0: 사실 저는 뭐 집토끼 산토끼라는 표현을 유권자를 토끼로 비유하는 거기 때문에
1: 아니 그게 이제
0: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
1: 우리
0: 정청래 대표가 일단 했기 때문에
1: 예, 그렇죠. 예, 우리 식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역대 진보 정권은 약간의 우클릭을 해서 중도로 가고 또 보수도
0: 예.
1: 좌클릭을 해서 중도로 오는 거예요. 그 중도 세력을 잡아야 집권을 하는 거예요. 김대중 예. 대통령도 보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당신을 사형시키려고 죽이려고 했던 국정원 안기부 출신을 통일부 장관으로
0: 예.
1: 그 입에서 햇볕 정책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종찬
0: 예.
1: 김중권 이런 분들을 빅3인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임명해가지고 동진정책을 써서 성공을 하잖아요.
0: 예.
1: 만약에 우리가 축소지향적인 집토끼로만 갔다 가면은 성공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정치는 진보가 잡으면 약간의 우클릭 보수가 잡으면 약간의 좌클릭 하는 것이 원칙이고
0: 예.
1: 집토끼를 지키면서 산토끼를 잡으러 가야 된다.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0: 사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박근혜 정부도 처음 들어설 때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서 사실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도 했었죠. 그런
1: 다
0: 부분을
1: 그랬어요,
0: 말씀하시는
1: 다.
0: 거군요.
1: 예, 예, 다 그랬죠.
0: 그러면 유시민 작가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뭐 겸공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다스베이더에서 했죠. 다스베이더에서 했던 얘기인데 증축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려면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재건축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매부쇼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보수 인사를 영입하고 주요 포스트에 그런 인사를 놓는 게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 뭔가를 분명하게 하진 않지만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둬서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보세요?
1: 유시민 작가가 무슨 뜻에서 그러한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0: 예.
1: 증축이건 재건축 재개발이건
0: 예.
1: 다 동의가 있어야 돼요. 양해가 있어야 돼요.
0: 예,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1: 그 자체가 외연 확장이에요.
0: 예.
1: 그 외연 확장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0: 예.
1: 저는 유시민 작가가 무슨 뜻에서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결국 그분도 진보적인 작가 아니에요?
0: 예.
1: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서 왜 내란 세력한테 갖다 바치는 그러한 언행을 하시는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0: 아, 오히려 유시민 작가의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진영 내 분열로 돼서 오히려 내란 세력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1: 그렇죠. 지금 현재의 말씀은 유시민 작가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0: 예.
1: 전체적인 부분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흠집내서 내란 세력인
0: 예.
1: 오세훈 한동훈한테 갖다 바치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실 저도

0: 밤을 세우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1: 예.
0: 김대중 대통령 5년간 그분이 얼마나 김대중 정부를 해방 놓았어요.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는 DJ 필패론 반드시 진다.
1: 예.
0: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를 지지했는가? 보수당의 조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했어요. 그렇지. 이번에는
1: 원래 대학대 은사였던 분이.
0: 예, 대안을 누구를 두고 있는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지만은
1: 예.
0: 자 필패론을 주장했지만은 승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필연코 실패한다. 실패론을 또 얘기했어요.
1: 예.
0: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야해라. 또 나아가서는 정신 상태가 건강이 문제가 있다.
1: 예전에 이런 것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그랬단 말씀이시죠?
0: 예.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는 모든 험담을 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선했고 성공했고 오늘까지도 전 세계적 국민적 존경을 받고 있지 않느냐.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충정을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적군하게 이룬 진보 세력의 지식인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 아, 유시민 작가의 발언 등이 결과적으로 적을 이롭게 하고 있다.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오마이뉴스 같은 데서 보도를 했던데요.
1: 예.
0: 소위 유튜브 전체를 분석을 해봤더니 유시민 작가의 그러한 비평이 옳다가
1: 예.
0: 전폭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아 옳다가 20%밖에 안 돼요. 그건
1: 예.
0: 극우 유튜버들이야. 전체적으로 7, 80%는 유시민 작가의 말씀은 과유불급이다.
1: 예.
0: 지나치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도 유튜브 MBC에 나가신다고 하는데 저는 동지적 언어를 사용해야지 저주적 언어를 사용하지 마라. 동지 언어를 사용하자. 저주 언어를 사용하지 말자.
1: 예.
0: 그래서 우리가 좀 지식인 자유분방한 작가이지만은 비평은 좋지만은 파괴적 언행을 하는 것은 결코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내란 세력이 집권하기를 바라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런데 이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 이후에 지지층 간의 갈등은 보다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제 대통령이 원외 청년들 이번 전당대회 경선 기탁금에 대해서 한 얘기를 했는데 한 네티즌이 일단 필명은 플리미로 돼 있는 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무 개입하지 마시라 라고 좀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어요. 물론 대통령은 당내 선거에서 당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권한이다라고 이거 삼세히 해명을 했는데 문제는 민주당 지지자로 보이는 분이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당무 개입을 비판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유 작가의 발언 이후에 나왔던 하나의 모습들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0: 아니 유 작가의 발언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고 우리 민주당이 그만큼
1: 예.
0: 건강한 민주정당 아니냐 이거예요. 당원이지만은 대통령의 그러한 것을 비판할 수 있어요.
1: 예.
0: 저는 한 당원의 그러한 말씀이 옳아요. 그리고 저도 아니 우리가 2030 청년들로부터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데 왜 선출직 최고위원에서 청년을 빼버리냐.
1: 예.
0: 그리고 아니 저도 국회의장 경선에 나갔는데 등록비가 2천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왜 2천만 원이냐
1: 예.
0: 하고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지만은 뭐 세 사람 나오니까 다 중진들이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당대표 1억 최고위원 5천만 원
1: 예.
0: 이게 무슨 뭐 부동산 입찰입니까? 이건 잘못이에요. 그래서 나도 개정해라 고쳐라
1: 예.
0: 그리고 청년 선출직 최고위원 문제는 이미 등록이 됐으니까 안 되더라도 새 지도부에서
1: 예.
0: 반드시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1: 예.
0: 그런 충정에서 당원이 그런 말씀을 했으면은 꼭 대통령

0: 대통령께서 그렇게 일일이 답변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저도 가지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사실은 민주당 내 대통령 지지층과 정청래 전 대표 지지층 간의 갈등이 좀 커지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고요.
0: 이 아니 갈등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네. 민주주의에서 당연하다니까요.
1: 예.
0: 우리가 군사 독재 문화가 있어서 일사분란을 요구하지만은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예요.
1: 예.
0: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조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죠.
1: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살펴보면 같이 그 비슷한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2차 종합특검 기간이 거의 끝나서 한 달 연장하는 안을 민주당에서 법안을 올렸는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트에 나섭니다. 일단 오늘 24시간이 지나면 이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겠다. 이르려면 5분의 3인 180석이 필요한데 이때는 조국혁신당이 도와줘야 되죠. 민주당은 161석밖에
0: 당연하죠.
1: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소속이랄지 뭐 진보당 이렇게 하면 170석이 좀 넘더라고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필수적인데 조국혁신당이 그냥 도와주진 않겠대요. 본석권 먼저 폐지하라. 어떻게
0: 그것은 보십니까? 민주당이 자업자득했어요. 조국 혁신당을 너무 얕보고 과시했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민주당의 정치가. 그래서 제가 이번 국회 2년 전 첫 워크숍에 가서 제가 발언했어요. 우리가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1: 예.
0: 사무부총장 수석 한 사람을 선출해서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을 관리하자.
1: 예.
0: 그리고 원내대표 수석 한 사람을 더 선출해가지고 군소정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을 함께하는 그 리아스너 연결고리를 예. 만들어 놓자. 제가 안철수당을 했잖아요. 그때도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천연 괄시를 하고 예. 뭘 안 가르쳐주고 가요. 그러면은 안철수당은 사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거의 중성당이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같이 가지 말자
1: 예.
0: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제가 원내대표로서 지금 그 길이 꽃길 같아도 도착하고 보면 지옥이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당과 함께 가자. 이렇게 돌렸거든요.
1: 예.
0: 그게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라고 했고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도 좋은 아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실천 안 되고 있어요.
1: 예.
0: 자 보십시오. 평택 선거나 그 후 통합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후보가 말이 맞아요.
1: 예.
0: 저도 줄기차게 지금 현재 통합은 예. 안 됐지만은 전당대 후에 새 지도부가 통합의 길을 열자 예. 목표가 같기 때문에 길이 같기 때문에 같이 살자라고 했는데 괄시하다가 당했죠. 그렇지만은 조국혁신단도 그 길이 꽃길처럼 보여도 도착하면 지옥이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조국혁신당인 경우는 이번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민주당의 예를 들어 필리버스터 종료안 이런 걸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은 의원님도 보안수사권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원래 해야 된다고 하셨다가 국민들 뜻이 그렇다면 이건 숙고해야 된다 놔둬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잖아요.
0: 그렇습니다. 정치는 국민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도 보안수사권 폐지가 또는 부분적 예. 인정이 팽팽해요.
1: 갤럽에서는 61대 23으로 존치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0: 그렇죠. 예. 그런데 정치는 국민과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또 조국혁신당의 창당 목표는 검찰 개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우리가 설득해야죠.
1: 설득해야 된다.
0: 그렇죠.
1: 알겠습니다.
0: 그 설득을 안 하고 그냥 괄시해버린 것이 오늘의 결과다 이거죠. 절대 조국혁신당한테 군소정당들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 오늘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돼서 민주당 정책 의총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존치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주장하는 의원들이 좀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까?
0: 아마 그럴 거예요. 자유스럽게 네. 얘기할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오늘 박지원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 씁니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어지러운 경제 특급 진료 들어갑니다. 고란의 금융 치료.
1: 예. 어지러운 경제 상황을 앞으로는 매주 화요일마다 경제의 명의들과 함께 특급 진료해드립니다. 이름하여 고란의 금융치료.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고란 경제전문기자 나오셨고요. 또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냉탕, 뭐 이건 온탕도 아니고 열탕인 것 같아요. 오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시장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는 뭐 저희가 한 달 전쯤 이렇게 뵀을 때는 뭐 그냥 만 포인트 여기 되고 온통 장밋빛이었는데 요즘은 주변 사람들 계좌도 그렇고 온통 흑빛입니다. 일단 고랑 기자님 최근에 증시 상황 간단히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4: 이 금융 치료라고 하는데 무면허 의사가 치료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되게 죄송한 생각인데요. 어쨌든 잘 치료를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지금 어제에도 보자면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예. 오전 10시 50분경에 코스닥 150 선물지수 급락하면서 코스닥 시장 매도 사이드카 먼저 발동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1시 20분쯤에 200 코스피 200 선물지수 5% 이상 하락하면서 역시나 예. 매도 사이드카가 났습니다. 그러면 왜 폭락했냐 라고 보자면요. 요즘은 무슨 이슈가 나와도 다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안 좋은 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된 거예요.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MOU 우리 그거 처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만 해도 사실 트럼프가 또 말만 하는 거다. 탁고 나올 거다라고 예.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말에 교전이 벌어지면서 미군 두 명이 사망했어요. 야오. 이거 사실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전해지는 소식이 뭐 급유기가 날아간다, 최첨단 전투기가 막 그쪽으로 가고 있다, 막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되면서 예. 유가가 올랐고요. WTI 기준으로도 $82, 뭐 $84까지 갔었고, 그럼 유가가 오르면 물가를 자극하게 되죠. 예. 물가를 자극하게 되면 또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걱정이 또 될 수밖에 없고 위험 자산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1: 금리 오르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좀 빠져나가고요.
4: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키미 쇼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중국이 AI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뭐 7개의 용 뭐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이제 문샷이라는 업체인데 여기서 예. 키미라고 하는 그 버전을 키미3라는 걸 공개를 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른바 이제 가장 그 되게 최첨단에 있다는 게 이제 클로드, 패블5라고 하는 건데 예. 거의 거기에 버금간다 라고 하면서 중국이 이렇게 많이 따라왔어? 그런데 이게 굉장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반도체 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1: 근데 효율성을 이걸 또 추구하다 보니까 메모리
4: 덜 쓰게 된다.
1: 소요가 그만큼 많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군요.
4: 근데 이게 또 해석이 또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키미3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나왔던 딥시크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보자면 예. 딥시크는 굉장히 효율성을 추구해가지고 약간 저가 모델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키미3는 어쨌든 굉장히 고성능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하다 보니까 토큰은 여전히 많이 쓰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어차피 토큰을 많이 쓰면 어떻게 해야 돼? 반도체 많이 써야 되잖아. 반도체 기업은 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새벽에 마감한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주가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1: 예, 지난 새벽에.
4: 네, 지난 새벽이요. 예. 그런데 이게 주말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나왔을 때는 예.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자면 센티멘트가 안 좋기 때문에 무슨 뉴스가 나와도 다 부정적으로 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1: 예, 염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상황을 간단하게 개괄해 주신다면.
5: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도체가 올해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너무 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쏠림이 되게 심했는데 사실 뭐 영원한 상승은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그게 이제 빌미가 됐어요. 너무 잘 나오니까 이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될까?
1: 예.
5: 그리고 삼성전자가 돈 잘 버는 건 누군가한테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뭐 그 돈이 이제 아마

0: 떴던 것 같아요. 근데
1: 연동성을 키웠다.
0: 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반도체는 우리만 빠진 게 아니라 미국의 마이크론도 고점 대비 한 30% 급락했고,
1: 예.
0: 일본의 키옥시아도 낸드 3위 업체인데 그 지금 주가가 최근에 반토막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인자이닉스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과 달리 우리는 반도체가 너무 크다는 게
1: 예.
0: 시장 전체를 그냥 흔들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근본 원인은 좀 반도체 의심 예, 네. 지속될까. 여기서 좀 싹튼 게 이 어떤 레버리지 ETF까지 가미된 변동성이 확대된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반도체가 계속 잘 벌까? 앞으로는 좀 더 잘 벌겠지만 거의 고점 다다른 것 아닌가라는 게 있는 상황에서
0: 네.
1: 이게 반도체 피크설이 이제 그 악재가 됐는데 레버리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 악재의 변동성을 확 키웠다.
0: 네.
1: 뭐 이 정도로 지금 인식하면
0: 네, 저는
1: 되겠군요.
0: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있는 스마트맨 문제아라고 할 뻔했어요. ETF인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란 게 뭐고 이 어떤 구조인지를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2: 일단 ETF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해서 네.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게 93년에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이걸 만든 사람이 네이트 모스라는 사람인데
1: 예.
2: 이게 주가 지수를 하나의 바구니처럼 담아가지고 주식처럼 거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예.
2: 근데 이 아이디어를 들고서 제가 존 보글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뱅가드 창업자예요. 아.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참 재밌는 부분인데
1: 예.
2: 뱅가드가 지금도 보자면 인덱스 펀드에서 ETF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는 1등입니다. 여기 찾아갔을 때 존 보글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 거절했어요. 이 아이디어를. 왜 거절했는지 아세요?
1: 펀드 팔아야 되니까요?
2: 아니, 인덱스 펀드, 이거 어차피 ETF도 펀드잖아요.
1: 예.
2: 인덱스 펀드는 지수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인데
1: 예.
2: ETF는 주식처럼 거래가 편하면 단기 거래할 거 아니냐.
1: 아,
2: 투자자들에게 안 좋아. 이러면서 예. 거절을 한 거예요.
1: 예.
2: 그러면서 이제 네이트 모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딴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ETF가 나온 게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SPDR, S&P 예. 500, SPY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주식처럼 펀드인데 주식처럼 거래가 편하다가 장점일 수도 있는데 단점일 수도 있어요.
1: 예.
2: 장점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단점은 존복을 얘기했던 것처럼 단기 거래를 하게 된다.
1: 그냥 일반 종목처럼 상장돼 있으니까요.
2: 사다 팠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단타를 하게 되면 투자자들한테는 결국 손실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점입니다.
1: 예.
2: 처음에 출발은 지수 기반으로 한 ETF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점점 진화하면서 이제 각종 모든 상품을 다 ETF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레버리지 ETF는 2006년에 처음 나왔고요.
1: 예.
2: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영국에서 처음 2019년에 나왔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2002년에 출시됐어요. 2002년에 미국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그가 역사가 그닥 오래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그 약간 장단점 그리고 부작용 이게 충분히 검증되진 않았어요.
1: 예.
2: 특히나 우리 시장 같은 좀 시장 규모가 작은 시장에서는
1: 예.
2: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말씀드리자면 하루 수익률, 하루 변동률의 두 배를 추정하는 상품입니다. 이게 기간 수익률의 두 배가 아니라 하루의 두 배예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음의 복리 효과라는
1: 예.
2: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본주가 10% 올랐어요. 다음날 10% 떨어졌어요.
1: 예.
2: 다음날 10% 올랐습니다. 그러면 원금이 돼야 될까요?
1: 원래는 사실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다음날 원금이 되려면 10%가 조금 넘게
2: 맞아요.
1: 10.9% 정도가 그쵸. 돼야 되죠.
2: 100만 원인데 10% 떨어지면 90만 원이잖아요.
1: 예.
2: 다음날 10%가 오르면 99만 원이에요.
1: 예. 한 10.9%가 되는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두 배짜리잖아요.
1: 예.
2: 그러면 100만 원인데 두 배 떨어지니까 80만 원이 됐죠.
1: 예.
2: 두 배 올랐죠. 그러면 16만 원이 더 붙은 거니까
1: 예.
2: 96만 원이에요.
1: 예.
2: 본주는 만 원 손해인데 10% 떨어졌다가 10% 오르면 레버리지는 4만 원이 손해예요.
1: 아 그러네요.
2: 이렇게 음의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1: 예.
2: 이 때문에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를 때는 좋아요. 오를 때는 좋지만 떨어질 때는 음의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장이 횡보하게 되면 올라갔다 떨어져 올라갔다 떨어져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냥 앉아서 그냥 내 돈이 녹는 거예요.
1: 예.
2: 그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 많은 분들이 떨어질 때도 떨어졌다 올리면 두 배 정도가 떨어지면 맞기운 두 배 곱하기 2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로 딱 들어보면은 이게 곱하기 4가 될 수도 있고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 떨어질 때 충격들이 계속 누적돼서
2: 맞습니다.
1: 수익

0: 수익률이 뚝 떨어지는 거군요.
1: 네, 그래서 본주 기준으로 보자면 한 달 수익률이 그냥 제로인데 혹은 플러스 10%인데 레버리지 ETF 수익률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0: 예. 알겠습니다.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쭉 들었고 우리 시장에는 염승환 이사님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앞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음해복리효과 때문에 수익률이 크게 이렇게 변동성 큰 장세는 나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염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일단 이게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워낙 지금 뭐 이게 돈이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이제 삼성자이닉스가 지금 뭐 본주가 있고 레버리지 인버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추종하는 ETF가 예.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도 있어요. 이 두 배짜리 뭐 마이크론, 테슬라 예. 되게 많습니다. 상품들이 많은데 근데 그건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들진 않아요.
0: 예.
2: 그러니까 뭐냐면 본주 거래대금이 훨씬 커요. 이 레버리지 ETF 시총보다 훨씬 큰데 우리는 이게 역전됐어요.
0: 예.
2: 그러니까 본주 거래대금보다 여기 레버리지 ETF에 들어간 이제 돈들이 더 많은 거죠, 사실상.
0: 예.
2: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 돈들이 또 들어오면서 자산은 점점 커지고 또 이게 또 쏠림을 만들고 이런 현상인데 근데 지금 반대로 가잖아요. 주가가 좀 빠지니까.
0: 예.
2: 빠질 때는 이제 밑으로 충격을 또 주거든요. 장중에 이제 말씀해 주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5%가 빠지면
0: 예.
2: 마이너스 10%를 맞춰줘야 돼요. 두 배짜리나. 근데 그걸 장중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그걸 계속 맞춰줘야 되거든요.
0: 예.
2: 현물을 팔고 뭐 선물을 팔고 하면서 자산운용사가 그걸 하는데 그래서 또 이게 장 막판에 또 이걸 맞추기 위해서
0: 예.
2: 또 추가적으로 이제 내려갈 때 매도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오를 때는 오르면서 변동성은 쫓아가면서 키우고
0: 예.
2: 내리면 내리면서도 키우는데 이게 시장에 인기가 없으면 이렇게 영향을 주진 않는데 돈이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코스피 거래 대금이 한 38조 나왔는데
0: 예.
2: 이것도 많이 줄어든 수치인데
0: 예.
2: 그 여기 레버리지 인버스 단일 종목에 들어간 거래대금만 12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코스닥 어제 거래대금이 6조밖에 안 돼요.
0: 예.
2: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아예 매매를 안 하시거나 예. 하면 여기만 하는 거죠. 여기에 집중되니까.
0: 사실은 투자라고 하면 우리가 늘 뭐 장기 투자를 권유하는데 네. 보통 펀드는 장기 투자하기 적당한 상품인데 고란 기자가 처음 설명하셨듯이 이 지수. 이 ETF는 단기 투자를 해야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복리 효과가 생기는 것이 음해 복리 효과가 네, 생겨서 그러니까 좀 안 맞는 거네요 원래가 그런데 이제 사실은 거래 대금이 다 걸로 쏠렸으니 사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장기 투자라기보다 그냥 단타 도박 시장처럼 돼버린 거군요.
2: 약간 지금 움직임이 그렇게 돼버렸고
0: 예.
2: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스닥 지수가 정부가 이제 활성화 대책도 얘기를 했지만 1200포인트에서 지금 750포인트까지
0: 예.
2: 불과한 두 달 만에 지금 한 37%가 빠졌어요. 지수가요. 지수가 이 정도 빠지면 웬만한 개별 종목은 반토막 이상 나 있어요.
0: 예.
2: 고점 대비. 근데 그 기업들 중에도 되게 괜찮은 기업들이 많아요.
0: 예.
2: 뭐 여전히 일 잘하고 있고 실적 좋은데 그냥 이제 수급이 다 빠져나오고 특히 이제 코스닥은 뭐가 문제냐면 개인들이 좀 좌지우지하는 장세
0: 예.
2: 시장인데 역대 개인 투자분들이 2014년부터 작년까지는 코스닥을 연간 기준으로 매년 샀어요. 근데 올해 현재 한 10조 원 가까이 팔아버린 거예요. 이 돈 중에 이제 그러니까 5월 27일 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왔는데
0: 예.
2: 한 13조 원 정도를 개인이 샀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스닥에 있는 걸 팔아서 옮겨버린 게 지금 이제 데이터로도 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뭐 특히 코스피의 중소형주도 지금 많이 무너져 버렸는데
0: 예.
2: 결국 이거는 시장의 어떤 이런 레버리지나 인버스가 너무 좀 과열된 게 시장 전체를 지금 완전히 이렇게 망가뜨린 그런 좀 역효과가 좀 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쉽게 보면 이제 도박장에 돈이 다 쏠려가서 어떤 우량한 기업에 들어가야 될 투자들이 빠져서 지금 도박장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도박장에 들어간 돈이 시장의 변동성을 엄청나게 증폭시키고 있다. 뭐 이런 거군요.
1: 네네. 도박장에 비유하셔서 그 약간 든 생각인데 애초에 레버리지 ETF 출시를 왜 했냐라고 예. 보자면요.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요 상품의 다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게 상품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뭐냐면 투자자 선택권을 넓혀주는 거잖아요. 금융당국에 계속 욕을 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야 단일 종목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두 배로 만드는 건 이거는 ETF 취지에도 어긋나고 원래 애초에
0: 예.
1: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고 시장을 살 수 있다는 게 ETF의 장점이잖아요.
0: 그렇죠. ETF는 원래 이제 여러 종목을 묶어서
1: 네. 맞아요.
0: 그냥 계란 바구니를 주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예.
1: 근데 이게 ETF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상품을 다 ETF

0: 스카프라는 그 바구니로 묶어가지고 거기다 담아서 파는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요구하고 있었는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조금 투기를 좀 조장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허가를 안 해줬었는데 이번에 이제 허가를 해준 직접적인 계기가 환율 방어 때문이거든요. 이게 홍콩에 지난해 10월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상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인기를 끄는 겁니다. 한때는 순자산 규모가 16조까지 됐고요. 지금 현재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가운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게 바로 홍콩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레버리지예요. 그때 이제 환율이 한창 많이 이제 막 뛸 때 서학개미들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야 어차피 밖에서 할 거면 그냥 한국에서 해라. 우리 시장에서 해라. 괜히 왜 달러 유출하지 말고. 라는 취지로 만든 측면이 하나 있거든요. 아까 도박장 비유하시니까 누가 그런 표현 쓰라고요. 야 마카오에서 도박하지 말고 국내에 도박장 열어주면 국내에서 안 하던 사람들까지 하지. 마카오에서 하는 사람들은 계속하고 지금 국내에서 도박장이 열리니까 지금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지금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커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도박장은 뭐 꼭 도박장이라보라도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지금 마카오랑 비교를 하니까 딱 이해가 됩니다. 마카오에 빠져나가는 돈이 아까워서 강원랜드를 확 키워버리면 또 이제
0: 부작용이 있는 거죠.
1: 너무 가깝게 있으니까.
0: 맞아요. 안 하던 사람들끼리
1: 이렇게 거죠. 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얼마 전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제당국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기존 예탁금이 이전엔 1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으로 올리고 매매도 한 주 이상씩 거래됐는데 20주로 조정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지금 당장 효과가 좀 나오기 어려운 게 이게 8월 5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조금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외국 그 투자 은행 쪽에선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좀 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예탁금만 보면 3천만 원까지 올렸으니까 별로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뭐 겨우 2천만 원 정도 올린 거니까 다만 이제 여기서 좀 그 이 매매하기가 좀 이제 번거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반드시 3천만 원 갖고 있어야 돼요. 주문이 그래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내가 그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샀는데 이거는 사실 미국에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다 똑같아요. 모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근데 만약에 내가 또 레버리지 ETF를 3천 갖고 있었는데 지금 3천만 원인데 2천만 원어치 샀으면 또 2천을 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이 3천만 원이 있어야 그러니까 주식과 이거는 완전 별개예요. 반드시 현금을 3천을 유지한 상태에서만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가 되게 번거로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노린 거죠. 이거를 정부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단일 종목 그 인버스 요구 합쳐가지고 레버리지 ETF가 한때 순자산이 한 16조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어제 기준으로 8.8조까지 떨어지긴 했거든요. 지금 목표가 5조 원대까지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히 그냥 좀 열기를 이거 좀 이제 진정시키겠다. 그래서 이거 문턱을 높여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8월 5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지금 일단 열기가 좀 식곤 있어요. 사실 그 전보다는. 근데 여기에 또 이런 이제 문턱까지 높아지면 아무래도 매매 수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어느 정도의 좀 약간 매매를 좀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 한 주 단위가 아니라 20주 단위로 하는 것도 11월부터예요. 이거 이제 바로 시행하면 더 효과가 있겠지만 사실 이게 바로 시행이 어려운 게 증권사들도 전산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또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좀 물리적인 좀 상황이 있다 보니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저는 이게 이것 때문에 뭐 앞으로 뭐 완전히 과열이 진정되고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좀 이렇게 변동성을 줄이는데 조금은 도움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일각에서는 그래서 물론 조금은 완화될 것이다 이 부작용이 라고 정부 대책으로 하셨지만 완화되는 정도일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 아이가 상장 폐지시키자. 이거 잘못 들어왔다. 원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막지 못했으니 없애자. 상장 폐지 의견이 나오는데 얼마 전 김용범 정책실장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0: 일단 실질적으로 약간 어려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 두 가지를 따지면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상장 폐지를 시킨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많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아마 순자산 규모가 한 10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이거 상장 폐지 시키는 건 ETF의 상장 폐지는 뭐냐면요. ETF가 들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서 현금화한 다음에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ETF가 담고 있는 자산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

0: 피닉스겠죠.
1: 예.
0: 그럼 이걸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줘야 돼요. 그럼 10조 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 예.
0: 그럼 이 매물이 또 매물에 매물을 부르고 또 주가 하락을 불러오겠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더 충격이고요. 시장 충격도 또 어마어마할 겁니다.
1: 레버리지 ETF도 있고 또 인덱스, 그러니까 인버스 ETF가 있어서 그 금액이 비슷하면 또 사고팔고가 얼추 맞게 되는 거 아닌가요?
0: 절대 맞지 않습니다.
1: 아,
0: 레버리지
1: 그래요?
0: ETF의 순자산 규모가 거의 뭐 10조 가까이 되고요.
1: 예.
0: 인버스 규모는 제가 알기로는 5천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월등히 이제
1: 예.
0: 왜냐하면 그간 반도체가 올랐으니까요.
1: 예.
0: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 충격이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ETF 제도적으로요. ETF를 상장 폐지시키려고 하면 규정이 있습니다.
1: 예.
0: 뭐 여러 가지 괴리율이 벌어진다던가 아니면 뭐 순자산 규모가 얼마 이하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거든요. 지금 레버리지 ETF 는 상장 폐지 시킨다고 했을 때 그 규정이 다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특별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상장 폐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면 금융 제도라고 하는 거는 신뢰성이 있고 믿을 수 있고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야 이거 뭔가 우려가 돼. 그래서 상장 폐지 시키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실 우리의 금융 시스템이 그만큼 믿을 수 없는 금융 시스템이다라고 만천하에 공개를 하는 셈인 거예요.
1: 예.
0: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상장 폐지 시키면 이것도 설레가 됩니다. 네.
1: 그런 부분이 네. 있겠군요. 자 일단 그러면 투자자 입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ETF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만든 위험은 분산하고 거래는 편하게 만든 상품인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오히려 단타를 쳐야만 되는 장타를 하면은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작하거나 또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유의할 점이 있다면요, 이사님.
2: ETF가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그 고란 기자님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결국엔 분산 투자거든요.
1: 예.
2: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분산 투자를 ETF로 하게 되면 그냥 주식처럼 굉장히 간편하게 사고팔 수 있는데 근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하게 되면 이거는 ETF의 그 이 취지랑은 맞지가 않아요.
1: 예.
2: 이건 그냥 한 종목을 그냥
1: 그렇죠.
2: 그것도 두 배나 추종하니까
1: 예.
2: ETF 투자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분산 투자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시고 되도록이면 저는 안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한다면 자기 전체 자산의 5% 이하로만 해야지
1: 예.
2: 그게 반토막 나도 자기 재산의 2.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목숨 걸고 투자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하다.
1: 이왕이면 피해라.
2: 예, 피하는 게 좋고 굳이 좀 해야 되겠다면 자산을 좀 비중을 낮춰서 하는 게 낫고 그리고 순자산 규모와 거래량도 좀 확인하시면서 예.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원래 ETF는 그 교육자료도 나오더라고요. 장기 투자는 맞지 않은 상품이다. 음해복리 효과 때문에.
0: 에이, 그 예. 단일 레버리지.
2: 네, 레버, 단일 종목.
0: 네,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에.
1: 아, 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2: 네,
1: 죄송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경제전문기자 염승환 LS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천?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천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깐.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 CBS 경기도가 드릴게요.
4: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3: 드릴게요.
5: 예술인 기회소득.
4: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3: 드릴게요.
5: 예술인 기회소득.
4: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3: 당연히 드립니다.
5: 예술인 기회소득.
3: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5: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3: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제8회 농촌융국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회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희밥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페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9: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10: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또다시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현재 인천과 강화, 경기 북부와 서울 서쪽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중부지방은 앞으로 30에서 100mm 정도의 장맛비가 내릴 수 있어서 철저히 대비하셔야겠는데요. 반면 남부지방은 오늘 비 예보가 있긴 하지만 양이 많지 않겠고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간밤에 남부지방을 포함해 곳곳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 한낮에 30도를 크게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구의 낮

0: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고 청주와 광주, 부산 32도, 서울 2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도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수.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유난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 있죠. 도토리묵, 나물무침, 꼬막요리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열매를 말리고 갈아서 전분을 넣고 다시 굳히는 과정, 다듬고 데치고 조물조물 묻혀서 버무리는 과정, 이게 은근히 복잡하고 까다롭고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한국 음식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기도 하고요. 만들 때뿐 아니라 먹을 때도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갈비나 간장게장, 쌈요리 같은 건 젓가락 말고 손으로 직접 먹어야 제맛이 나는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때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죠. 멀찍이서 구경만 할 때보다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뛰어들 때 훨씬 더 생생한 느낌 얻게 될 테니까 말이죠. 자,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짝짝!